전체의 분위기에, 즉 대중의 화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의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보면 스님이 하는 게 100%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 잘못되는 경우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하는 부분에 너무 그렇게 뭐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일 수 있고 내 집에만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보는 안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좀 감안해 볼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부분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스님 마음이고 이곳이 또 소중하고 저곳도 소중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다독거리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다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가 한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만 들어줬다고 해서 삐지는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은요 어느 특별한 존재만 인정해 주는 게 착한 게 아니고요 모두를 다 함께 아프지 않게 하고 모두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살림 살아보면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좀 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수가 착하면 좀 덜 착한 사람도 착해질까요? 안 착해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내가 안 착한 부분으로 가지 말고 착한 부분으로 가려고 애쓰는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문입니다. 법문은 스님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법문이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충분히 법문일 수 있습니다. 백의관은 무설설이다.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께서 법설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법이 될 수 있듯 우리 모두는 다 바른 방향으로 착한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부분이 방향으로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조금 덜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취해 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유 쟁자 양설 화합 단이 자신 상향 부득 악어 상인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에 오면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여기도 있구나. 어? 절에 오면은 안 싸우려고 온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전제했던 게 착하려고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정답을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절길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게 그게 진리예요. 제가 옛날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군사 스님들이 보통 500명 이상 모여 살아요. 그 500명이 모여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내가 아는 정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큰 스님 곁에 이렇게 그 고참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조금 고참 됐는데 옛날에는 아주 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셨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스님 본인들이 싸운 거예요. 싸웠으면 본인들이 끝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 스님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그 싸운 걸 가지고 또 큰 스님한테서 다 일러요. 그럼 큰 스님께서 다 들어보세요. A가 들어와가지고 팍 이랬다 저랬다 설명을 해요. 그럼 큰 스님께서 그 사람 마음 맞춰주느냐고요.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오지 않은 사람을 막 뭐라고 그러면 같이 팍 그걸 동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 이제 A가 와서 이렇게 일렀으니까 B는 왔다면 큰 스님께서 진짜 혼내겠다. 딱 기다리고 있어요. B가 딱 왔어요. 나는 폭탄이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데 표정도 하나 안 봐. 전혀 태연자야. 그냥 또 B가 와가지고 또 A가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큰 스님께서 그거 다 맞춰주세요.
그럼 나는 어디엔가는 폭탄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A가 오니까 A 말 다 들어주고 B가 들어오니까 B 말 다 알아주고 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왜 A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B한테는 그렇게 들어주시고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새끼에서 하신 말씀이 다 들었으면 된 거지 뭐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도 옳고 그도 옳다. 이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추장 먼저 풀 거냐 된장 먼저 풀 거냐 그 뭐가 중요해요? 된장 먼저 풀 수도 있고 고추장 먼저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고추장 푸고 된장 푸고 다 푸기만 하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삐지는 사람들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전리를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도 몽상이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내 감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가운데 정답이라고 우기는 부분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끔 부분 우리들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투는 자가 있거든 그 다투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느 편을 들면 이 편을 들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뭐다 뭐 평가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진 사람은 졌기 때문에 마음이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아, 하시는구나. 자, 부부싸움을 해요. 그 부부싸움을 하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싸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예? 그 가족 전체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아이들이 눈치 봐야 안 봐요? 본인들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지만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에 애들은 토끼 눈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은 쫓아다녀요. 혹시 이혼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한쪽이 이겼다고 칩시다. 이겼다고 쳐요. 그럼 이기고 나면 진 사람이 이겼으니까 딱 손들고 완전히 복종을 합니까? 속으로는 꼬부라져 있습니까?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 꼬부라져 있는 감정 자체가 뭘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갖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은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싸우지 말아요, 그래요. 설사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싸우는 사람의 어느 편을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주는 거로 끝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어느 편을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흉보는 얘기거나 그 부분의 행위가 업이 되는 부분의 행위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을 막아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더 이상 나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상대도 업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흥분을 해야 안 해요? 흥분을 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도 못하게끔 배랑에 몰아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하나도 업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합을 중심으로 그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도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보주교사 진우 스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거예요. 오직 무진 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오히려 들어주되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화로운 부분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력자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오면은 누군가가 황불을 내서 얘기하면 더 하라고 그래야 안 그래야.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이냐? 여러분, 반드시 복을 짓고 복을 바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만 좋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억울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두를 좋게 하는 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에 와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들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은 뭔지 아세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옳고 내일 틀린 것도 잘못된 거고, 오늘 잘못되고 내일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덕을 지려거든,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듯 하는 공덕을 공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써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좋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잘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갔다 그냥 툭 건드리고 갔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절대 내가 복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마음으로 의도한 부분으로 모두를 좋게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가면 호두과자입니까? 예? 아, 여러분 호두과자 몰라요? 호두과자 알죠? 호두과자에 호두 안 들어가면 호두과자입니까? 그거는 호두과자가 아니고 호두 모양 과자입니다. 공덕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공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공덕이 진정한 가치 있는 공덕이라는 자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항상 편중되어진 부분으로 좋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객관성을 담보해서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의 삶을 바탕으로 공덕을 구해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내 얼굴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굴에 착한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에 비수를 감추고 앉아가지고 비수를 감추고 앉아가 착한 척하면 착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쪼록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가르쳤듯이 항상 초심의 가르침, 착함을 잃지 않는, 그리고 어떤 그 싸움이 있을 때는 그 싸움을 편안하게 해서 편을 들려고 하지 말고 모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순간 모든 부분이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후경에는 성불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죄송합니다. 네, 예수님.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발언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마한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가사장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째 따로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석 예불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뭐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렇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이렇게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나 떡국을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또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다 할지 뭐 절에를 다닌다 할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야신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심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0: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양을 올리는데요.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양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전수물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새 물 받아서 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0: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릇을 닦으며 오늘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떠올리는 스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살펴보지만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 맷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 다 갈린 것 같아요.
0: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2: 고맙습니다.
0: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3: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0: 커피 한 모금에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녹아내리고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스님은 쉴 법도 한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4: 아,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지금 글 다듬고 있지.
0: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는 스님. 사실 스님은 이미 두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라는데요. 이 시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4: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문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문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살문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살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통스 블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빗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0: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 자, 커피. 커피 주세요.
6: 오늘 너무 멋집니다. 왜?
5: 오늘 커피 먹으니까 다이소.
6: 왜 또 가까이?
0: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4: 어떤 날
6: 갑자기
4: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노래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타 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냥 물었지. 내가 곡을 쓴 게 있는데 혹시 편곡하는 사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무슨 노래인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오,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2: 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선생님 그 금상사 꽃살 노래
4: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듣다가
1: 눈물 나오라.
0: 나 지금 눈물 나오라.
1: 눈물 나오라.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0: 내가 죽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참 반주라는 걸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이 선생님의 가사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줄여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1: 음악.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2: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수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1: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 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손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절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와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어?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1: 네?
4: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과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가 선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은 단 3초만 멈춰 감정의 본래 자리를 바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산사가 젊은 활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청년들이 불교에 열광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현상과 원인을 짚었습니다. 김해 독립선언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3000일 기도 정진을 원만 회향했습니다. 최근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에 지장전 조성을 발언하며 새로운 천일 기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불교학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주형 교수는 불교 미술을 신앙과 의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N 불교 TV와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가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3개월간 이어지는 릴레이 특별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법회에 포문을 연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은 단 3초만 멈춰서 감정의 본래 자리를 바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1: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직접 지은 선시, 이멋궐을 무상사 대중들에게 낭송합니다. 대중들은 박수갈채와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선시가 주는 시원함에 공감합니다. 금강스님이 지난 5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의 노래를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신신명과 증도가 법성계처럼 노래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부처님법을 더 쉽게 전하기 위한 고민 속 선명상이 탄생했고 이를 홍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2: 한국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생각을
1: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날카로운 말을 듣고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본인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권했습니다. 단 5초, 3초만이라도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잠시 멈출 때 비로소 중심을 바로잡고 현재에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분노가 지나가고 이성이 깨어나는 틈,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그 3초가 우리의 관계를 살릴 거예요.
1: 그래서 금강스님은 선명상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에 있는데 각자의 근기에 따라 그동안 이어온 개인적인 수행법들도 포용하는 게 선명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초, 5분, 30분 선명상에서 나아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단화선을 시도해보길 추천했습니다.
2: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1: 금강 스님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예정돼 있는 무상사 유료법회 선명상 특별법회.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깨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한국 명상 심리상담 연구소장 서광 스님이 두 번째 법석에 오르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종이 주최하고 미래본부와 세종 광재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6 세종 선명상 축제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5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 광재사 주지 탄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재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달 주제로 2016 세종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와 지혜를 되새겨 서로를 향해 따뜻한 배려를 나누는 평화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사무국장 혜호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통 불교 수행법과 현대 명상법을 결합한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전하는 뜻깊은 지역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명상 앰베서더 선중 스님의 내 몸의 숨결, 내 마음의 친절을 주제로 시작된 선명상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힙한 트렌드를 꼽으라면 단연 불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찰을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조용한 산사가 젊은 활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BTN 뉴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에선 첫 번째로 청년들이 왜 이토록 불교에 열광하고 실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그 현상과 원인을 양유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3: 이른 아침부터 전시장 입구 주변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금세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찹니다.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이나 미슐랭 맛집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난 4월 열린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수는 무려 25만 명. 지난해 20만 명 대비 5만 명이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 중 무려 73%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불교 오픈런을 주도한 관람객

0: 관람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청년층이었던 셈입니다.
1: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인터넷으로 봤던 것들보다 더 힙한 것들이 많아서 원래 생각했던 거는 광명진원 맨투맨이었는데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0: 이러한 열풍은 행사장 안에서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청년들의 실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행 데이터 상위 1,000개를 분석한 결과 사찰을 찾는 수요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마다 조용했던 산사 주차장이 차량으로 붐비는 이유입니다.
2: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한 정보 과부하,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찰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 휴양지가 아닌 사찰을 찾는 진짜 불교적인 이유는 사찰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0: 청년들이 이토록 불교와 사찰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유행 이면에는 극심한 취업난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청년들의 깊은 마음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 구도에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불교는 또 다른 성장을 채찍질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쉼과 내려놓음을 제안합니다.
2: 무언가를 자꾸 쟁취하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불교 특유의 관용성과 편안함이 청년들을 사찰로 이끄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상과 마음 치유가 청년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해방감을 주는 겁니다. 불교계 역시 이러한 청년들의 열망에 발맞춰 힙불교의 무대를 전국과 세계로 넓히며 소통의 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지역 불교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불교 박람회로 확장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불교 문화권의 상호 소통과 세대 통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지역 도심 포교와 문화전법의 중심 역할을 해온 통도사 김회 독림선언이 10년 동안 이어온 3000일 기도 정진을 지난 5일 원만 회향했습니다. 독림선언 4부 대중은 그 원력을 이어 최근 준공한 문화공간 독림내에 지장전 조성을 발언하며 새로운 천일 기도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그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수례한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김해 독림선언 대법당이 4부 대중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 김해 독림선언이 지난 5일 3000일 기도 회향 및 지장 1000일 기도 입제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이 정명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주지 신공스님을 비롯한 4부 대중이 모여 10년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독림선언은 대웅전 삼전불 점안과 천불 조성, 생화 봉안 등을 이어오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수행 문화 복합 도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6: 그 건물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늘 언제나 기도하고 부처님 법 배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5: 법회에서 10년 정진을 함께해온 신도 11명에게 감사패를, 도량 건축에 힘쓴 관계자에게 분노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현덕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정진해온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을 찬탄했습니다.
7: 본사에서 사실 이런 큰 불사를 해도 참 신선했는데 스님께서 개인의 원력으로 이렇게 큰 도량을 이뤄내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5: 이날 독림선언은 3000일 정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장 1000일 기도의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 지장전 조성과 지장보살 봉안불사의 원력을 다시금 다진 겁니다. 지난 10년간 수행과 문화가 결합한 복합전법도량으로 발전해온 독림선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수행공간으로서 포교와 전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4: 직지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직지사 노인요양원이 지난 6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직지사 회주 법성대종사, 주지 장명스님, 베나코 김천시장이 참석해 차량 전달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달된 차량은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안전한 이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으로

0: 지역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남해 용문사가 제2회 수국축제 산사음악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4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주지 승원 스님, 류경환 남해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버디킴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정미의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용문사는 남해군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오늘 음악회가 일상에 지친 군민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상과 불안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신앙과 문화를 담아낸 기록이기도 한데요. 불교학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3일간의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1: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불교의 시대적 사상과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가치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학연구회 학예 워크숍이 어제 이화여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는 버나르 포르의 논문, 불교 성상과 현대적 시선을 소개하며 불교미술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미술 품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신앙과 의례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문헌해독이 학문의 기본이듯 불교미술 연구 역시 유물의 제작 시기와 장소, 전례 경로를 밝혀내는 치밀한 기초조사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그럼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적의 것이고 혹은 다른 데서 만들어 가져온 것인지 혹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해요? 불교미술 연구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불교학 연구자에게 그걸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재연도 이어졌습니다. 불상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제작과 봉안, 나아가 오늘날 대중에게 수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불교미술학자와 불교학자 간의 긴밀한 교류는 물론 연구자 스스로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정신적인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창조의 원동력이 됐었고 어쨌든 불교의 중요성 때문에 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사흘간 진행되는 학예 워크숍은 불교 미술사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인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불교 미술의 흐름을 주제별로 강의합니다. 김현미 이화여대 교수, 최선아 명지대 교수, 신광희 충북대 교수가 불상과 불화, 불교 의례와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합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3: 불교 미술 연구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테크니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학문이 뭐고 불교학이 뭐고 그럼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걸 함께 물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글도 좀 쓰고
4: 불교라고 하는 이제 소재에 의해서 통일성이 주어지는 관심 이제 비슷한 연구자들끼리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1: 이번 워크숍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차세대 연구자들의 소통을 끌어내며 불교 미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오는 동계 워크숍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문화 속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불교의 문화적 특징을 함께 조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지난 4일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국경을 넘어선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과 문화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제12회 불교 무용대전 기념 컨퍼런스. 지난 3일 서울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불교 무용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 무용대전에 참가하는 무용수들이 직접 무대 위

0: 위 고백과 다짐을 풀어내는 생생한 교류회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불교야말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1: 아시아의 공동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리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발표자로 나선 인도 무용수 아논나 구아는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원흉 사상을 춤에 담아낸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마주한 한국 무용계의 열린 태도가 불교적 상생의 가치를 창작에 녹여내는 큰 동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2: A lot of openness to dance, to art, to music, and very similar to in India because we have very similar thinking India and Korea as far as art is concerned, as far as you know respecting the various dance and music forms are concerned.
0: 일본 무용수 사라사 스즈메는 일본 고전 소설 겐지 이야기를 준비하며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슬픔을 불교적 해탈의 관점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스즈메 무용수는 몸짓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며 이번 축제가 아시아 무용계의 협업으로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3: 전통的な踊りと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をミックスさせて踊っているダンサーの方がもしいらっしゃったら私も日本の 伝統的な踊りを学んで、その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と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てということをし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その交流ができたら嬉しいです。
0: 이번 불교 무용 대전은 불교 철학의 심오함을 몸짓으로 증명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상생의 원력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결선에서는 장홍신 바라승무 보존회가 종합 대상인 총무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쫀득연구소를 비롯한 두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4: 불교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춤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불교 무용을 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 분들 춤추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 다름을 느꼈고 그 다름이 되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0: 한국 불교 무용이 세계 불교 무용과 상생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창원 성주사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성주사는 지난 5월부터 2026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인 불화와 나한, 부처와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유근자 동국대학교 교수의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 체험과 주지 스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산사의 가치를 마음 깊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성주사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신대제 보존과 계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지난 5일 신원사 세심당에서 이사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쌍계사 주지 대륜 스님, 동열사 주지 종성 스님,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계룡산 중학단은 단순한 사찰의 재단이 아니라 국행제를 봉행하는 국가 제례의 중심이었다며 산신대제를 국민 모두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은 황실과 불교의 전통이 깃든 중학단 산신대제를 충남과 한국의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산신대제 봉행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K명상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 계승과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주 광덕사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교 간 대화와 시민 인문 강좌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합니다.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은 지난 3일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를 주제로 천주교 서울대 교구 하성용 신부를 초청해 천주교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이밴드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원효사 해청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박인수 신도회장, 민판기 누리하재 인문학당 준비위원장, 정진우 민주당 의원 등 불자 시민 200여 명이 동참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광덕사는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8월 7일 개신교 임의진 목사의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다, 9월 11일 강혜윤 교무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과 원불교를 주제로 시민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힛불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내려놓음에 미하게 응답하는 청년들, 더 널리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광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감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그

0: 임나광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에 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료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주

마시라선 무상서왕 다자비신바 수밀 비실지라 그 사행 원자재 존여 정세 대천안조조제세안 마삼바이안주야시엔 보덕정광주야시엔 회목관찰중생시엔 보구중생묘덕신 적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알미진중 차법회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부을 흐련화장세계 조화장엄대법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6: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

0: 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1: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가 남북 교류 재개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맞춰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남북 교류와 민족 화합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이신 성행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BTN 불교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BTN 불교TV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BTN을 많이 사랑해 달래 해서
1: 그러니까.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지난해 8월이었죠.
1: 예, 예.
0: 네. 불교가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총무원장의 그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가 있으셨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그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을 스님께서 맡아주셨어요.
1: 예, 예, 맞습니다.
0: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는 어떤 곳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법기구로서
0: 네.
1: 민족공동체추진본부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남북 간의 관계를
0: 네.
1: 민간 차원, 종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더

0: 완화시켜서
1: 네.
0: 저희들이 그 바라는 그 북한의 불교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1: 네.
0: 부분들을 같이 교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세월에 풍파되었던 많은 사찰들을
1: 네.
0: 복원하고 또 보수를 하고,
1: 네.
0: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불교 유산을 가꾸고 지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또이 경색된 그 국가 간의 신뢰를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왕충제 역할을 하는 게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의 역할입니다.
1: 네,
0: 예.
1: 그렇죠. 앞으로 불교가 남북관계를 좀더 화해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요. 예.
1: 이제 불교가 분단의 이런 시간을 넘어서 화해와 이 공존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0: 예.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를 이끄시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예,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1: 네.
0: 임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뭐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실 그 남북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깨에 무겁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들 민족 공동체 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나, 그리고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더 조정을 잘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도 새롭게 잘 꾸몄고, 집행위원도 잘 새롭게 꾸미고,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진들이 해왔던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운영과 집행위원들이 공존을 해서 서로가 이제 많은 것을 탁구하면서 시대에 맞는,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의논하고 연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위해서 좀 중장기 전략과 또 신뢰 구축에 대한 집중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셨어요.
0: 예,
1: 우리
0: 맞습니다.
1: 스님께서. 그래서 2026년 민초본 사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되는 기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남북 교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건강상 관광 재개를 위한 모습이고,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해서 그 건강상 순례 도보길을 만들고, 그리고 2019년부터 단절됐던 신계사 복원을 한 뒤에 이루어졌던 템플스테이가 간을 다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이룩하는 게 이제 목적에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근본 이제 대통령께서 밝혔던 남북한의 어떤 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스님 말씀 중에 금강산 신계사 템플 스테이, 복합 공간 건립, 이 부분과 또 금강산 평화 순례길 조성. 그 예전에는 우리가 신계사 쪽으로 순례를 다 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이 아주 큰 계획들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0: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남북 그 간의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되면 이제 민간 교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20년 전에 신경사 보고 추진을 했었고 네.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관광을 많이 또 가게 되었고
1: 그랬었죠.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계획이 이제 그때 그 북한의 불교 인권 불교 위원장하고
1: 네.
0: 그 템플 스테이를 그 합의를 다 받습니다. 그때
1: 네.
0: 당시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1: 아.
0: 그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1: 네.
0: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금강산 그 관광을 재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1: 네.
0: 도보로
1: 네.
0: 순례를 하는 길을
1: 네.
0: 자연스럽게 추진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원산 갈마지구로
1: 네.
0: 인해서 그쪽으로 해서 금강산을 연계해서 저희 생각은 이제 신계사까지
1: 네.
0: 연결을 해서 거기서 템플 스테이관을 지금 짓게 되면
1: 네.
0: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1: 네.
0: 좀 더 자연스러운
1: 네.
0: 그런 교류 역할을 좀 보이기 위해서
1: 네.
0: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좀 더 남북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고
0: 아, 예, 예.
1: 예전처럼 좀 신계사라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0: 아,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0: 예, 예.
1: 아, 그리고 지난 4월 8일이었네요.
0: 예, 예.
1: 예, 그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그 DMZ 박물관에서
0: 예, 예.
1: 그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 화합을 발언한 기원 부패가 열렸다고 해요.
0: 예,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스님이 가서 주관을 하셨나요?
0: 예, 예, 예. 그렇죠. 네.
1: 어땠습니까?
0: 예, 그 4월 8일 날
1: 네.
0: 그 고성 DMZ 현장에서
1: 네.
0: 성대하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1: 네.
0: 그리고 저희의 종단 총무원장 스님
1: 네.
0: 그리고 이제 각계 기관
1: 네.
0: 그리고 그 국회의원
1: 네.
0: 그리고 그 신흥사 그 교구장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분들
1: 네.
0: 해서 성대하게 잘 열렸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하면서 장관님도 그렇고 저희 원장 스님도 그렇고 그 남북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1: 네.
0: 발언을 굉장히 서원을 세웠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내고 그 통일 전망대까지
1: 네.
0: 도보로 극기 순례를
1: 네.
0: 같이 함께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1: 네.
0: 그것 또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0: 아주 그 다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1: 네.
0: 행사도 끝내고 극기 행사도 끝내고
1: 네.
0: 또 통일 전망대에서 서로 북한 쪽을 보면서
1: 네.
0: 저희들이 생각했던
1: 네.
0: 금강산 재개 발언을 다시 한번
1: 네.
0: 더 몸과 마음으로 염원을 하고 왔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예, 예, 예.
1: 아, 그래서 이제 그 기원법회 끝난 후에
0: 예.
1: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0: 예, 그렇게 됐죠.
1: 아, 그러셨군요.
0: 예. 일단 저희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1: 네.
0: 또 준비를 해서
1: 그렇죠.
0: 있으면은
1: 네.
0: 어느 날 되면 저희는 이제 준비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준비가 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마도 요즘은 뭐 SNS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맞아요.
1: 아, 남한에서는 저런 행사를 했구만 이러고 아,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예, 예.
1: 그럼 자기들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0: 아, 그렇죠.
1: 서로가 노력을 민간에서는 예, 예. 해야 돼요.
0: 아, 그럼.
1: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0: 예.
1: 물꼬를 터가야지
0: 예, 예.
1: 아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0: 예, 예.
1: 서로가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좀 시기적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0: 네,
1: 생각이 듭니다. 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잇는 평화 순례길 조성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나요?
0: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 예.
0: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이 교류가 진행이 되고
1: 네.
0: 되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남북 교류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산 갈마 지구를 개방을 해서
1: 네.
0: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금강산 그 도보 순례길을
1: 네.
0: 따라서 만들어가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저희들이 이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그 노력과 힘도 필요하고 또 북한 쪽에서도 저 노력과 또 담대가 필요하고
1: 네.
0: 그래서 이게 3.1체가 된다 하면은 네. 충분히 그 전에 저희들이 속끌고 들어가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을

0: 좀더 자연스럽게 도보라든지 술래라든지 이런 걸로서 다시 성화시키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생각이
1: 그럼요.
0: 듭니다.
1: 네.
0: 예.
1: 진짜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0: 그렇죠.
1: 속 끌고 들어가시고, 우리는 신계사 들어갈 때 버스 타고
0: 예,
1: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우리 버스 타고
0: 예,
1: 들어갔어요.
0: 맞습니다.
1: 그죠? 네. 아,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0: 예.
1: 싶습니다. 예.

0: 다양한 사업들 올해 내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1: 예. 저희들이 이제 뭐 4월 달에도 행사를 했고,
0: 네.
1: 다행히 마침 얼마 전에 그 북한의 평양
0: 네.
1: 여자 축구단이 들어왔습니다.
0: 그러게
1: 내고향
0: 말입니다.
1: 축구단이.
0: 네.
1: 그래서 수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0: 네.
1: 저희 민치본도 한 100명을 응원단을 만들어서
0: 같이
1: 함께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예, 그래서 열심히 네. 응원도 하고
0: 네.
1: 뭐 저희 그 수원 FC 위민서 축구단이 지긴 했지만
0: 네.
1: 그래도 그 북한 선수단이
0: 네.
1: 한국에 내려와서
0: 네.
1: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을 격파하고
0: 네.
1: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0: 아, 네.
1: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0: 네.
1: 탑 차트시 지어지면은
0: 네.
1: 완성이 될 것 같고요.
0: 그럼요.
1: 그리고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0: 네.
1: 저희 민추본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0: 네.
1: 교육,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거는 평화 교육에 대한 거는 계속 직접적으로 할 것이고,
0: 네.
1: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카데미도 열리고,
0: 네.
1: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그 평화 그 에 대한
0: 네.
1: 그 순례도 더 계속 됩니다.
0: 해외 평화 순례.
1: 예.
0: 네. 9월 말 또 남북 접경 지역에 평화 명상 걷기.
1: 예, 예, 예. 그렇죠. 네. 평화 명상 걷기도 진행이 되고
0: 네.
1: 또 해외 또 평화 또 걷기 행사도 네. 진행이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반전에
0: 네.
1: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했습니다.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교육을 시켜서
0: 그렇죠.
1: 그런 평화와 그 반전에 대한
0: 네.
1: 교육이 충분히 된 그 회원을 함께
0: 네.
1: 회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 네, 참 좋은 소식이네요. 11월에는 민족 공동체 불교 지도자 과정
1: 예예
0: 예. 예. 및 해외 평화 순례
1: 예,
0: 그거가 예정되어 있고
1: 예.
0: 또 10월 말에는 남북 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
1: 예, 예. 예. 그렇죠.
0: 이 포럼도 참 중요할 것
1: 예,
0: 같네요.
1: 예.
0: 왜냐하면 그 불교 문화유산이 북한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1: 예,
0: 거기
1: 맞습니다.
0: 때문에
1: 예.
0: 이 포럼을 잘 개최를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1: 그래서 이번에 예. 저희 종단에서
0: 네.
1: 광화문의 점등식 행사를
0: 네.
1: 그 도연사
0: 네, 예, 등을
1: 탑으로 한
0: 탑등.
1: 이유도
0: 네.
1: 그런 이제 염원이 담긴 거죠.
0: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추본의 홍보 그리고 조직 관리 강화
1: 예, 예.
0: 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1: 예, 그렇죠.
0: 네. 이용자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시고
1: 예, 예, 예.
0: 또 안정적인 남북 불교 교류 또 통일 활동을 위해서는 이 평화 통일 도량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1: 아, 예.
0: 하셨는데
1: 예,
0: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그 제주도 지역 본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0: 네.
1: 인천 강화 지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이제 지금 81개쯤 정리가 되어 있는데
0: 네.
1: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0: 네.
1: 100개까지 도량을 만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들 108을 좋아하다 보니까
0: 네.
1: 108개의 지역에
0: 네.
1: 그 공동체 추진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0: 네.
1: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0: 네.
1: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 강원도 끝에서
1: 그렇죠.
0: 저 남쪽 끝 제주도까지
1: 예, 예.
0: 108개 사찰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1: 아, 예, 예.
0: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이신 성행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품격 있는 프로그램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님.
1: 예.
0: 이 인재 양성 참 그 사회에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계도 중요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 인재 양성과 공익 활동에 대한 우리 스님의 원력,
1: 예.
0: 주지로 계시는 청계사에서도 아주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스님 활동을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예. 많이 들었는데 이 한국 스카우트

0: 스카우트 불교 연맹 제2대 이 연맹장 취임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스카우팅을 네, 골자로 해서 2027년까지 10년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었어요. 예. 그게 벌써 어느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년 동안 예. 네, 궁금해지네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스카우트가 이제 태동이 되고 예. 많은 회원과 스카우트 연맹의 역할 그리고 중앙이사회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의 네. 위상 제고 그리고 그 불교 스카우트 연맹에서 움직여지는 간부 네. 만들어내는 교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쭉 꾸준히 10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교수진 뭐 이렇게 다 구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장소건 어느 여건이든 저희들 연맹에서 지도자 양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충분히 역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중앙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언권도 이제 제법 예, 높아졌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스카우트 활동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1: 뭐 잘 아다시피 저 새만금에서 그 네. 잼버리 대회도 네. 잘 치르면서 네. 저희들은 또 좋은 차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템플스테이라는 네. 네. 좋은 차원이 있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0: 오히려 그때는
1: 네, 오히려 네. 저희들은 이 스카우트가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0: 그렇죠.
1: 네, 잼버리 대회가
0: 네.
1: 그래서 그 파행적인 그 잼버리 대회가
0: 네.
1: 저희 조계종 템플스테이가 결합이 되면서
0: 네.
1: 굉장히 그 세계인들로 인해서 호응이 좋았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또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할 때 예, 저희들이 불교 의식을
0: 네.
1: 하게 되었고 그 의식을 하는 것을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보고
0: 네.
1: 굉장히 좀 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0: 그렇죠.
1: 그런
0: 네.
1: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0: 네.
1: 그러듯이 이제 불교 스카우트는 13년째인데 상당히 이제 위치와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0: 네.
1: 저희 연등회 때 또 스카우트 단이 네. 나가서 프레이드를 같이 함께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한국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은 통일시를 이룬 그 하랑
0: 네.
1: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0: 네.
1: 앞으로도 이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잘
0: 네.
1: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스님 청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유산청 또 의왕시 문화재 활용연구소가 협업해서 전통 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1: 예, 예,
0: 들었거든요.
1: 예, 예.
0: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그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1: 예, 예, 맞습니다.
0: 이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어떤
1: 예, 예.
0: 네.
1: 저희 청계사에서 그 문화유산청하고
0: 네.
1: 그리고 그 컬처 로드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0: 네.
1: 거기하고 의왕시하고 청계사
0: 네. 네.
1: 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0: 네.
1: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청계사에는 목판이 640여 점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천수경부터
0: 네.
1: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 천자문
0: 네.
1: 그리고 그 사집부터 경전 법화경까지
0: 네.
1: 예, 총망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0: 아.
1: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서각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인경을 하고,
0: 네.
1: 또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경전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를 인쇄를 하는
0: 네.
1: 그런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0: 네, 그래서
1: 그게 이제
0: 시발점이
1: 인쇄소 됐죠.
0: 이야기.
1: 예, 예, 예.
0: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74호인 이 청계사 신중도 유명하잖아요.
1: 예, 예, 예.
0: 이 신중도에 표현된 전통 악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파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의 인기도
1: 예, 예.
0: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예, 예.
0: 네, 어느새 4기까지 수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1: 예, 맞습니다. 예.
0: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1: 예.
0: 네,
1: 저희 그 말 그대로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희 그 사찰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청계사 신중도에 있는 비파가 있습니다.
0: 네.
1: 함신중 중에.
0: 네, 네.
1: 그래서 그 비파를 가지고 현대에 악기를 만들어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요즘 그 비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마롱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0: 네.
1: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롱 선생을 위시해서
0: 네.
1: 그 매기마다 그 비파 연주자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파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비파를 그 배우고 익혀서
0: 네.
1: 이제 다양한 그 곳에 이제 봉사도 나가거든요.
0: 네.
1: 그 연주회도 하고
0: 네, 네.
1: 그러듯이 이 비파는 사실 치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 비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네. 마음이 녹아들어서 선인으로 변하는
0: 네.
1: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파가 이제 저희 문화재 활용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면 바로 그냥 솔드아웃 될 정도로
0: 네.
1: 예, 끝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회원들이
0: 아니 예. 우리나라에 63% 이상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1: 네, 그렇죠.
0: 국보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걸 활용해서 어떻게 국립박물관만 저렇게 네, 대박이 납니까?
1: 맞습니다.
0: 네. 우리 사찰은 정말 우리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그래서 네. 아 우리 청계사 주지스님께 우리 스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저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네. 아 그리고요 24년부터네요. 경기도 군포와 의왕,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공유학교?
1: 예, 예, 예.
0: 네, 공유학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신데
1: 예, 예.
0: 공유학교 하면 어떤 곳이 공유학교인가 시청자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1: 예, 예, 예.
0: 네.
1: 말 그대로 이제 공유입니다.
0: 네.
1: 서로 함께.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
0: 아.
1: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
0: 네.
1: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학교에서 대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0: 아.
1: 공유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외국어도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다양성을 가졌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
0: 네.
1: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제 이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얘기를 했더니
0: 네.
1: 너무 좋다.
0: 네. 네,
1: 이거는 처음이 있는데 사찰에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0: 네.
1: 하게 사찰에서 하는 거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지
0: 네.
1: 종교 세계 하나도 안 뜹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사찰에 할 수 있는 거는 문화유산이 있고
0: 네.
1: 자연이 있고 산이
0: 네.
1: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아우러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0: 네.
1: 종교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더니
0: 네.
1: 너무 좋다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했는데 첫 시험을 이제 했어요.
0: 네.
1: 장학위원들이 한번 와서 했고 또 부모 학부모들이 와서 했고
0: 네.
1: 교사들이 와서 했고
0: 오.
1: 그런데 이제 다 해보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학생들을 참여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근데 첫 해에 그 공유학교 참여한 학생들이
0: 네.
1: 너무나도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0: 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교육지원청, 군포교육청 하나씩 늘게 됐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광주교육지원청까지 늘어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지금 올해도 모든 게 다 끝났고요.
0: 네.
1: 예. 그러듯이 이 3년 동안의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고
0: 네.
1: 보험도도 좋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아졌죠.
0: 오.
1: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명상까지
0: 네.
1: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명상까지
0: 네.
1: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유산
0: 네.
1: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0: 네.
1: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0: 네.
1: 그 학부모들이 우선 더 좋아합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까지
0: 네.
1: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이제 스님 말씀 중에 참 우리는 마당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거든요.
1: 예.
0: 근데 절대 우리는 불교를 강조하지 않아요.
1: 예, 예.
0: 근데 무슨 스쿨이다 하는데 예산 주느니
1: 예.
0: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갖춰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장소 제공하고

0: 하겠다.
1: 그렇죠.
0: 이런데 예산을 주고 이런 공유 학교 같은 걸 운영하게 하고 아이들 인성을 키워가는 게 훨씬
1: 아이,
0: 낫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공유 학교를 잘 시작하신 것 같은데
1: 예.
0: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사찰들이 좀 스님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저는 언제든지 그 공유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이 프로그램을
0: 네.
1: 공유할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 그렇지요.
1: 처음 시작했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공유 학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0: 스님. 요즘 시대가 참 우리나라는 복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죠?
1: 예.
0: 이제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복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까지 다 하고
1: 예.
0: 있잖아요. 또 맞춤형 복지까지.
1: 예.
0: 우리가 늦게 복지를 시작했지만 많이 우리가 달라졌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예견이나 하신 듯이 일찌감치 복지학과를 중앙승가대학에서 1기로 졸업을
1: 예.
0: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계사 주지 맡으시면서 지역 복지,
1: 예.
0: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아주 남다른 정성을
1: 예.
0: 쏟으셨거든요. 근데 이 청계사를 장애인 복지 전문 도량으로
1: 예.
0: 자리매김하셨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또 군인, 또 재소자,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까지 아주 전방위적으로 계층별 포교에 진력을 하고 계세요. 그때 복지과를 선택을 하실
1: 예.
0: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1: 처음에 제가 복지학과를 가고자 하는 것도 앞으로 불교, 부처님 말씀 자체가 복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것을 행으로 보여줘야 된다. 아무리 많은 생각과 지식을 가진 들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복지학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자격을 취득해서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0: 그러셨군요.
1: 우선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예, 묘하게 인연들이 이렇게 맺어져요. 그래서 이제 청계사를 오다 보니까 2000년도에 마침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예, 뭐 위인가 시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0: 그러셨군요.
1: 이제 원력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 뭐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크고 잘 되는
0: 제일 잘하고
1: 시설로
0: 있죠.
1: 이제 평가가 되었고요.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위탁을 이제 장애인 복지관 위탁을 하고 센터도 위탁을 하게 되고 해서
0: 그러셨군요.
1: 제가 장애인 쪽은 제가 지역에서 제가 다 책임지고 하는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죠. 예.
0: 그리고 또 청계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재소자를 돌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서울교도소죠?
1: 서울구치소.
0: 서울구치소. 구치소가 거기 있으니까
1: 예.
0: 또 이제 재소자들까지 포교에 나서야
1: 그렇죠.
0: 되고 청소년, 어린이, 스님은 정말 다양한 계층을
1: 예.
0: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즘은 이제 민추본 본부장까지 우리 스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 하나의 큰 물줄기에서 만나지 않을까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1: 예.
0: 가슴에 새기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나를 단단하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예. 예.
0: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뭐 지금까지 저희 뭐 조실 스님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 그리고 또 저를 가르쳐준 많은 선지식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제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발심을 해서 그 계기로 해서 나의 모든 본바탕을 다시 한번 자진기이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뭐 경전을 보고 읽고 해도 그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치신 그 부분, 네. 업무소수 이생기심이라는 그거를 네.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을 많이 새기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 본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 마음속에 깊이 담는데 어느 구절 하나가 다 뭐 허투루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받들어서 절대 이 초심 하나만큼은 잃지 말자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예. 아, 이만큼 출가해서 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야지 싶지만 때때로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보면 흔들리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우리 스님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예.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단단한 지금이 그렇죠. 예,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예. 스님 소임을 보면은 사실 하루에 12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때로는 힘들어서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1: 아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출가한 지도 40년이 넘고
0: 그렇죠.
1: 나이도 네. 이제 60이 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내 생각대로 너무 오래 하면 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네. 스님이 네. 역할이 오히려 내 때문에 불편하거나 네. 또 후퇴되지 않을까 네. 하는 그 좀 걱정도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은 저희 근본이고
0: 네.
1: 포교나 복지나 이런 모든 행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의 업이라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 업보를 다 할 때까지
0: 네.
1: 예, 다 할 때까지 마무리하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예. 사실은 스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복지 관련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력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1: 네. 네,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 업보가 닿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의 바램, 소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소임자로서의 어떤 소원도 있지만 수행자로서의 소원도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뭐 수행과 포교, 정법 네. 활동을 하고 왔지만 조금 더 제가 나를 돌아보면서
0: 네.
1: 한 번쯤 이 마음의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0: 네.
1: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가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본분사를
0: 네.
1: 다시 봐야 되겠다
0: 네.
1: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0: 네. 네. 아마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게 되면 또 이제 그 자리에서
1: 네.
0: 그 자리에서부터 또 본분사를
1: 그렇죠.
0: 해결하기 위해서 또 네. 시작되지 않을까.
1: 네, 맞습니다. 네.
0: 우리가 항상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원도 늘 우리가 세우고
1: 예.
0: 그 세운 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싶습니다. 스님 끝으로 우리 네.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그러겠습니다. 네. 우리 그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이 BTN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 스님, 한 포교사보다 더 큰 공덕을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큰 후원이 없으면 이 법당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TV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더 힘을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BTN 불교TV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걱정하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0: 네.
1: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후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차마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1: 제가 저니까
0: 네, 스님께서 해주시는데 사실은 불국사와 청계사가 큰 후원자시잖아요, 사실은.
1: 예, 예.
0: 네,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BTN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또 후원하고 돌봐야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스님들 모두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0: 스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지대방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님 다양한 일을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1: 아, 예, 예.
0: 네, 건강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자비와 평화 상생으로 남북 화합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갈등과 단절의 시대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공존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 드릴까 합니다. 김란화 불자님, 노재인 불자님, 이명헌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밝은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꼭 출가라는 것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짜 호심 출가, 정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출가의 그 마음, 정신이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분짜리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싹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컵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다시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순 없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늘어나도 언제나 청춘처럼 멋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바로 지혜의 다락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매주 저희에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의 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혹시 저희 전 3주에 대한 운동 조금씩 해보셨나요? 운동은 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뜨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천천히 나이 드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답을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박사님과 함께하니 정답은 당연히 운동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맞나요?
1: 네. 네, 운동이 맞긴 한데요. 거기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0: 두 가지요?
1: 네. 네. 그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식사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적절한 수면.
0: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그리고 또 운동. 이겠죠? 이 저속노화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 신체 안팎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다 이제 천천히 늙기를 원하지만 이 관리하는 법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잘 균형 있게 해야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0: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령을 불문하고 막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령대가 분명 다양할 거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체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공통되고요. 대신에 운동하고 영양은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0: 네.
1: 네, 예를 들면 영양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운동 역시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운동이 조금 더 건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0: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성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만 보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네, 여성들은 근육량이 몸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보단 근육량이 필요한데
0: 아마 그렇군요.
1: 그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남녀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하던 운동을
0: 네,
1: 하는 경우가
0: 맞습니다.
1: 많습니다.
0: 그리고 원래 하던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박사님. 네. 그것보다는 이제 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맞춤 운동도 필요한 거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이 강연을 듣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장에서 준비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 성별,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앞서 3주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 자꾸 쉬운 길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 하실 텐데 있나요?
1: 아마 이 저희 4강을 듣고 나면 그거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와 함께 저속 노화를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데 또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체 없이 바로 강연 청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이 저속노화와 고속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운동, 식사, 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했을 때 건강하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면요. 우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가 숨이 조금 찬 상태를 말하고요.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숨이 차야 합니다. 그래야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아주 미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보통 근력 운동하면 팔, 허벅지, 몸통 이런 곳에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력 운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에 관련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류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식단들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어떤 비율로 먹을 것인지 또는 어떤 순서로 먹을 것인지를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젯밤에 몇 번 깨고 주무셨나요? 또는 충분하게 수면은 하셨나요? 잠이 들길 어려워하시나요? 또는 잠에서 자꾸 깨시나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효과를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수면은 8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7에서 8시간이니까요. 물론 태아라든지 어린아이들은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도 수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육의 양이 극도로 부족해지는 근감소증이 생기면 이것은 바로 수면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로 인한 수면의 질 하락이 계속해서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연구에서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또는 수면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수면의 질이 얕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혹시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통합적인 근육과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백질만 드시거나 입맛은 없고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니 단백질 섭취는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은 충분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꾸로 식사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음식이 섭취가 됐을 때 당으로 바뀌는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으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놀라겠죠. 우리 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느리게 혈당으로 전환됩니다. 보통은 두세 시간에서 여섯, 일곱 시간까지 걸리게 되니까요. 아주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거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략 10%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야채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요. 그리고 혈당에 자극을 주지 않는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먼저 식사한 사람보다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한번 식사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발 균형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로 쓴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9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에 힘을 꽉 주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눈을 뜨고 한다면 대략 30초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저랑 30초 합니다. 지금 제 발바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균형을 잡기 위한 조율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서볼게요. 지금 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30초를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30초를 넘어가면 1분까지 아주 좋고요. 1분이 넘어가면 그때는 눈을 감고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딛고 보지 말고 저랑 따라해 보세요. 일어서시고요. 자, 차렷 상태에서 허리 손 그리고 왼발 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30초만 견딥니다. 보이나요? 제발 저 일부러가 아니고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경과 근육이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더. 네, 좋아요. 네, 10초만 더 서볼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발바닥을 꽉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1분까지 연습을 하시고 1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하시는데요. 눈을 감고 시간은 15초 서시면 아마
우리나라 상위 1%,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잡기 운동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TV 볼 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아주 평형성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법, 저속 노화 운동의 정의를 내립니다. 저속 노화란 신체 생물학적 노화의

살기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포 수준의 노화 지연 도구가 텔로미어라고 하는 길이를 유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발달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체 나이가 젊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운동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의 5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노화 운동 5가지 핵심 요소에 균형 잡힌 조화가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낙상 예방과 자세를 안정화시켜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죠. 세 번째는 근력이라고 해서 근육의 양을 말합니다. 근육량을 보존하고 대사를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지구력을 향상하는데요. 이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인데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을 때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는 이러한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움직이지 않고 동적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아마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기능이 저하되면 균형성을 잃게 됩니다. 또는 시각의 기능이 떨어져도, 시력이 떨어져도 평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체의 기능 저하는요. 내가 섰을 때 균형이 왼발에 있는지 오른발에 있는지에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 증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균형 능력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연간 낙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년인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에게 곧 다가올 위험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낙상은 노인 주요 사망 요인의 첫 번째입니다. 낙상의 연쇄 위험을 보면은요, 우선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의 골절입니다. 수술 및 장기 입원으로 아마도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는 뇌진탕과 두부 손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상의 공포증에 의해서 활동량을 감소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난간을 잡는다든지 이러면서 무서워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근육을 감소시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립되고 그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성 훈련은 낙상 위험의 최대 40%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균형 훈련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똑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의자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대로 의자에 앉습니다. 엉덩이는 의자의 한 앞쪽에 한 절반 정도에 걸터앉아 주시고요. 양발은 내 골반보다 조금 넓게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손은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게 되면

발바닥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이 완전히 들어온 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자, 앉을 때 의자에 완전히 앉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저와 10개 하실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살짝 엉덩이가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후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셔야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쭉.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살짝 벌린다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엉덩이 살짝 닫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네 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앉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힘 꽉. 자, 세 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다 왔습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상체 힘 주시고 엉덩이 닫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살짝 닫고 10초만. 10, 9, 견디세요. 8, 7, 6, 5, 4, 3, 2, 허벅지 엉덩이 1, 그대로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스쿼트 운동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쉽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운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성 강화는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형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운동을 넘어서 핵심 활동으로 해야 하고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야 됩니다. 평형성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세 번 또는 한 발에 30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뭐 태극권 같은 기공 이런 동작들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이런 동작들이 느린 동작을 중심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을 따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 만약에 보드가 없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들어도 균형이 잡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면 발가락 10개로 균형을 잡아서 계속 내 몸을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꿈치가 들려있기 때문에 발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균형 잡는 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엔 일자 보행 훈련이라고 해서요. 보도블록 같은 데 있으면 양발을 겹쳐서 걷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걷게 되면 좌우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정성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이 균형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의 역할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요.
나이가 들어도

콜라겐 섬유의 경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성을 감소시켜줘서 유연성 저하를 막아줍니다. 근육의 긴장 및 경화, 딱딱해지는 것을 완화해주고요. 만성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거나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유연성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 겁니다. 그럼 효과적인 유연성 훈련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양쪽 어깨를 팔꿈치를 걸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멈추지 않은 채 어깨의 뒤쪽을 스트레칭하죠. 이렇게 해서 20에서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런 운동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준비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움직임 기반 스트레칭이라 이런 동작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강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이런 동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가나 필라테스류의 호흡 연계를 통한 전신 훈련인데요. 유연성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만들어내면서 심신에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움직임의 엔진이라고 하는 근력입니다. 근력. 여러분은 근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력 유지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요, 아주 큽니다. 40세 이후부터 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이 되죠. 여러분이 근육이 빠진다는 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40세 분이 60대가 됐다. 그러면 근육량이 20%가 감소한 거니까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래서 오르던 계단이 불편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근육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육의 크기가 뇌의 용적과 동일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없는 분들은 골밀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자꾸 찐다는 것은 근육량이 적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 역시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 지연을 시켜야 하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움직임의 엔진인 근력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랑 슬로우 조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는 순서가 발끝이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오른발은 딛고 왼발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그렇죠.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디뎌질 때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면서 척추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골반 위쪽
상체는 그대로 고정한 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정한 채 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팔은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른 거거든요. 멈추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계속 빠른 상태에서 움직여서 제 속도랑 한번 맞춰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빨라지면 달리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집에서 소리 안 나실 거예요. 골반, 네, 골반은 수평을 유지하고 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네, 펴서 그대로. 배꼽 위만 보면 아, 이 사람 안 움직이나?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네, 움직이셔야 돼요. 위에만 보면. 그리고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골반은 수평으로 맞춰주고. 자, 자 그대로 네, 10초만 더 하실게요. 하나, 더. 팔꿈치는 앞이 아니고 뒤로, 뒤로. 제 몸 쭉 일자로 서 있죠? 팔꿈치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숨이 찹니다. 시간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1분, 2분, 3분 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면서 종아리와 하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시다가 집이 좁다 생각이 드시면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뛰어보시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슬로우 조깅을 몇 달 해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때는 러닝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80세, 90세에도 러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걷기,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은 좋으신가요? 이 심폐지구력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라톤을 5km, 10km 하는 분은 30대보다 혈관과 심장, 폐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소를 35%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예방 가능한 만성 질환을 살펴보면요. 고혈압,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일부 암, 대장암이나 유방암들이 지구력과 심폐지구력과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는 분에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처방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감이 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유산소 운동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 라고 하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75분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운동은 걷기, 러닝, 수영, 자전거, 댄스도 포함됩니다. 나는 운동보다는 댄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댄스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빠른 반응, 민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민첩성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신속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노화는 신경 전달 속도가 저하돼서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경근의 연결을 강화하게 되고요. 자극 반응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바닥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협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눈, 손, 발의 협응 능력이 좋아지죠. 젊었을 때 날아오는 공을 잘 잡았었는데 지금은 젓가락을 자꾸 놓치거나 물건을 자꾸 놓치는 일들이 이런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작의 정확성이 향상되어

되어야 하고요. 동작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운전하는 것 역시도 이런 민첩성과 밀접한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단 오르기에서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게 협응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인지와 운동을 연결하면 우리 뇌가 근육에 명령합니다. 자, 이 물건을 잡아줘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잡죠. 나이 드신 분들, 80세 이상이 넘어간 분들 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질 할 때 손이 많이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에서 떨리라고 한 것보다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손 자체가 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와 운동의 연결이 부조화가 생긴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어야 민첩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5대 요소의 시너지를 살펴보면 맞춤형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5대 운동 요소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요. 통합 실천 시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과 평형성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심폐지구력 운동,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성 운동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하는 동작들을 해주시고요. 일요일은 능동적으로 휴식하고 가볍게 산책, 명상, 호흡훈련 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설계의 원칙은 점진적 과부하, 개인 맞춤화, 그 다음에 일관성,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3대 핵심 원칙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민첩성 운동이고요. 민첩해야 젊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은 또 민첩합니다. 자, 허리를 살짝 숙여주시고요.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발을 살짝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나갔다가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발.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넷, 발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여섯, 뒤꿈치 들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최대한 빠르게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해서 4강의 운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제가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들리시나요? 숨이 찹니다. 그리고 지금 허벅지랑 종아리가 빡빡해졌습니다. 이 민첩성 운동이 좋은 점은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심폐지구력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운동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그 빨라짐은 젊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원에서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젊음을 되찾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속노화 운동을 통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속노화 운동은 체력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설계의 종합 접근법이죠. 여러분들이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마트에 가고 스스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운동의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의 건강 수명 또는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는 선택이 아닌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왜 이렇게 며칠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몇 번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너무 지나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3시간 운동을 할 거고 한 달에 10kg를 감량할 거고 너무 버겁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지나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의 운동, 스트레칭 한 가지, 근력 운동 한 가지, 또는 균형 잡는 운동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이 내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스며들듯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많이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내 몸에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신다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아마 3개월, 5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운동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가벼운 운동 하나를 매일 해주는 거죠. 30초 운동도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 30초만 운동할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면 30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30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움의 부족은요. 우리가 운동하면 엘리트 선수의 운동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면 죽기 살기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수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들었을 거고요. 그냥 걷는 것 정도로 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려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운동이 될 듯 말 듯한 아주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것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유산소 하면 달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자전거만 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하면 오늘은 걷고 내일은 슬로우 조깅을 하고 그 다음은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맨손 운동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작심삼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나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일관되게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닌 즐거운 운동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작심삼일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4강의 운동을 조금 조금씩 해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스트레칭 하나, 코어 운동 하나,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 하나를 매일매일 반복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을 통해서 무슨 요일에 어떤 운동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반대로 운동은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저속노화를 이루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데 있을 텐데요. 4주간 김병곤 박사님과 나눈 내용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습관을 만들어 나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지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예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예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예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3: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5: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4: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놔두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기대됩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기윤입니다. 스님,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이 계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과 연과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인과 연과 과의 연속성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1: 네네.
0: 이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으킨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과를 얻게 되는데 그 연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1: 네네.
0: 조건과 도움이가 없으면 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 자, 오늘 먼저 모실 초대 손님들이 또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생활하고 계신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총무 박숙 불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십니까. 불교 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입니다.
0: 네, 옆에 청무님.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주택관리사회 그 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숙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불교 주택관리사회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원식 불자님께서는 네. 우선 주택관리사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주택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붙으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돼서 예, 아파트 주민의 그 안전과 그 시설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소장님.
1: 네, 관리소장.
0: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제 계시는 곳에서는 다 소장님. 이신 거죠, 네. 그러면?
2: 네, 다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0: 아, 멋지십니다, 스님.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스님.
1: 그 시험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집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현대인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연장도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벼랑하면 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0: 그러니까요.
1: 입주민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없어서는 안 될 네. 존재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네요. 네. 이 많은 분야를 다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고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좀 처리해야 될 그 특히 민원 여기서도 또 민원 전화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3: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0: 예.
3: 그 민원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0: 네.
3: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0: 네.
3: 네. 가방면에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의 인생 공부.
1: 벼랑간에 왜 이제 정전되기도 하고 단수되기도 하고

0: 맞죠. 점검발 할 때, 그렇죠. 예.
1: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그 비상 근무직으로 그 기존직 근무자라 그래요. 아. 두 명씩 야간에 24시간
0: 번을
2: 예. 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갖고 이제 일근직들은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이 24시간 이제 비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긴급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네.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들은 사실 6시에 뭐 퇴근한다 해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0: 다들
2: 척 긴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새는 이제 SNS 세대니까 다 이제 카톡방을
0: 빠르게 소통이 되잖아요.
2: 거기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긴급 사항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고 이제 뭐 많이 그렇게 거기에서 대처할 거를 긴급 대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그 생활 안전이 상당히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0: 그럼요.
2: 수시로 교육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되면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붙어서 이제 관리소장 나가는 것도 이제 그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0: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업무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2: 네, 시작이고 예. 그래서 법정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직무 교육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 그 교육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리소장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0: 오, 오래 하셨네요. 예,
2: 어떤 교육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가서 말씀하시는 걸 다 볼펜을 쳐가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예,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예. 그
1: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어쩌면은 그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
3: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네.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네. 이제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세 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그런데 네.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3: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 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0: 네.
3: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0: 네.
3: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1: 그렇죠.
3: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0: 맞아요.
3: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0: 예.
3: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0: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업무를 네.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1: 그러게요.
0: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제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님,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3: 그렇죠.
0: 뭐 친목 모임조차도
1: 쉽지 않아요.
0: 운영하는 게 쉽지 그럼요. 않은데, 예. 네.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0: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하다
0: 네.
1: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게
0: 그래요.
1: 많습니다.
0: 맞아요.
1: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호교사 우리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0: 예.
1: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0: 복귀하셨구나.
1: 법사를
0: 예.
1: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예.
1: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2: 그렇겠네요.
0: 오죽하면,
1: 그래서
0: 네.
1: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해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그런데 이런 뭐 스트레스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곳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법정단체인데,
0: 조직이 있으시군요.
1: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독립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0: 와,
1: 그렇게
0: 맞네요.
1: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0: 그럼요.
1: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우리 박석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작년에 3월 달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0: 네.
1: 82명
0: 82명이요? 그럼 처음 그 종로 모임은 몇 분이셨고요?
1: 그때는 이제 그때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몇 명
0: 야, 두배
1: 수준이었는데
0: 이상.
1: 거기서 이제 열몇 명이 이제 그때부터 모였다가 그래가지고 오픈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모이고 8월에 이제 성지순례 겸 해서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0: 예.
1: 사찰 참배 및 문화탐방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 사찰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 30몇 명이
3: 와. 제가 절을 다니는 걸 아니까 절에 몇분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버스 한대 보내면 내가 버스 한대 사람 다 채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0: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표정들도
2: 그래요.
0: 다들 밝으시고요.
3: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2: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0: 집을
2: 노인이
0: 떠나고. 네.
2: 염불한다고.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기운도
0: 네,
2: 받고
0: 맞아요.
2: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0: 공기도 좋고요.
2: 공기도 좋고
0: 네.
2: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0: 그렇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좋았습니다.
0: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신다고요,
3: 네.
0: 총무님께서. 보통 일 아닌데요. 예.
3: 아니,
0: 그래도
3: 네.
0: 업무보다는 좋으신가요? 그거 짤 때는?
3: 아니, 일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하는 게 먼저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다 놀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는 휴일에 조금이라도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래야지 또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근무할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일하기가.
0: 그렇죠.
3: 그러면 일단 풀면 단지에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0: 아, 압류.
2: 그럼요.
0: 그 가실 때마다.

0: 우선 사찰 참배가서 부처님 뵙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내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는 불교 모임이니까 뭐 이제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1: 하나씩이라도.
0: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 아니,
0: 그렇게 하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0: 그거 뭐 선물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그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민일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좀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1: 정말
0: 그거를 이제 저희가
1: 감사하네요.
0: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교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2: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1: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던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제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원이는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 그렇죠.
3: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 하면 또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거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그렇게
2: 좋은
3: 해서
2: 일이네요.
3: 뭐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2: 아유.
1: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번 알고 한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우리 불교이고 사찰이고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주시는 것도 있고
2: 맞아요.
1: 스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2: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그래서 이제 선빵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시는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은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1: 일석몇조예요, 스님.
2: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1: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으셔야 되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3: 뭐 괜찮습니다. 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행복한 고민.
3: 근데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1: 그러니까
3: 한번 그런 쪽으로.
1: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그게 또
2: 그러게요.
1: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이시.

0: 약간 네, 제가 맞나요?
1: 네.
0: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것 같아요. 스님,
1: 그니까요.
0: 대광명사도 어떻게
2: 아유,
0: 네,
2: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0: 예.
2: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저리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네, 원하시는 것, 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말씀 잘못하셨을 수도
2: 다녀오세요.
1: 있어요. 저 자주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0: 네.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2: 자주 오세요.
0: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회 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3: 예, 저는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0: 대대로
3: 불교
0: 불자
3: 사찰
0: 집안.
3: 다녀 어렸을
0: 네네.
3: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산 내장사를 3박 4일로 소개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0: 가피담이 좀
3: 네,
0: 있으시군요.
3: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0: 어떻게 흔들리세요?
3: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이제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성수동에서 성동구에서 이제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20몇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가 아닌가.
0: 아,
3: 네.
0: 그럼요.
3: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아유, 또
0: 잘하고
2: 훌륭하시네요.
0: 계시는데요.
2: 그럼요.
0: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1: 어렸을 때부터
0: 시작되셨어요?
1: 조금씩은 아까 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에를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0: 아,
1: 올리고
0: 역시
1: 하시더라고요. 예,
0: 어쩐지.
1: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럼요.
1: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100단위부터 10,000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2: 아유.
1: 예, 조금씩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0: 그
1: 뭐 그렇게
0: 정도면 뭐.
1: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0: 훌륭한 불자이신데.
2: 아, 두분 다, 참불자십니다. 네,
0: 그러게요.
2: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2: 그 원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에 행복을 주려는 마음, 행복을 주려는 말,
0: 네.
2: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0: 예.
2: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예. 부처님
0: 참불자,
2: 가피
0: 예.
2: 1순위.
0: 찐불자,
2: 예,
0: 예.
2: 찐불자입니다.
0: 목종 스님
3: 항상 많이
0: 인증 쾅쾅.
3: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예,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0: 아,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그쵸.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2: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0: 네.
3: 자긍심과 자부심 보담도 저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저하고 매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다음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0: 네.
3: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0: 어, 좀 마음에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2: 네.
0: 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예,
3: 뭐,
0: 심정이 드실까요? 예.
3: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사바세에 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그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뭐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 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법을 관련이 됩니다.
2: 아유.
3: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관련법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자제해야 돼.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2: 네.
3: 근데 저는 이제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또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는 데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도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소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2: 네.
3: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앞서 잠깐 이렇게 또 좀 울컥하시는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 이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3: 아이고.
0: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총무님은요?
0: 예. 우리 총무님 이제.
1: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주회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6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만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가피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0: 난리 나잖아요.
1: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0: 네.
2: 맞아요.
0: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아, 그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훌륭하신 두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0: 부처님.
1: 거다. 또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수시로 우리 원하잖아요.
0: 많이
1: 민원님
0: 부르죠.
1: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같은 데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걸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의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 관리를 하고 그분들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그 실천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0: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그래야 또 사찰 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1: 네,
0: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Yeah.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분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1: 그렇죠.
0: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붓다외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붓다외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부따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에 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부따회 가족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1: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정확하십니다, 스님. 바로 채역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채역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 불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0: 선수촌 그 법당,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일단 체육인 전법당, 예,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1: 체육인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테니스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테니스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법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테니스 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체육인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정식 발족을 하게 된
0: 산하단체로,
1: 거예요.
2: 와, 연륜이 제법 깊네요.
1: 네, 내년이면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오늘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의 자리 잡기까지 법정사 해주신 그 태희 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1: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태희 스님이시고, 체육인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태희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체육인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희 스님께서 15년을 체육인 전법단 단장을
0: 직접
1: 해주셨거든요.
0: 일하셨군요.
1: 예, 근데 태희 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체육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0: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1: 아니,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무회장을 하게
0: 그럼
1: 됐어요.
0: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 법회에
1: 네.
0: 직접
1: 네, 저희
0: 다녔던
1: 아이들은 그냥 저
0: 거네요.
1: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법회를.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에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저한테,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1: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0: 그 역사와
1: 같습니다.
0: 함께 오셨네요. 종단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예, 봉사직이죠.
1: 그렇죠. 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2: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가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0: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1: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전국에 출사를 매주.
0: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1: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조계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게 됐어요.
0: 간병을 하셨군요.
1: 근데 저도 진짜 직장생활만 하다가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정말 죽을 것
0: 힘들죠. 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2: 그러게요.
0: 병행하시려니까 얼마나
1: 네,
0: 힘드셨겠어요.
1: 그래가지고,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아,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이제 한계에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네네네. 그때가 이제.

0: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차라리 간병인을
1: 두고,
0: 도움을
1: 예.
0: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1: 그게
0: 거예요.
1: 나아요, 예.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1: 네네.
0: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줄 몰랐어요. 그래서
1: 와.
0: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2: 그럼요.
1: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1: 이따 좀 따로 상담 좀.
2: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불자님들도 그렇고, 한 자리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든요.
1: 네.
2: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0: 감사합니다.
1: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0: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1: 순리대로 살아야지.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그
2: 그러게요.
1: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예,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4: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려우냐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5: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6: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7: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1: 와.
0: 와. 너무
1: 감동인데요.
0: 쑥스러운데.
2: 칭찬이 보통이 아니네요.
1: 예. 우리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2: 그러게요.
1: 태류 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엄마 같은 분이다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2: 그동안 이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0: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또뭘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네,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본업도 있으신데.
0: 법회가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1: 그 시간을 꼭 맞추셔.
0: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 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1: 비워두시는구나.
0: 네, 네.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어? 법당에 불이 켜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 인사하고 지나가고.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법당을 지켜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훌륭하십니다.
2: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0: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2: 그렇죠.
0: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1: 다시 와요.
0: 네, 그러면은 작년에 왜 안 보였어? 그럼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예.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태능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네요.
1: 얼마나 반가워요.
0: 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선수촌 법당을 19년, 20년 이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능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0: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저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이 태능하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유수님이세요. 그래서 태능에서 법당이 태능에 있을 때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0: 나는 무조건 간다. 네, 부처님이 계시니까 아.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도 있어요.
1: 그럼요.
0: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1: 그렇죠. 예, 상담을 하시기
0: 상담도 되고.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2: 특별 케어네요.
0: 네, 그런 날은 오히려 예,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야. 빨리 오면 11시. 예,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1: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0: 네, 맞습니다.
1: 온 우주가 다 불구터가 될 때까지. 그래서 될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 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2: 네.
1: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념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 단의 이제 그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1: 예.
2: 최대한 저...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1: 그렇죠.
2: 네.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예.
0: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하는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2: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2: 버리고.
0: 네,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예, 그런 예,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 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휴 이런 말을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0: 네.
1: 거기까지 와서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0: 예. 제가 스님들께 네.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네,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1: 그 그래서, 의자 안 놔줬어요?
0: 네,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네,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 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네. 아, 진짜 엄마 맞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 뭐 얼마든지 또 스님들께서도 흔쾌하게
2: 또 받아들여 주시고,
0: 아, 그럼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 뭐 편하게 네,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예,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2: 아니요, 잘하셨어요.
0: 특별히 요청을 드리는 거죠.
1: 그 스님들은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꼭 필요하죠.
2: 왜 발언문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네.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예.
0: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네.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나왔잖아요.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정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게임 선정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0: 선수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지고 너 오늘 발언 문장도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 문 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1: 아닌데.
0: 없고.
1: 그것도 아닌데.
0: 네.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 문 낭독 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네. 처음 획득하던 그 해에도.
0: 그렇죠. 예. 네. 최현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네.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1: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0: 아, 소문 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법당 한 번쯤 발걸음 해주고 네. 또 그 안에서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2: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주님께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 가깝잖아요.
0: 네.
2: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0: 네,
2: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않을까.
1: 아, 그렇네요. 네. 마음을.
2: 그런 마음이, 그래, 내가 발언문 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네.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2: 그럼요. 네, 맞아요. 네.
1: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체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2: 그러게요.
1: 소임을 쭉 네.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예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0: 아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1: 아, 네. 그러셨구나.
2: 그래서 네. 인연이 기쁘시네요.
0: 네. 입적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세납은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빈이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2: 유명하죠.
0: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대원사에 눈빈이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서 와.
0: 거기 그 대원사에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그 큰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네. 네.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2: 이제 그 본사의 비구니 스님의 부도가 부도전에 함께 모신다는 건 기한이래요.
1: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비구니 스님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 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0: 네.
2: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네. 스님들이.
0: 네.
2: 그러다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0: 네.

0: 훌륭하신 스님이셨네요.
1: 예, 진짜. 그래서
2: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네.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1: 도와드리고 네.
2: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에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 제가 잠깐 외도를
0: 많이 귀합니다.
1: 아 정말요?
2: 네. 네.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네. 아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1: 역시
2: 라는 거를 예. 예,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예,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를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봉은사에 신도로서 봉은사에 이제 임원 활동도 하고 네, 지금까지 봉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1: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2: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1: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2: 네, 항상 그런 마음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예,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또 예,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예.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예,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 돌이켜보니 예.
2: 예, 그래서 참 가족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1: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2: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1: 절 안 가?
2: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1: 너무 큰 사고인데요.
2: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0: 아 부처님 앞이네요.
1: 앞이다,
0: 네.
1: 진짜.
2: 그래서 예.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1: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그렇죠. 운전을 네.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엄청
0: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1: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네. 내려두고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2: 제가 이제 12월 30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0: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바래다 주셨어요?
0: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
1: 부쩍
0: 할것 같아.
1: 부수네요.
0: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2: 예. 아,
1: 드리겠습니다. 우리
2: 가족들에게 말씀해
1: 처사님께,
2: 주시죠.
1: 가족분께, 자녀분들께. 예.
0: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1: 맞아. 표현을
0: 네.
1: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0: 이런
1: 마음을 또
0: 기회가 아니면
1: 전하고겠어요?
0: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2: 그러게요.
0: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2: 그럼요. 네.
0: 잘 살고 있는 거
2: 가장
0: 아닌가?
2: 잘 사는 거예요.
1: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2: 그이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1: 그렇죠. 예.
2: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1: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0: 네.
1: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지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

0: 하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0: 네.
1: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 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0: 네네.
1: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0: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0: 예.
1: 1855에 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0: 네.
1: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1: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0: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1: 함께 나누는
0: 우리는
1: 불자가족입니다.
0: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스님! 네, 스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0: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0: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슭 장죽전이다.

0: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2: 이

0: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묵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때.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가.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랬는지 영도다리에 가서 바람을 쏘이는 거예요. 답답하지 지금? 아, 내일이면 이게 등록 마감이 끝나는데 답답하니까 바람을 쏘이고 다 섰는데 웬 지나가는 신사가 괴제재한 와이셔스에 다 떨어진 바지에 몇십 년을 신었는지 뒤축이 다 물러져서 참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지나가는 신사가 있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대뜸 탁 잡아서 여보세요. 내일이면 등록이 마감인데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그 당신 무슨 소리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학교를 다니는데 내일이면 등록이 마감인데 이게 등록을 해야지 어떡할 거요 당신? 그러니까 아 이거 멀쩡하니 미친 사람 아니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당신 어디 중이요? 그래서 아니 나 이게 보험사 중이라고 동네 보험사 중이라고 아 그럼 당신 저 벼감스님 알아? 통도사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존자로서 월하스님 같은 큰 어른 알아? 아 다 알죠. 당신 스승이 누구요? 그러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절에서 쓰는 말에 익숙해 있어 이 사람이. 아 우리 스님은 동력동자 매산자 스님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지내가는 사람 잡고 그거 신뢰 아니에요 당신? 아 신뢰지만 내가 답답한데 어떡하겠어 당신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함 한 장을 딱 주면서 가는데 거긴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주소가 뭐 이거 아무것도 없어. 대단히 간단한 명함이에요. 이름밖에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내일 찾아와라고 내일. 아 내일 찾아오다 당신 어디 있는 줄 알고 내일 찾아가겠어 그러니까 내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라 그거야 이 영도 딸이에. 아이고 꼴에 뭐 어떤 명함은 가지고 댕기냐. 그래서 대각사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참 찌푸락도 잡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 이상스러운 거지 같은 사람이 그래도 만나자는데 예 한번 만나본다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손을 탁 잡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자식의 손을 탁 잡듯이 손을 탁 잡더니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가서 간단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먹으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나니까 내 생각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이거 아침이나 사주고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시간이 9시가 지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기다리는 거요. 회사에 가자. 갔는데 보니까 철강회사예요. 철강회사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연탄집게를 갔더니 연탄을 갈아요. 보니까 뭐 젊은 참 그 참 팔팔한 젊은 그 시인사들이 그렇게 확 사물을 보고 오는데 아, 이 사람이 연탄 갈다 말고는 사장실로 들어가면서 또 연탄을 갈아. 그 연탄을 갈면서 이러 사장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까지 이게 뭔데 나를 또 사장실로 또 들어오라는가. 들어갔는데 연탄을 다 갈고 나서 손을 씻더니 사장 자리에 가서 앉아. 이 사람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사장인데 나를 만나러 오면서 그 꼬락서니가 뭐냐 그거예요. 그때 누더기만 입고 댕길 때니까 탁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댕겼으니까 보시오 당신 나를 만나자면서 옷 입은 거 가지고 탓하려면 당신 나 상대 안 할 거예요. 탁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성질 급하구만 아, 좀 앉아있으라고 그러더니 등록금을 학교로 보내주는 게 좋겠냐 가지고 가겠냐 그거요. 아니 그거야 보내주어도 좋고 나를 주어도 좋은데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여자 직원을 불러서 시키더니 돈을 찾아와라 그거예요. 그 당시에 한 학기 등록금이 8만 원 할 때입니다. 8만 원을 딱 주면서 2만 원은 책값이니 가지고 가고 이번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줄 테니 내려와라 그거예요. 이야 이게 아주 사학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0: 장학금으로 대체하고 등록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갔더니 그 사장이 그렇게 살면서 지금 현재 대학생만 자기 장학생이 80명이다 그거예요. 대학생만. 야, 참 중고등학생은 부지기수예요. 자기 집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갔는데 그 집이 그렇게 으리으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식구들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야다니는데 이 양반은 꼭 걸어서 생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저 여기서 법문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상한 거지 같은 거사가 하나가 빼놓지 않고 와서 법문을 들어. 그 하루날 오늘은 점심을 살 테니 점심 잡수지 마시오고 봐요. 아, 그러지요. 점심을 사는데 이 인사동에 나가가지고 말이요. 저 잣죽을 먹을까요? 설렁 저 쌍화탕을 먹을까요? 아이 점심 사준다고 일건 불러내놓고 잣죽을 먹을까요? 쌍화탕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 내가 점심을 사리다. 갑시다. 잣죽집에 갔어요. 그걸 먹고 났더니 앞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천원짜리 하나를 꺼내고 싹싹 펴면서 그걸 겨우 내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집에 조그만 방에 부처님 한 분 모셨는데 오늘 가서 좀 봐달라 그거예요. 갑시다. 종로 2가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갑시다 그래요. 아 그러지 말고 여기서 아무 차로 타고 가지 뭘 종로 2가까지 나갈 거 뭐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럴까요? 조금 기다리라고. 전화통에 매달려서 전화를 하는데 아마도 자기 집으로 전화하는 모양이야. 들어보니까 차를 빨리 보내라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꼴에 무슨 또 차까지 다. 아 여기서 그냥 잡고 가지 뭘 차를 그 번거롭게 보내라고 그러시오. 그냥 타고 갑시다. 택시를 타고 그냥 간 거예요. 하여간 저 어딘가 갔어요. 여기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지금. 갔는데 2층에 부처님을 모셨는데 법당이 100평도 넘어요. 100평도 넘은 법당에다가 부처님을 기가 막히게 모시는 바로 길가에. 그래 내가 그랬지. 보시오. 법당은 좋으나 버스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법문을 듣기가 어렵겠어. 그 좀 이 차 소리만 번거롭지 않으면 참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 스님 좀 올라갑시다. 그 건물이 슈퍼마켓 길이가 30m도 더 넘는 큰 건물인데 4층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옥상에 딱 올라가더니 스님 이 터가 어떠세요? 보니까 한 2000평쯤 되는 공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절 지으면 어떨까요? 아니 절 지으면 좋지만 땅값이 얼만데 거기다 절 짓겠어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종합병원을 짓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네 상점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4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계속 돌아다니는데 전부 일어나서 점원들이 절을 하고 막 사장님 사장님 야단이 알고 보니까 그게 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하고 댕기는 꼬락서니가 거지같이 하고 댕겨하죠. 이 세상에는 막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어른들도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 세상을 좀 뜻있게 사는 게 좋아요. 허세를 부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좋은 법문 하다가 갑자기 뭐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아주 미안하게 됐습니다. 셋째는 해양이니 자기의 마음에 그리낀 바가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관조자성하여 자성을 관조해서 부조제약하며 악을 짓지 아니하며 수수중선이라도 비록 많은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심불집착하고 그 마음에 집착이 없고 경상염화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긍휼고비니 외로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것이 이름이 해양이다. 오늘 참 좋은 법문 듣죠? 네. 예, 참 아주 물론 깊은 소위 선의 핵심이 되는 그 그런 심지법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정생활 하는데 어떻게 할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처신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네 번째는 뭐냐? 해탈향이니. 해탈이란 말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해탈은 자유로 돼. 대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해탈향이니. 자심의 무소 반연하여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반연한 바가 없어서 불사선 불사악하여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서 자제 무해함이 자유자재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름이 해탈의 향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아침에 와서 개향 정향하지만은 자기가 외우는 이 글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심오한 글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스님들 종 칠 때 보시오. 종을 딱 치고 나서 개성을 착 읽어서 다시 종을 여운이 남을 때 땅 쳐서 다시 개성을 읽습니다. 그게 다 뭐냐? 지옥에 가 있는 중생일지라도 다 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계속 읽습니다.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아사바 하면서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까닭이 없는 행동이 없다고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데 아주 집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절에 와가지고서 계단을 올라와 보시오.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면 전부 의미가 있어요. 대개 계단이 8계단도 있고 뭐 108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부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7계단이 되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이 다 있고 그래요. 세계 계단이 3개 아닌데 삼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전부 불법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도대체 여러분 저 불국사 가보셨습니까? 불국사 가보면 이 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이 대문 열 때 문고리를 딱 잡고 이렇게 열고 법당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까? 아, 똑바로 대답해봐요. 문고리를 딱 잡고 열고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불국사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한 손 들어봐요. 상당히 가보았는데 문이 그렇게 생겼죠? 예? 여러분은 법당에 들어가도 무심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국사의 법당은 사방문이 문고리를 잡고 물러서서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딱 밀고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지 열고 물러서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밀고 들어가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는 용맹정진에서 밀고 들어가게만 돼 있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불태전의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집을 지어도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탈지견향이니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자심의 기무소반연선악하되 이미 자기의 마음 가운데 선하게 반연하는 바가 없으되 불가 침공 수작하고 가히 공에 빠져서 적적한 것을 지키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회신멸지하는 따위에 빠져있지 말아라. 즉수 광합다문하야 곧 널리 배우고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널리 들어서 식자 본심하며 자기의 본심을 알며 달재불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이법을 요달해서 화광전모라도 일상생활 가운데 임하되 무아무인하여 남도 없고 나도 없어서 직지보리의 진성부력함이 바로 보리에 이르러서 진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이름이 해탈지견향이다. 선지시가 차향은 이 다섯 가지 향은 각자 내훈이요 각각 자기의 마음 안에서 훈습하는 것이요 막향매매하라 밖을 향해서 찾지 말아라. 누누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법은 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요 밖에서 찾지 말아라. 진리를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은 스승이 없는 분이라 그랬죠. 홀로 깨달았을 때 당신은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부 내놓아서 기록한 것이 팔만대장경이지 부처님이 누구에게 배워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깨달으신 것이다. 그러게 중생에게 나는 이와 같이 깨달았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깨달으면 나와 같아지느니라.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런데 금여여 등으로 무상 참여하여 수무상 참여하여 이제 너희 등으로 더불어서 무상 참여를 주어서 멸삼세제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우치고 영득 삼업청정케 하리니 하여금 삼업청정을 얻게 하리니 선지시가 각수하여 각각 이 말을 따라서 일시에 도하되 일시에 이르되 그 도자는 이른다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시에 이르되 다 말하되 제자 등이 우리 모든 불자가 종절념금념급 후염으로 종절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바 죄와 금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각과 그 후염으로 이 다음에 일어날 한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에 미룬 지은 바 모든 것을 염념불피 우미염하고 염념이 어리석고 우매한 데 물들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 악업 우미 등 죄를 종전에 지은 바 악업 우미 등 죄를 어리석은 등 그러한 죄를 실게 참여하오니 실로 다 참여하오니 원일시 소멸하여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1: 네.
0: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그렇게 다 뉘우치겠노라 그 말이에요. 다 뉘우쳐서 원일시 소멸하여 원컨대 일시에 다 녹아 없어져서 영불복귀케 하시며 영영 다시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제자 등이 종절념금념급 후염으로 종전의 금념으로 후염으로 염념불피 교광 등 교광념하고 염념이 교만하고 그릇된 그런 모든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종전 소유 악업 교광 등전을 종전에 지은 바 악업 교만한 그릇된 그런 일체의 죄를 다 뉘우치고 실게 참여하오니 다 뉘우치오니 원일시 소멸하여 영불복귀케 하시며 원컨대 일시에 다 녹아 없어져서 영영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옵시며 제자 등이 종절념금념급 후염으로 염념이 질투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물들지 않게 하며 소유 악업 질투 등조를 지 있는 바 악업 좋지 못한 그런 업 질투 등 죄를 실게 참여하오니 다 뉘우치오니 원일지 소멸하 영불복귀케 하여지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어,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

0: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드입니다. 지금까지 초발심 자경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도는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발심 자경문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오뇨스님께서 발심수행장을 가르쳐 주셨고 고려 보구조국사 진울께서 개초 심학인문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야훈스님께서 자경문을 강의하신 내용을 집대성해서 세 부분의 가르침을 묶어서 자경문이라고 하는 한 책으로 편찬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조 6년에 서기를 치면은 1397년에 이 세 가지 책을 한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은 바로 출가 규범에 대한 출가하신 스님들에게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교과서로 이어졌던 부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년 정도를 스님들이 가르침에 지침서로 써왔던 부분 내용이 자경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해오긴 했지만은 그 처음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개초 심학인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첫 내용 자체가 보면은 부 초심지인은 수 원리 아구하고 친근 현산하야. 여기 들어보셨죠?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착한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흐리 보면은 처음 공부하러 오는 사람에게 대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집중을 해라. 마음을 이렇게 닦아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 초심지인은 처음 마음을 내서 발심을 하는 사람은 수월리 아구하라 이게 벗을 새기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을 두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은 멀리해라. 그리고 반드시 친근현사에 착한 사람을 가까이하라.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특별한 부분의 내용을 듣고 지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평상시의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착한 사람을 만나면 착해지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행하게 되고 본 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그 보면 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잔소리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시네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대개가 입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입으로는 잔소리지 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험하다 잘못된 거다, 먹으면 안 된다, 뭐 맨 이런 부분들로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왜 어른들은 되고 아이들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그 유치원에 자모들을 모시게 하거나 어떤 그런 교육의 현장 같은 데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현장 학습을 많이 간대요. 옛날에는 현장 학습을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학습을 갔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학습을 가는 게 아니고 자율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가는 현장학습이 꽤 많아요. 근데 이 현장학습을 하러 갈 때 정말 아이만을 위해서 갑니까? 놀기 겸 함께 떼어서 갑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대개 보면은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은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목표를 정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어른들 친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을 짜고 그래서 현장 학습은 바쁘게 낮에 대강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 되면 아이들 재워야 돼요? 안 재워야 돼요? 네? 아이들 재워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네? 맥주 한잔 해가면서
주로 하는 얘기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우리 회사 상무님은 참 훌륭하시더라. 우리 회사 정무님은 대단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인간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맨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놓고도 내 자식은 바른 자식이길 원해요. 그런데 그 자식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 내 친구 부모들과 모여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움직이는 모습을 안테나를 빼놓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출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출가는 환경이 만드는 거다.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연구하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살아가야 될 부분은 주변에 있는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떤 게 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착한 것은 내 거 막 퍼주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근데 대개 보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자, 출가를 했다는 얘기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목표는 뭡니까?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부분도 있고 성불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첫째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부분을 목표로 정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정해 오셔서 사시다가 보면 가끔은 그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짓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좋은 사람 중에 일부는 또 아닌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나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만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마구제비로 잠에 따라서 시간 보내 얘기해서 이렇게 상대를 구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행동 거지가 바른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와 더불어 도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좌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게 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친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친할 거면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차피 가까이 할 부분이라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교의 근본적 목적은 착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과거 칠불께서도 바로 악을 멀리하고 착함을 근본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러분 착한 것은 결코 여러분 슬로건은 착할 수 있지만 행동과 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 중국의 유명한 문장가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 자살로 계실 때 너무나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그 항주

대해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도림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대단한 소문을 들었어요. 계율에 청정하고 학문에 능하며 수행에 있어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스님으로 살아가는 분이 바로 도림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진리로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도림선사에게 가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저 나무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도림선사가 왔다고 그 소위 백낙천이라고 하는 항주 자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스님은 그 높은 데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게 올도 스님하고 도림선사하고 차이야. 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요, 시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 보선발로 쫓아나가잖아요. 그런데 도림선사는 뭐든지 가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 백낙천이 스님을 쳐다보고 스님 위험하십니다. 얼른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거기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지 나는 위험하지 않다. 아니 어찌 그렇습니까? 나는 두 발로 땅을 디디에 서 있고 스님은 나무에 올라앉으셔서 번뜩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스님이 위험하시지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림선사가 하는 얘기가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분주한 부분이 세상에 서 있는 자산은 번뜩 잘못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위험한 자리요. 나는 바람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사니 안전하다면 나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야 안 올라가고 싶어야.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야 안 벌고 싶어야. 벌고 싶죠. 근데 그 돈이 들어올 땐 좋지만 나갈 때는 마음이 아파야 안 아파야. 그래서 옛날에 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랬대요. 돈님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사람 안 상하게 해달라고 축원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높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 높은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높이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은 거지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건 부자가 망합니까? 거지가 망합니까? 부자가 망하지 절대 거지는 망한 일이 없어요. 왜? 거지는 망해봐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가르침에 감동을 한 백낙천이 그 도림선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나 큰 법문을 들었기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불교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도림선사가 설명을 합니다. 제약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제 불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절대 행하지 말고 착함이 있다면 반드시 받들어 행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 사는 것 자체가 불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대문장가인 백낙천은 그 어마어마한 법을 설해주셨던 그 스님의 입에서 뭔가 기가 막힌 법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악하게 살아래요 착하게 살아래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 법문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법이라고 설하십니까?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가벼운 법을 설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발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백낙천에게 그 뒤도 되고 딱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도림선사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백낙천이 딱 도림선사에게 항의하듯 돌아서려고 하니까 딱 그 말을 해요.
세 살 먹

먹은 어린아이도 말로 하긴 쉬우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게 그거다. 인정하십니까? 선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부분은 슬로건이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어야만이 반드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말로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지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자체는요,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다 위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바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그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반드시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 마음가짐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단체에 있을 때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삐죽거리고, 이쪽하고 좀 친해놓으면 저쪽에서 삐죽거리고, 세상이 참 피곤한 게 인생이더라.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스님들이 출가해서 하는 부분의 환경은요, 그냥 단촐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요. 그걸 우리는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 서로 끼리끼리 친목해하듯 모여 사는 부분이 대중이 아니고,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가운데 맞이는 행위 중에 반드시 착한 사람을 도반으로 하고, 그 중에도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멀리하는 부분으로서 나를 지켜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처음 먹은 마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 새로 받으면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책 표지를 쌉니까 안 쌉니까? 책 표지를 싸요. 탁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책을 뚫어지도록 봐서 꼭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만들어낸다고 목적을 정하는데, 처음은 책이 뚫어질 듯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3일만 지내면 책 뚜껑이 덮여져서 펴져야 안 펴져야. 물론 펴져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작심 3일이다. 내가 출가할 때, 아님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올 때 처음 먹은 그 마음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내가 세속적 욕망을 뒤로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 가피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함께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보면 한달안 거를 하거나 뭐 특별기도 주간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뭐 천일 그 결사를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만큼은 의지가 탑니다. 가다가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 샜어요 안 샜어요? 날 샜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차피 베릴 몸이라 이거예요. 아, 누가 베리게 했습니까? 지가 베렸습니까? 지가 베렸어요. 그거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고, 다시 잡아서 가면 되는 부분이지, 그걸 어차피 베른 몸이라고 얘기할 이유까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면 우리가 도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도반들이 끊임없이 마음 변하지 않게 자꾸 독려를 하면 그래도 포기했다가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제대로 된 도반은, 착한 도반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나태해졌을 때 나를 독려해서 일깨워주는 도반이 최고의 도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기 싫은데도 전화해서, 그 사람 정성 때문에 안갈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신행단체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전화 한통 해줘서, 아, 내가 오늘은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 오늘이 꼴딱 넘어가는 클라이막스야. 그래서 오늘 그걸 꼭 보려고 했는데 도반이 전화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갈등이 잠깐 생기다가도 그 도반이 불러서 드라마 뒤로 하고 나중에 재방송 보지 하고 끌고 놓고 찾아 나선다면 그게 진짜 착한 도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면 내가 가려고 마음 잘 먹었는데 한 도반이 전화 와가지고 노래방 노래방 오늘 노래방 그래가지고 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못온 사람, 아직도 못온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만 그곳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번, 두번 가다 보면 내가 부처님 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1년에 한번 정도를 초파일 정도가 돼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저는 이 초파일 같은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하루

그럼 참 좋아요. 왜냐면요, 깜깜하게 잊어버렸다가도요, 지나가는 연등을 보면 정신이 차려져야 안 차려져야. 그리고 그 연등 차지를 절에 한번 왔다 가면은요, 그때 또 마음이 또 생겨요. 아, 지금부터 다시 해봐야지. 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불교 문화가 참 대단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여러분, 꺼졌던 등불을 내가 다시 회복해내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발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느끼게 하느냐면, 담배 꼴초가 있어요. 담배 꼴초가.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은 데 가야 되겠습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끊으려거든 담배를 안 피우는 곳에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야 끊을 수 있는 거지, 담배 피우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담배를 끊으려면 끊어져야 안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끊었던 담배도 또 피우고 싶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술을 끊고 싶어요. 어? 술을 먹으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에? 술 없는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 없는 데가 어디예요? 대성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안주가 풍성하고 술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한 잔 생각이 그러지 않아도 막 올라오는데, 그곳에 가면 그 유혹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묵자학이라고 해요. 응?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되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내가 어느 환경에 머무르게 할 거냐. 도반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유혹에 넘어가는군요. 꼭 친구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비행이 만들어져서 뭐 어디 그 파출소나 이런 데 잡혀가면은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나는 우리 애 나쁘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애는 다 착하대요. 근데 이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대요. 난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 정도 되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끄들려가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참되게 살아보겠다, 바르게 살아보겠다, 정말 진리에 부응해서 살아보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 부처님 진리에 부응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서 스스로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내가 주변 환경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난 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도 본인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처님만 바라다 보고 부처님 가르침만 생각하고 진리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불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이 컵은요, 물을 따르면 물컵입니다. 근데 여기다 담배재를 털면 뭐가 됩니까? 재떨이가 됩니다. 여기에 꽃을 꼽으면 뭐가 됩니까? 꽃병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담을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온갖 오물을 담거나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 그는 낙오자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좋은 말을 하게 돼 있고 좋은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뭘 담는 부분을 내 책임이 아닌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이 된 것은 남편 책임만 아니에요. 나도
거기

일조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스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난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난 너무너무 착합니다. 지혜롭다면 덜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부처님께서도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될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되지 않을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가끔은 지혜롭지 않은 자, 우둔한 자, 고집 센 자는 포기할 때가 가끔 있으셨습니다. 정말 우이도경의 경향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코끼리 조련사와 대화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코끼리 조련사.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에게 물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훈련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에게 여쭤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을 조련합니다. 네? 나는 일체 중생, 그 조어장부잖아요. 모든 중생을 부처되게끔 하는 큰 가르침을 베푸는 그야말로 스승이라 이거죠.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코끼리 조련사에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코끼리를 조련하다 보면 아주 고집이 센, 말을 참 안 듣는 코끼리가 있지 않냐. 그런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조련하냐.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나는 코끼리를 조련할 때 고창이를 가지고, 응? 쇠고창이를 가지고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 코끼리는 표피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매체 갖고 때려봐야 안 아파요. 그래서 쇠고창이 같은 걸 찔러요. 그래서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코끼리를 조련해요. 좌로 우로 이렇게. 근데 그 코끼리도, 말 잘 듣는 코끼리는 사랑을 받지만 고집이 돼서 말을 안 듣는 코끼리가 가끔 나타난대요. 그래서 조련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코끼리가 있으면 그 코끼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그 코끼리 죽여버립니다 그러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코끼리가 그 쓸모 없어졌을 때는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에게 다시 여쭤요. 부처님, 사람을 가르치다가, 진리를 가르치다가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가 있거나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를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아니, 부처님께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죽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를 죽인다는 게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부처님도 포기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어요. 절에 오셔서도 보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체의 분위기에, 즉 대중의 화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의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보면 스님이 하는 게 100%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 잘못되는 경우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하는 부분에 너무 그렇게 뭐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일 수 있고 내 집에만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보는 안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좀 감안해 볼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부분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스님 마음이고, 이곳이 또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다독거리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다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가 한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만 들어줬다고 해서 삐지는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은요 어느 특별한 존재만 인정해 주는 게 착한 게 아니고요, 모두를 다 함께 아프지 않게 하고
모두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 살림 살아보면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좀 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수가 착하면 좀 덜 착한 사람도 착해질까요? 안 착해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내가 안 착한 부분으로 가지 말고 착한 부분으로 가려고 애쓰는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문입니다. 법문은 스님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법문이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충분히 법문일 수 있습니다. 백의관은 무설설이다.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께서 법설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법이 될 수 있듯 우리 모두는 다 바른 방향으로, 착한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부분이 방향으로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조금 덜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취해 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유 쟁자 양설 화합 단이 자심 상향 부득 악어 상인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에 오면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여기도 있구나. 어? 절에 오면 안 싸우려고 온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전제했던 게 착하려고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정답을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절길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게 그게 진리예요. 제가 옛날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군사 스님들이 보통 500명 이상 모여 살아요. 근데 그 500명이 모여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내가 아는 정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큰 스님 곁에 이렇게 그 고참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조금 고참 됐는데 옛날에는 아주 아주 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셨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스님 본인들이 싸운 거예요. 싸웠으면 본인들이 일이 끝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 스님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그 싸운 걸 가지고 또 큰 스님한테서 다 일러요. 그 큰 스님께서 다 들어보세요. 애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설명을 해요. 그럼 큰 스님께서 그 사람 마음 맞춰주느냐고요.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오지 않은 사람을 막 뭐라 그러면 같이 막 동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 이제 A가 와서 이렇게 일렀으니까 B는 왔다면 큰 새끼에서 진짜 혼내겠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B가 딱 왔어요. 나는 폭탄이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데 표정도 하나 안 봐. 전혀 태연자야. 그냥 또 B가 와가지고 또 A가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큰 새끼께서 그거 다 맞춰주세요. 그럼 나는 어디엔가는 폭탄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A가 오니까 A 말 다 들어주고 B가 들어오니까 B 말 달아들어주고 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쭤봤어요. 왜 A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B한테는 그렇게 들어주시면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큰 새끼에서 하신 말씀이 다 들었으면 된 거지 뭐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도 옳고 그도 옳다. 이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추장 먼저 풀 거냐 된장 먼저 풀 거냐, 그 뭐가 중요해요? 된장 먼저 풀 수도 있고 고추장 먼저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고추장 푸고 된장 푸고 다 푸기만 하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삐지는 사람들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절의를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도 몽상이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내 감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가운데 정답이라고 우기는 부분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끔 보면 우리들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투는 자가 있거든 그 다투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느 편을 들면 이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뭐다 뭐 평가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진 사람은 졌기 때문에 마음이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아, 하시는구나. 자, 부부싸움을 해요. 그 부부싸움을 하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싸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예? 그 가족 전체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아이들이 눈치 봐야 안 봐요? 본인들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지만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에 애들은 토끼 눈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은 쫓아다녀요. 혹시 이혼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한쪽이 이겼다고 칩시다. 이겼다고 쳐요. 그럼 이기고 나면 진 사람이 이겼으니까 딱 손들고 완전히 복종을 합니까? 속으로는 꼬부라져 있습니까?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 꼬부라져 있는 감정 자체가 뭘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하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은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싸우지 말아요, 그래요. 설사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싸우는 사람의 어느 편을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주는 거로 끝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어느 편을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흉보는 얘기거나 그 부분의 행위가 업이 되는 부분의 행위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을 막아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더 이상 나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상대도 업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흥분을 해야 안 해요? 흥분을 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도 못하게끔 배랑에 몰아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하나도 업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합을 중심으로 그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보면 보조국사 진우스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모진 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오히려 들어주되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화로운 부분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력자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불자의 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답도 없지만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보면은 누군가가 흥분을 해서 얘기하면 더 하라고 그래야 안 그래야?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이냐 여러분 반드시 복을 짓고 복을 바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만 좋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억울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두를 좋게 하는 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에 와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들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뭔지를 아세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옳고 내일 틀린 것도 잘못된 거고 오늘 잘못되고 내일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덕을 지려거든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 하는 공덕을 공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써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좋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잘 된 경우가 있어요. 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갔다 그냥 툭 건드리고 갔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절대 내가 복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마음으로 의도한 부분으로 모두를 좋게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가면 호두과자입니까? 예? 아, 여러분 호두과자 몰라요? 호두과자 알죠? 호두과자에 호두 안 들어가면 호두과자입니까? 그거는 호두과자가 아니고 호두 모양 과자입니다. 공덕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공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공덕이 진정한 가치 있는 공덕이라는 점을 자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항상 편중되어진 부분으로 좋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객관성을 담보해서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삶을 바탕으로 공덕을 구해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내 얼굴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굴에 착한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에 비수를 감추고 앉아가지고 착한 척하면 착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쪼록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가르쳤듯이 항상 초심의 가르침, 착함을 잃지 않는, 그리고 어떤 그 싸움이 있을 때는 그 싸움을 편안하게 해서 편을 들려고 하지 말고 모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순간 모든 부분이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후경에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0: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0: 전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0: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1: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0: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0: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과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0: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열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 간에도 면역

0: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주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1: 네, 한 달.
2: 예. 네.
0: 한 달은
1: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0: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이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0: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0: 주사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2: 좋다.
0: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0: 네.
1: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0: 그럼.

0: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나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3: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0: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가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그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0: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0: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예.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1: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예.
1: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예.
1: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예.
1: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예.
1: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0: 예.
1: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1: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 탐면을 이제는 일...

0: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드는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기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비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기사를 내고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년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년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돌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과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가 선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은 단 3초만 멈춰 감정의 본래 자리를 바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산사가 젊은 활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기획 보도 첫 번째 순서로 청년들이 불교에 열광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현상과 원인을 짚었습니다. 김해 독립선언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3000일 기도 정진을 원만 회향했습니다. 최근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에 지장전 조성을 발언하며 새로운 천일 기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불교학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주형 교수는 불교 미술을 신앙과 의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N 불교 TV와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가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3개월간 이어지는 릴레이 특별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법회에 포문을 연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은 단 3초만 멈춰서 감정의 본래 자리를 바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이 직접 지은 선시, 이멋궐을 무상사 대중들에게 낭송합니다. 대중들은 박수갈채와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선시가 주는 시원함에 공감합니다. 금강스님이 지난 5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의 노래를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신신명과 증도가 법성계처럼 노래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부처님법을 더 쉽게 전하기 위한 고민 속 선명상이 탄생했고 이를 홍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2: 한국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게

0: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스님은 날카로운 말을 듣고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본인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권했습니다. 단 5초, 3초만이라도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잠시 멈출 때 비로소 중심을 바로잡고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0: 분노가 지나가고 이성이 깨어나는 틈,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그 3초가 우리의 관계를 살릴 거예요.
1: 그래서 금강스님은 선명상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에 있는데 각자의 근기에 따라 그동안 이어온 개인적인 수행법들도 포용하는 게 선명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초, 5분, 30분 선명상에서 나아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단화선을 시도해보길 추천했습니다.
0: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1: 금강 스님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무상사 유료법회 선명상 특별법회.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깨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한국 명상 심리상담 연구소장 서광 스님이 두 번째 법석에 오르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조계종이 주최하고 미래본부와 세종광제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6 세종 선명상 축제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5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 광제사 주지 탄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해오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달 주제로 2016 세종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와 지혜를 되새겨 서로를 향해 따뜻한 배려를 나누는 평화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사무국장 해오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통 불교 수행법과 현대 명상법을 결합한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전하는 뜻깊은 지역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명상 앰베서더 선중 스님의 내 몸의 숨결, 내 마음의 친절을 주제로 시작된 선명상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힙한 트렌드를 꼽으라면 단연 불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찰을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조용한 산사가 젊은 활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BTN 뉴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에선 첫 번째로 청년들이 왜 이토록 불교에 열광하고 실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그 현상과 원인을 양유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3: 이른 아침부터 전시장 입구 주변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금세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찹니다.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이나 미슐랭 맛집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난 4월 열린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수는 무려 25만 명. 지난해 20만 명 대비 5만 명이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 중 무려 73%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불교 오픈런을 주도한 관람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청년층이었던 셈입니다.
4: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인터넷으로 봤던 것들보다 더 힙한 것들이 많아서 원래 생각했던 거는 광명진원 맨투맨이었는데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3: 이러한 열풍은 행사장 안에서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청년들의 실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행 데이터 상위 1,000개를 분석한 결과 사찰을 찾는 수요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마다 조용했던 산사 주차장이 차량으로 붐비는 이유입니다.
5: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한 정보 과부하,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찰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 휴양지가 아닌 사찰을 찾는 진짜 불교적인 이유는 사찰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3: 청년들이 이토록 불교와 사찰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유행 이면에는 극심한 취업난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청년들의 깊은 마음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 구도에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불교는 또 다른 성장을 채찍질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쉼과 내려놓음을 제안합니다.
1: 무언가를 자꾸 쟁취하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불교 특유의 관용성과 편안함이 청년들을 사찰로 이끄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상과 마음 치유가 청년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해방감을 주는 겁니다. 불교계 역시 이러한 청년들의 열망에 발맞춰 힛불교의 무대를 전국과 세계로 넓히며 소통의 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지역 불교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불교 박람회로 확장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불교 문화권의 상호 소통과 세대 통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지역 도심 포교와 문화전법의 중심 역할을 해온 통도사 김회 독림선언이 10년 동안 이어온 3000일 기도 정진을 지난 5일 원만 회향했습니다. 독림선언 4부 대중은 그 원력을 이어 최근 준공한 문화공간 독림내에 지장전 조성을 발언하며 새로운 천일 기도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그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수례한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김해 독림선언 대법당이 4부 대중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 김해 독림선언이 지난 5일 3000일 기도 회향 및 지장 1000일 기도 입제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이 정명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주지 신공스님을 비롯한 4부 대중이 모여 10년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독림선언은 대웅전 삼전불 점안과 천불 조성, 생화 봉안 등을 이어오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수행 문화 복합 도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5: 그 건물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늘 언제나 기도하고 부처님 못 배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4: 법회에서 10년 정진을 함께해온 신도 11명에게 감사패를, 도량 건축에 힘쓴 관계자에게 분노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현덕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정진해온 주지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을 찬탄했습니다.
6: 본사에서 사실 이런 큰 불사를 해도 참 신선했는데 스님께서 개인의 원력으로 이렇게 큰 도량을 이뤄내셨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4: 이날 독림선언은 3000일 정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장 1000일 기도의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 지장전 조성과 지장보살 봉안불사의 원력을 다시금 다진 겁니다. 지난 10년간 수행과 문화가 결합한 복합전법도량으로 발전해온 독림선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수행공간으로서 포교와 전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3: 직지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직지사 노인요양원이 지난 6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직지사 회주 법성대종사, 주지 장명스님, 배나코 김천시장이 참석해 차량 전달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달된 차량은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안전한 이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으로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소중한 선물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역시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남해 용문사가 제2회 수국축제 산사음악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4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주지 승원 스님, 류경환 남해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버디킴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0: 가수 정미의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용문사는 남해군에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승원 스님은 오늘 음악회가 일상에 지친 군민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상과 불화는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신앙과 문화를 담아낸 기록이기도 한데요. 불교학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3일간의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불교의 시대적 사상과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가치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학연구회 학예 워크숍이 어제 이화여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는 버나르 포르의 논문 불교 성상과 현대적 시선을 소개하며 불교미술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미술품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신앙과 의례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문헌해독이 학문의 기본이듯 불교미술 연구 역시 유물의 제작 시기와 장소, 전례 경로를 밝혀내는 치밀한 기초조사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그럼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 적의 것이고 혹은 다른 데서 만들어 오고 가져온 것인지 혹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불교미술 연구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불교학 연구자에게 그걸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재연도 이어졌습니다. 불상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제작과 봉안, 나아가 오늘날 대중에게 수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불교미술학자와 불교학자 간의 긴밀한 교류는 물론 연구자 스스로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정신적인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창조의 원동력이 됐었고 어쨌든 불교의 중요성 때문에 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사흘간 진행되는 학예 워크숍은 불교 미술사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인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불교 미술의 흐름을 주제별로 강의합니다. 김현미 이화여대 교수, 최선아 명지대 교수, 신광희 충북대 교수가 불상과 불화, 불교 의례와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합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3: 불교 미술 연구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테크니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학문이 뭐고 불교학이 뭐고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걸 함께 물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글도 좀 쓰고
4: 불교라고 하는 이제 소재에 의해서 통일성이 주어지는 관심 이제 비슷한 연구자들끼리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1: 이번 워크숍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차세대 연구자들의 소통을 끌어내며 불교 미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오는 동계 워크숍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문화 속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불교의 문화적 특징을 함께 조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지난 4일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국경을 넘어선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과 문화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제12회 불교 무용대전 기념 컨퍼런스. 지난 3일 서울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불교 무용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 무용대전에 참가하는 무용수들이 직접 무대 위 고백과 다짐을 풀어내는 생생한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불교야말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6: 아시아의 공동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리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발표자로 나선 인도 무용수 아논나 구아는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원흉 사상을 춤에 담아낸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마주한 한국 무용계의 열린 태도가 불교적 상생의 가치를 창작에 녹여내는 큰 동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1: A lot of openness to dance, to art, to music, and very similar to in India because we have very similar.

0: 일본 고전소설 겐지 이야기를 준비하며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슬픔을 불교적 해탈의 관점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스짐의 무용수는 몸짓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며 이번 축제가 아시아 무용계의 협업으로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1: 伝統的な踊りと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をミックスさせて踊っているダンサーの方がもしいらっしゃったら私も日本の伝統的な踊りを学んでその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と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てということをし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その交流ができたら嬉しいです。
0: 이번 불교 무용대전은 불교 철학의 심오함을 몸짓으로 증명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상생의 원력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결선에서는 장홍신 바라승무 보존회가 종합대상인 총무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쫀득연구소를 비롯한 두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 불교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춤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불교 무용을 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 분들 춤추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 다름을 느꼈고 그 다름이 되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0: 한국 불교 무용이 세계 불교 무용과 상생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창원 성주사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수행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성주사는 지난 5월부터 2026년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인 불화와 나한, 부처와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유근자 동국대학교 교수의 인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 체험과 주지 스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산사의 가치를 마음 깊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성주사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신대제 보존과 계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지난 5일 신원사 세심당에서 이사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쌍계사 주지 대륜 스님, 동열사 주지 종성 스님, 이준 의친원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계룡산 중학단은 단순한 사찰의 재단이 아니라 국행제를 봉행하는 국가 제례의 중심이었다며 산신대제를 국민 모두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 의친원 기념사업회장은 황실과 불교의 전통이 깃든 중학단 산신대제를 충남과 한국의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산신대제 봉행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K명상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 계승과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주 광덕사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교 간 대화와 시민 인문 강좌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합니다.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은 지난 3일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를 주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성용 신부를 초청해 천주교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이밴드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원효사 해청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박인수 신도회장, 민판기 누리하재 인문학당 준비위원장, 정진우 민주당 의원 등 불자 시민 200여 명이 동참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광덕사는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8월 7일 개신교 임의진 목사의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다, 9월 11일 강혜윤 교무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과 원불교를 주제로 시민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힛불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내려놓음에 미하게 응답하는 청년들, 더 널리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타회.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여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불교의 깊은 메시지를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굿즈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재미와 감동을 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노슬기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이제 불교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노슬기이고요. 동시에 이제 커스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와주셔서 고마워요.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그러니까 굿즈를 제작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이시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지금 우리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굿즈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굿즈가 뭔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1: 굿즈라고 하면 보통 요즘은 이제 이런 키링들 같이 많이 작은 제품들도 보시긴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이돌 굿즈 아니면 이제 가방에 많이 달고 다니는 인형 키링 같은 것들을 많이 굿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0: 무슨 인형 같은 액세서리 뭐 네. 이런 걸 굿즈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1: 네, 네.
0: 예, 그런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굿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를 소개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성함이 노슬기잖아요.
1: 네, 네.
0: 예. 다슬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슬기라고 놀림받은 적 있나요?
1: 사실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습니다.
0: 예, 그 네. 우쩍한 얘기였고요. 네. 지금부터 우리 노슬기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슬기 대표님께서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할게요.
1: 네.
0: 자, 노슬기 대표님이 직접 선택한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뭘까요? 완성하는 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완성하는 손은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말로 제시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제 손을 통해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즈 제작을 하면서 이제 작은 키링 하나나 이제 포장이나 라벨 하나에도 이제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나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녹아든다는 걸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저를 키워드를 이제 완성하는 손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0: 굿즈를 완성하는 손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야,
0: 그러면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제작하고 있는 굿즈 네.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한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네, 저희 브랜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교를 이제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저희 일상에 있는 제품들에 이제 불교의 언어를 넣어서 쉽고 좀 더 친근하게 젊은 세대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브랜드가 이제 일상에 있는 이런 친근한 이제 이런 키링이나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티셔츠 혹은 스카프 이런 식으로 조금 재해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그런 패션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브랜드 이름이 뭔가요?
1: 저희 브랜드 이름은 이제 널바나에서 이제 더 부르기 쉽게 만든 이름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락을 좀 좋아했거든요.
0: 락 가수 널바나.
1: 네. 널바나를 네. 네. 좋아해서 그때 처음 접한 게 열반이 영어로 널바나구나를 알았는데 네, 미국 락 밴드가 그런 불교 개념을 영어로 쓴 게 좀 신선했어 가지고 네. 저희 브랜드 이름을 착안할 때 널바나가 생각나서 짓게 되었습니다.
0: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원한 행복,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하거든요. 열반의 산스크리트어가 니르바나고요.

0: 그 니르바나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너바나래요. 근데 이제 너바나라는 그락 가수, 락그 그룹을 좋아하신 거였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너바나에서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 니르바만 따와가지고 브랜드 이름으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지금도 락을 좋아하세요?
1: 매우
0: 아, 좋아요. 락 스피릿.
1: 좋아합니다. 네.
0: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불교 굿즈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요?
1: 우선은 굿즈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몸에 가까이 지니는 키링으로 만드는 일을 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면서 요즘 이제 BTS나 블랙핑크 말고도 이제 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도 이제 어머님 팬들이 임영웅을 보면 소녀같이 되게 활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티스트의 그런 이름이나 상징이 아니더라도 이제 불교의 개념과 상징을 굿즈로 만들었을 때 그런 불교의 철학을 이제 내몸 가까이 지니면서 그런 좋은 글귀들을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굿즈 제작 경력을 바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불교 굿즈를 만들기 전에
1: 네.
0: 이미 좀 아이돌 어떤 굿즈 이런 걸 이미 만들고 계셨던 거네요.
1: 네,
0: 그러다 이제
1: 맞습니다.
0: 불교 굿즈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게 되신 거고요.
1: 네.
0: 예. 원래 불교하고 인연이 있었나요?
1: 사실은 불교를 이렇게 깊게 처음부터 공부한 건 아니고요.
0: 그러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나요?
1: 아니요, 집안도
0: 그것도 아니었는데.
1: 불교입니다.
0: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1: 원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이제 명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0: 명상을
1: 네.
0: 해서.
1: 근데 그 명상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이제 틱나탄 스님이나 페마초드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담긴 불교의 언어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게 너무 와닿아서 이거는 철학 같기도 하고 좀 도덕책 같기도 한데 사람을 마음을 정말 진정시켜주고 나를 좀더 객관화시켜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를 좀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불교를 믿는
1: 네.
0: 집도 아니었고, 본인도 처음부터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1: 네.
0: 불교를 만나고 명상을 하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 네.
0: 지금은 불교 굿즈를 전문적으로 만들게 된 거군요. 신기하다. 예. 그러면 이 불교 굿즈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 굿즈를 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느끼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사실 굿즈가 저희가 이렇게 크기가 많이 작기도 하고 많이 가벼운 이런 내용들이 가벼운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내 일상에 가까이 지닐 수가 있고 가방에도 가볍게 달수 있으면서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나 응원 같은 거를 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간직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1: 네.
0: 도구가 될수 있는 거네요.
1: 네네.
0: 그러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좀
1: 네.
0: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네.
0: 예.
1: 가장 사랑받고 있는 제품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혹시 스님은 혹시 이 키링을 보시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0: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어디 보자. 딱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뭘 의미할까? 이거 근데
1: 어렵죠.
0: 되게 예쁘다. 연꽃이네요?
1: 아, 네, 연꽃참도 달려 있습니다.
0: 연꽃. 연꽃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0: 예. 불교에서는 연꽃이 진흙 속에 피어나 맑고 깨끗한 가르침을 뜻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왕성하는 선, 우리 노슬기 대표님이 이 굿즈를 만들 때 표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여기는 한자로 열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1: 맞습니다.
0: 직접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열반이라고 쓰여 있는 저희 키링인데요. 이 색상은 사실 저희 이제 티벳 승려들의 가사 색에서
0: 스님들 가사 네. 색깔
1: 여기서 오렌지빛이 너무 강렬하고 이뻐서 저희가 키링의 색깔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0: 이거하고 색깔이 비슷하구나.
1: 네, 더 비비드한 컬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에서 열반 도시라는 슬로건을 밀고 있거든요.
0: 열반 도시?
1: 네. 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도시가 열반인데 수행처인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수행처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이런 승려처럼 이렇게 가사색을 담은 키링에 열반을 담은 그런 키링입니다.
0: 그렇구나. 네. 깊은 뜻이 있네요. 예. 다리 위에 덮고 있는 스카프가 있는데
1: 네,
0: 굉장히 예뻐 보여요. 한번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1: 이게 네. 저희가 요번에 새로 제작한
0: 그거 부처님 얼굴이잖아요.
1: 네.
0: 이야, 활짝 펴주세요. 이야, 신기하다. 네.
1: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품들이 락 페스티벌 때 나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있는데 그때 야외에서 이제 공연을 보다 보면 얼굴이 많이 타온다고 해서 스카프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 부처님의 이런 얼굴을 넣어서 좀 메탈릭한 느낌으로 이제 락패에 어울릴 수 있게 이제 스카프랑 이렇게 큰 사이즈 반다나를 만들어 보았는데 얘도 인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여기 있는 저희 수평계 중독 키링이 좀 인기가 많아요.
0: 중독 키링?
1: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렇게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수평계가 있는 키링인데
0: 네, 왔다 갔다 하네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는 불교에서 중도라는 개념이 가장 어렵고 아직도 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인데
0: 가장 핵심이거든요.
1: 그래서 저는 근데 수평계를 보면 제가 좀 뭉뚱그려 알고 있는 개념을 얘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0: 그래서 그걸로 중도를 지켜라.
1: 네, 너무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지도 말고 그렇다고 기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인 것 같아서 이제 불교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혹은 이렇게 스님처럼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제품을 키링을 보시면 되게 흐뭇하게 웃고 가시거나 이제 일반인들도 되게 좋아하는 재밌게 보시는 그런 키링이거든요.
0: 누가 아이디어예요?
1: 이야,
0: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1: 네.
0: 특히 그 물거품 같은 기포가 생기잖아요.
1: 네.
0: 우리 금강경에서도 또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도 모든 걸 꿈과 같이 봐라, 환상과 같이 봐라, 모든 걸 물거품과 같이 바라봐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고 만드신 건가요?
1: 사실 물거품은 처음 들었는데
0: 근데 얻어 걸렸네요.
1: 네. 그런 의미까지 다음에 제가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느라 애쓰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 스카프를 얼굴 탈까 봐 머리 위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1: 네네.
0: 저희 세대는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걸로 얼굴을 덮는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부처님 얼굴이 그려진 그런 스카프를 통해서 그만큼 또 불교와 인연을 맺는 거잖아요.
1: 네.
0: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포교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좋은 작품 만드느라 참 애쓰셨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래서 이게 다 첫 번째 키워드 완성하는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굿즈들이 되겠네요.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나를 지키는 중도. 이건 뭔가 좀 거창해지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제작사로서 납기나 그런 뭐 품질이나 그런 책임과 관련해서 정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단순히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뭐 흔들리는 거를 뭐 바로 세우고 뭐 중도를 간다 그런 의미의 불교 용어보다도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업을 이루어갈 때 혹은 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이게 정말 많은 저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로서 많이 다가와서 두 번째 키워드를 나를 지키는 중도로 하게 되었거든요.
0: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게 네. 명상을 하면서 불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명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0: 명상을 하게 된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줄 알고 운동도 많이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다양하게 해보았는데 결국
1: 스트레스.
0: 네.
1: 얼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얼굴 아니야?
0: 그래서 그 결국은 이렇게 남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보다 저한테 더 집중하고 제 내면을 좀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시간을 갖는 그걸 그러한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를 시작하는 이렇게 의식처럼 하는 것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을 하는 건데,
1: 오, 아침마다요.
0: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명상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제가 제 하루를 주도적으로 좀 시작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서 좀 계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그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저에 대해서 좀 메타인지가 늘어난다고 할까요?
1: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0: 네.
1: 힘이.
0: 자기 객관화가 생기는 것들도 사실 그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그 페마 초드론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1: 페마 초드론이라는
0: 네.
1: 그 서양의 그
0: 스님.
1: 비구니
0: 네네.
1: 스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봤는데 이혼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상을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맞죠?
0: 네.
1: 페마 초드론 또 팬이셨군요.
0: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저만 혼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교의 용어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메시지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부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좀 위트 있게 좀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명상은 지금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1: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명상을 만나게 되고 명상 수행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0: 저는 시작한 지가 5년 되었는데,
1: 오,
0: 그
1: 5년.
0: 효과를 본게 1년도 채안된것 같긴 하거든요. 효과를 하기 전과 후가 많이 나뉘어지고 있긴 해요.
1: 1년도 안 돼서 효과를 보았다.
0: 네.
1: 몇년 하셨다고요?
0: 5년 중에,
1: 5년.
0: 네,
1: 그래서,
0: 1년밖에 안 됐어요.
1: 오.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예. 그래서 명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에 젖어들게 되었고, 지금은 불교 굿즈를 만드는 제작자, 대표님이 되신 거네요.
0: 네.
1: 불교 굿즈를 만들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0: 불교를 너무 좀 가볍게 만드는 것과 그런 재미와 또 의미를 살리는 것 사이에서 좀 선을 찾는 게 많이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가볍게 만들면 제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좋아하는 개념들이 좀 사라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하기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재미와 의미 사이에서도 그좀 연결이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되 이게 또 너무 의미가 이렇게 좀 무례하거나 그렇게 선을 넘지 않게 좀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이 불교 굿즈를 통해서 불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비주얼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키링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제 일상 속에서 잘 알고 있는 물건이나 그런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의 의미를 더했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울리는지, 메시지가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큰그 1순위의 저희 고민 사항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제품, 물품 외에도 그런 소재나 이런 컬러, 그리고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인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이런 문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닿게 하는, 마음에 걸리게 하는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도 괜찮으니까,
1: 지금도 괜찮아요.

0: 지금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나를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1: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0: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좀 살도록 하고
1: 지금 이 순간
0: 네, 너무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스스로 올가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많이 좀 벗어나고 지금에 집중하는 게 제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싶어요.
1: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괜찮아,
0: 네.
1: 괜찮아,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 그 말씀하셨고
0: 네.
1: 마지막 세 번째가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자.
0: 네.
1: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사실 저도 제일 못하는 부분들인데
1: 저도 못해요. 이거 되는 사람이 며칠이나 있겠어요. 닦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결국 마음의 평화네요.
0: 네, 맞습니다.
1: 마음의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1: 어떻게 이 굿즈를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0: 우선은 저희가 이 제품을 선보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 1년 정도요?
0: 네. 처음에 이렇게 불교박람회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이렇게 좋으면서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잘 설명한 게 맞나 그런 고민이 좀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친근한 소재와 물건에 이런 불교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방식대로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 그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네요.
0: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사랑해주셔가지고
1: 좋다.
0: 힘을 얻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좋네요. 불교 박람회에 청년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리고 요새 젊은 청년들에게 불교가 굉장히 좀뭐 힙하다고 하나요? 그런 힙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의 매력이 뭘까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요새 불교에 관심이 많을까요?
0: 매력이 너무 많아서
1: 예.
0: 꼽기가 힘든데
1: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뭐 한두 가지라도.
0: 우선은 그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제 뭐 불안이나
1: 불안.
0: 이제 관계 이런 피로나 뭐 번아웃 이런 키워드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1: 피곤하죠.
0: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저희한테 너할수 있어, 너 힘내, 이겨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1: 아, 괜찮다. 내려놔라.
0: 네,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되게 드문 언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접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사실 불교의 이런 상징이나 이미지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1: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그래서 이렇게 사실 패션의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문으로 개념만 써도 저는 그게 함축적인데도 의미가 많이 풍성하게 깊고 섬세하게 담겨져 있고 그런 것들을 뭔가 패션이나 이런 다양한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1: 불교 자체가 하나의 뭐 패션이 될수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뭐좀 문화가 되어서 청년들에게 또 많은 어떤 위안이 될수 있고 저희는 절에만 살아서 잘 몰랐는데 불교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네. 맨날 마하바냐 이런 것만 읽다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불교의 매력은 뭔가 같아요? 그냥 나는 이래서 좋다 불교가.
0: 불교가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년들이 왜 불교를 좋아하고 이렇게 패션으로나 키링으로나 그런 굿즈로 애용하는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전 사실 불교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한테는 되게 부드러운 저항으로 느껴지거든요.
1: 부드러운 저항?
0: 네, 사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1: 괜찮아요. 예.
0: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제가 사실 락스피릿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1: 락을
0: 네,
1: 좋아하신다고.
0: 그런 이렇게 반항적인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1: 반항 이런 걸 좋아하세요?
0: 네.
1: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예.
0: 네, 좋아하는데
1: 부드러운 저항.
0: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나 회사에서나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남들과 비교하거나 뭐 나를 어떤 상에 가둬서 보더라도 나는 나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0: 그런 것들을 이제 부드럽게 표출하는 방식이 불교의 그런 문화나 감각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품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불교는 정말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누가 뭐 어떻게 바라보든 나를 어떻게 정의하든 나는 나대로 그 무아의 나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구출을 좋아해주는 게 그런 나를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1: 부드러운 저항이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하신 걸잘 들어보니까 알게 모르게 불교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0: 그런가요?
1: 저항. 왜냐하면 우리 부처님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그 시대 최고의 반항아였어요. 왕자였는데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출가를 하시고 세상의 모든 관습을 다 부셔버리고 나답게 살아라. 진리의 길을 걸어라. 무수의 뿔처럼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장 부드러운 저항을 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뭐 불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0: 많이 하긴 했는데,
1: 네.
0: 또 해외 석을 더 잘해주신 것 같아서,
1: 네,
0: 이제
1: 저
0: 꿈보다 해몽이 더
1: 꿈보다 해몽이라고.
0: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1: 예. 하여튼 부드러운 저항.
0: 네.
1: 아주 그냥 재미난 표현이었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마음을 읽는 땡땡. 초성 퀴즈예요.
0: 네.
1: 제가 거의 틀리거든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다가 디귿지읒을 우리 대표님이 어쨌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굿즈를 제작하고 제작자로서 대표님으로서 사업을 하고 이제 세상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찍은 게 마음을 읽는 도전이라고 해봤는데 표정을 보니까 틀렸네요. 또 틀렸구나. 또 틀렸어.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직접 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마음을 읽는 덕질입니다.
1: 덕질!
0: 네.
1: 야, 생각지도 못했다. 오타쿠들이 쓰는
0: 아, 네,
1: 표현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덕질!
0: 네.
1: 야,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0: 우선 덕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덕후들이 하는 그런 팬심을 덕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저는 덕질을 이제 아이돌에 대한 팬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사람과 마음을 읽는 매개체가 굿즈도 될수 있고, 또 이렇게 불교와 젊은 청년을 이어주는 것들도 저는 이제 덕질이라고 굿즈를 통해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을 읽는 덕질이라고 정의를 해봤고요. 저희 브랜드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젊은 청년 혹은 남녀노소 무관하고 한국 불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고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덕질을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저의 키워드를 담아보았습니다.
1: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들도 덕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0: 그쵸.
1: 부처님을 향해서 덕질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이제 스님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표님은 젊은 세대와 남녀노소 할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읽는 덕질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네.
1: 덕질. 야,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굿즈를 계속 제작하고 싶어요? 뭐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게 있다면 또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는 사실 앞으로 좀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한국 불교를 조금 널리 알리고 싶은
1: 이야,
0: 야망이 있거든요.
1: 굉장히 거창해지네요.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멋있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0: 사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서양에서는 이제 그냥 불교를 그냥 동양의 무언가 그냥 오리엔탈리즘으로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 불교만의 매력이 정말 무한하고 매력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도 K불교
1: K불교.
0: 저희가 이제 K아이돌이 유행인 것처럼. 네, 뭐
1: K-pop. K,
0: 네. 네. 그래서 K불교를 그렇게 널리 알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입은 티셔츠도 그 양양 낙산사에 있는 해수관음상이거든요.
1: 멋있죠.
0: 거기가 동해 파도가 굉장히 세잖아요. 저희 티셔츠에도 이런

0: 종이에 파도를 담고 해수관음도를 담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찰 그리고 불상 그리고 산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좀알수 있게 그런 패션이나 굿즈로 많이 소개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 이야, 한국 불교를 널리 알리고 싶다.
0: 하고 싶어요.
1: 이야, 근데 지금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굿즈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딱딱할 수 있는 불교를 재밌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한국 불교를 널리 전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 굿즈가 하나의 문화로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굿즈 제작자, 대표님으로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
0: 저는 우선은 불교 가르침이 제가 전문적으로 뭐 소승대 불교, 뭐 대승불교 이렇게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좀더 특수하게 자리 잡은 영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민간에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이 융화되어 온 그런 이제 특징들이나 뭐 이제 한국의 지역성을 살려서 그런 굿즈의 깊이를 담아보면 저희가 이제 관광객으로서 외국인이 오더라도 그런 지역 명소를 갔을 때 그런 한국의 절을 더 궁금해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그런 사찰이나 이제 경주에 보면 불교와 관련된 절 그런 유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소개해주는 방식을 단순히 그냥 관광 기념품 느낌보다는 좀더 귀엽고 트렌디한 이런 패션 굿즈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1: 굿즈를 만들려면 많은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수많은 영감들을 일으키는데, 뭐, 스스로가 그 영감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0: 영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그런 박람회나 전시나 그런 미술관을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얻는 것보다도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러 가거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락 페스티벌을 가거나 아니면
1: 락 음악을 들으면서 불교를 또 불교에 대한 영감, 불교 굿즈에 대한 어떤
0: 반항을
1: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0: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경험들을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면서 할때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불교 용어들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매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는 것도 한순간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그렇게 알고 있던 개념에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륜스님 금강경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1: 좋죠.
0: 그럴 때 알게 되는 개념들이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사물에 접목이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1: 그러면 락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0: 같아요.
1: 락 음악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불교 락 그룹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 보니까 머리 빡빡 깎은 스님들이 헤비메탈하는 걸 너튜브에서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
1: 근데 댓글에 야, 말세다 말세. 근데 그 일본 스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헤비메탈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헤비메탈로.
1: 아직은 조금 한국에서는 힘들 것 같지만, 우리 대표님이 락 음악 좋아하신다니까
0: 기회가
1: 갑자기 그러네요.
0: 된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1: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굿즈. 어떻게 넓은 카테고리로 보면 하나의 불교 문화일 수도 있는데, 불교 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 굿즈에,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불교의 좋은 가르침 널리 전하겠다라는 원력을 가진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서 오늘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0: 노슬기 대표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네, 저에게 가피란 킵고잉 킵고잉 하고 싶습니다.
0: 멈추지 마.
1: 네.
0: 계속 가는 거야.
1: 네. 이것도 락 스피릿 같나요?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굿즈를 보고서 이제 위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아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가도 된다는 그런 가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예, 킵고잉
1: 네.
0: 가자.
1: 네.
0: 예, 근데 킵고잉 불교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꾸준히 꾸준히 나아가라. 묵묵히 나아가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나아가라, 가자, 나가라 그 표현을 정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진하라. 그래서 킵고잉, 우리 노슬기 대표님의 가피는 멈추지 않는 거.
1: 네.
0: 계속 가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네.
0: 예, 멋있습니다. 역시 락의 정신이 느껴지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노슬기 대표님 만나 뵙고 또 불교 문화, 또 불교 굿즈에 대해서 자세한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즉

0: 강력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3: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7: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망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책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애 한 번은

그 생여보심 무염조건은 줄 쪼끄 써야 되겠죠? 무슨 줄로? 그렇죠. 빨간 줄로 이렇게 끊으세요. 빨리 보라고 빨간 줄. 그 다음에 해양성취라. 이제 신심성취, 수행성취, 해양성취. 그 다음 뭔 성취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정덕성취. 아, 여러분들 천재야, 천재. 에이? 여기 제목이 안 나와서도 알아야 돼. 그죠? 믿음이 성취됐으면은, 그 다음에 수행을, 신, 해. 아, 믿음이 성취되면 저절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려고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되고, 예? 의욕이 있다 보면 실천이 되는 것이고, 알아지고 실천이 되다 보면 해양은 수행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러나 십행품이면 십행품은 행의 입학이고, 행의 종착은, 터미널은 십향품이에요. 예? 깨달음에 들어가는 처음,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그 첫 깨달음은 온 계공의 한이지. 그 이제 무조건 한해면 안 돼요. 그 사람 한해지요.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아니면 한해지. 그거 아니고 한이지. 한이지. 예. 그 뭘 잘 모르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살아 하잖아요. 그죠? 한국에 뭐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대놓고 미소. 소위보다 신 것이 웃는 거라. 예? 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왜 쓰노? 그, 자, 그 다음에 해양성취라. 해양성취가 무엇이냐? 온갖 구 일체 지지고라.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일체 지지를 구하는 일체 지혜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는 경지를 그 다음 대목부터 자세하게 나눴죠. 구열의력, 부처님의 힘과 무해 두려움 없음과 불공불법이라 중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불공불법 있잖아요. 부처님의 불공 일체지의 경지를 마음으로 가늠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제바람일 조도법고라. 모든 바람일과 조도법, 본법과 도를 돕는 도를 돕는 법, 그죠? 큰 근간과 그다음에 옆에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잖아요.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을 우리 조도품이라 하죠. 자 보세요. 사람에는 제일 위에는 이렇게 리자 중에 머리가 있어요. 몸통 이쪽까지는 허리가 있어요. 밑에는 하체 부분은 다리가 있어요. 예? 다리, 머리, 허리, 이 세 부분, 예? 뭐, 다리까지도, 그래, 뭐, 몸통까지 말해보면, 뭐, 머리, 허리까지 말해보면은, 이게 이제, 근간, 뿌리가 되고, 손가락, 손톱, 요, 뭐, 그렇게 요는 매니큐어 치라고 이러면서 쪼잔한 거지. 머리 염색하고, 이러면서. 머리에 염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숨 쉬는 방법. 예? 예. 자꾸

그거부터 이제 계속 연습해야 되죠. 모든 바람일과 돌을 돕는 법을 연구한다. 모든 장애 이제 막힘 없이 자유롭게 일체 지혜의 경계를 구하는 것이라. 바람일 행위 장애 없는 것이잖아요. 바람일 행위 장애 없는 것이다. 왜 그랬죠? 무집착을 바람일이라 하잖아요. 무착을. 예? 바람일은 성불 지르라. 집착하지 않으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등기들에 이재첨강이라. 아첨하고 속이고 천곡 심은 불실이라. 아첨 잘하고 네가 빨리 봐라 빨리 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남자 잘 속여서 그 빨리 온 날로 많어 이렇게 해야 되네. 예? 하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왜 말을 그래 하노? 그게 아첨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의심이 많거든. 그 고음처럼 좀 둔하게 코끼리처럼 느릿하게. 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천천히 그래야지. 초싹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촉발이다 그래야지, 촉발라. 첨광. 아첨과 속임을 여인다. 그게 아첨과 속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바라밀을 이 아첨에 이런 단데 아첨하고 보시바라밀 중에는 두 가지 이제 허물이 있는데 얍삽하게 입에 발린 말 많이 하고 아첨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냐? 누가 자기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뭐 차를 빌려달라든지 시간을 빌려달라고 이러면은 겉으로는 막 적당히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꾸미지만 마음 실제로는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제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어디 불사한다 뭐 무조건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괴사를 튕기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심성이 먹다 남은 찌꺼기 주는 사람하고 남 오면 커피 새로 내는 사람, 내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전에 했던 법무사 방장 스님, 도인 스님이신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그분보다, 대중들보다 늦게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 커피 타임 다 끝났잖아요. 옆에, 이게 커피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타는 냄새 나는 거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주십니다. 새로, 다 언제 갔다, 새로 싹 갈아가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끼는 게, 아, 저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저런 것이 자비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장엄과 관찰.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첨하고 왜곡된 사람들 절대 그게 안 돼. 그게 몸에 인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100개가 있어요. 일체 중생 성불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가야 돼. 그렇죠? 여설 능행고라. 그러면은 말한 대로 행하는 까닭이라. 보시바라밀에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진짜 주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여설 능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거라 사기치는 거라 거짓말하고 이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 그때하고 내하고 지금 형편이 똑같나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70년대에 우리 석유 파동이 나서 건축 자재가 이제 필요할 때 친구끼리 건축 자재에 철근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석유 파동이 날까 갑자기 3배 5배 띠본 거야 이제. 예? 그 철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르기 전에 갑으로 줘보는 거라. 그럼 한 사람 망해야 되잖아요. 그큰 집을 다 이제 아파트 그 올려놓고 이런 처음 시작이 그죠? 예? 야 친구 사야 그걸 갖다 올라온 거 그냥 봤나? 이딴 데로 해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고요? 어이?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올라온 가격으로? 그게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예요? 코를 얍삽하다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싫어라. 진실한 말을 모두 보호하는 가닥이다.
진실한 지게 바라미를 뭐라 하죠? 시라 바라미를 하죠. 보시 바라미를 뭐라 하죠? 남 달라 하면 다 줘라 단나 바라밀 달라 줘라 지게 바라밀은 시라 시라 욕심을 좀 시라 인욕 바라밀은 참아라 참아라 열받지 말고 꺼진 재처럼 찬재 바라밀 비리야 바라밀 그다음 선나 바라밀 에? 네 중심이 제대로 선나 안 선나 잘 살펴봐라 이거 삼매 이게 게으른 첫째가 이제 예,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본래 받은 계율을 어기고 또 잘못을 덮어두면 안 된다 자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잘 지키는 길은 뭡니까 항상 여자 싫어자 불광어자 불의어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잘 지키는 게 우리 지게바라밀입니다 예. 자 불어 열에 가거라 열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거라 부처님의 가문을 더럽히지 않는 연거는 인욕바람이래요 이거는 자 법문을 이렇게 설해도 어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육바람일 십바람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인욕바람일은 찬재바람일을 했죠 식은 재 열받지 말고 찬재바람일 예? 조그만 불심하셔도 다시 열받아요 싹 꺼버렸대 그렇다면 이제 보살이 또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집을 열의 가문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이 문수선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어지럽히는 행위 예? 남 골치 아프게 하는 행위 남한테 따지는 행위 이것이 내가 열의 집에 몸산다 이 말이죠 평생토록 머슴살이 하다 간다 잘못하면 그 열의 집은 어디입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열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너희 집 어디고? 열애가. 열애가를 갖다 어른 선생님 그 하원경 다 그 봉정식 할 때 그거 했죠. 생기주라고 했죠. 예? 생기주, 장량성태, 거룩한 성태, 부처님의 탯줄이 이어지는 데가 열애가거든. 장량성태. 그 장량성태 하지 못하더라도 지어 미워 심원이라도 역제이건 하면은 영이 도종하여 세세에 불러각치라. 영 처음에 수행해서 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해도 그래도 우리 공덕을 성근 공덕을 자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멀리 살필 것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겠지만은 어른 스님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왜 쓸데없이 끝도 없이 책을 찍노 아무도 안 읽는 책을 만 명 중에 한 명만 읽으면 된다 만일 결사 아니에요 부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은 남을 타인을 괴롭히고 선한 일 안 하면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길이다 예 불사 보살 계고라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거 보살의 계를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 보살의 계라고 하는 건 정진 바람이에요. 정진 바람이에요. 예? 매우 너무 길고 멀어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다는 걸 보고도 물러서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된다. 예?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 다음에 생 일체 지심하여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어서 여 산왕 부동고라. 산왕과 같이 동하지 부동심이라. 그 부동지는 제 팔찌가 부동지라 하잖아요. 그죠? 일체 법을 구할 때는 어떤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무슨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 허공이 부서질 리가 없다 허공 같은 마음을 처음 닮아가는 단계가 무생법이니 무생이라 하기도 하고 부동이라 하기도 그래요 예, 무생이니까 부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생은 완성을 얘기하고 부동은 이제 예, 부동으로 무생으로 가는 완성이 이제 부동이 처음 시작되는 게 팔지보살부터 이때부터 무의식을 안다고 그래요. 무의식을. 무의식을 알면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여기에 먼지가 허공이 꽉 차가 있는데 이걸 허공에 가까운 먼지다 해서 이 먼지가 있어요. 인허진이라 그래요.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정도가 된 사람들이 부동지라 하거든. 부동지. 예? 그전에 사람들은 일곱 지는 뭐냐. 요동지라. 예?
온 개공이 했대도 요동치는 거예요. 먼지는 요동치는 거하고 오염시키는 거하고 두 가지의 허물이 있거든. 이 허공에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야. 가만히 두고 그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떨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면은 보얗게 내려앉아 있다니까. 미세먼지. 그걸 우리가 미세번뇌라 그러죠. 그걸 업식심이라 그러고 미세유주라 그래요. 미세하게 흘러가서 앵간한 걸 안 보인다. 그 현미경을 들여받아 봐야 보일 정도. 그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진 거야. 그러면 자기가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살 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이제 환하게 색자재로 이제 깨뜨려 보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뭐 자 그래서 이게 산란심이 싹 가라앉아 버려야 돼. 또 남을 분별하는 마음도 싹 가라앉아야 부동심이죠. 온갖 나불나불하고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에?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처럼 난다 하잖아요. 탱크 불사 일체 세간사하고 일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 끝났다 하지만 중생을 버리지는 못한다. 묘유로 살아야 된다. 그죠? 성취 출세간 도구나. 이건 출세간 도는 진공이에요. 이건 묘유 진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 공부가 끝났다 해도 절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예. 끝까지 완성한다. 수행과 공도를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오늘 그 멕시코한테 이겨야 될 텐데. 중꺾마라 하잖아. 중꺾마. 예?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보현 행운이를 중꺾마라 하죠. 왜 운동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그 왜 그거 저기 왜 펜싱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기 체면 걸듯이. 중꺾마. 절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아니, 40년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중꺾마. 근데 환경을 갖다가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어와서 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해양이 성취되면은 정진해서 원만한 해양이라고 한다. 집조 보리분법호대 무염족이라 보리의 보리를 돕는 조도법을 모으되 우리 또 37조도품도 있잖아요. 그죠? 제 사지 염해지 같은 데서 그런 거 팔정도 같은 거 칠각지 같은 거 오근 오력 같은 거 예? 그걸 부지런히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또 무성하고 힘이 좋고 이러면은 또 뿌리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우리가 중추신경을 다치면은 어디를 자꾸 이렇게 만집니까? 중추신경을 다치면 말초를 자꾸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그죠? 자꾸 꼼지락꼼지락 해야 돼. 이 말초가 잘 말 안 들으면 뭘 어디에 다 펴야 되겠어요? 중추신경을 자꾸? 아, 그렇잖아요. 물리치료 할 때도. 손가락이 잘 안 논다. 그러면 이렇게 중추를 자꾸 만지고. 예? 손가락도 해야 되겠죠. 요금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자, 행동이나 말이 좀 거칠다. 뭘 자꾸 다스려야 되겠어요? 참선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쓰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이 좀 잡념이 많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말도 잘 안 해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이 좀 산란하고 좀 편백하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럼 바깥의 행동을 혓바닥을 딱 닫아버리고 손가락을 딱 모아가지고 참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깥의 걸 나부대는 걸 갖다가 거다 보면은 안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안에 마음이 또 산란스러우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안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야! 상구 상상 수성도구라 항상 상상하고 수성한 도를 구하는 연구인이라 잠시도 끊어짐 없이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 마음을 늘 이렇게 일체지의 경지를 향해 구해나가는 것이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그 다음 대목 넘어갑니다. 10가지 대원으로 성취 여시 정치 지법이라 이와 같이 깨끗이 다스린 지혜법을 성취하는 것을 이름하여 안주 보살 한이지라 보살 한이지에 두루 편안히 머무른다 한다.
그 한의지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하느냐? 일체 지위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나느냐?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불공법을 가나에 구하는 것이다. 저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 또 무엇을 구하느냐? 바라밀에 집착 없는 법을 또 구하고. 예?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바라밀에 집착 없는 것을 장애 없이 차별 없이 구하고. 예?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말뚝신심 가지고 저처럼 한참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니까 우리 은사 선생님께서 니 요즘 와 그러노 열심히 안 하노 제가 신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니 신심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신심이란 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심이고 진짜 신심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 찾아가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진짜 신심은 구의 말 투아웃에 예? 마지막 그 공 하나 남았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게 신심이라 그래서 분리 문수사리 조카라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예? 처음이 정각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항심 있잖아요 항심이라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욕구의 정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over and over again 정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방편을 잘 써야 돼요 방편을 에이? 방편을 안 쓰고 중생은 뭘 썼냐 욕심 많으면 편법을 쓴다고 편법 에이? 세금 띠묻고 연말 정산할 때 안 내는 거 내라 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편성하는 게 많죠. 그 세금 내면 좀 조금 손해 보는 것지만은 내 많이 내 가지고 그래도 좀 없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는 게 있는갑다. 이 생각 그 생각도 내서는 안 되지만 내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언젠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뭐 어찌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관광감 스님 관광감 욕들을 먹습니다. 아니다 갑시다. 타이어 공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버스 기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관광 가이드도 그죠? 떡집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절도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어려울 때 뭐 가는 게 뭐 어때서 안 그래요? 어려울 때 서로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꽁꽁 장갑으면 어떡해요? 다 굶으면 죽어야 되네 쓸 만큼 쓴다 이거죠 자. 믿고 의욕 있고 정진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한경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 거야. 믿음과 의욕과 부지런함과 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랍니다. 요령이 있어야 된다. 요량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요량, 헤아릴 요자, 헤아릴 양자. 어느 만큼 간장을 여야 될지, 소금을 여야 될지. 그 나물 문칠 때 항상 지금 눈물 찔찔 나지만 눈물 염도로 해라 하잖아요. 섬섬하게. 예? 나물 그죠? 그 국거등을 낄 때 그 짜게 먹는다고 짜게 하면 누가 먹을 수 있나? 그럼 또 물 타가 먹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구절 넘어가 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한의지에 머물고는 이러한 큰 원과 큰 용맹과 이러한 큰 작용을 능히 성취한다 이런 바 어떤 작용이야? 광대하고 청정하고 결정한 아르마리를 낸다. 지극한 믿음으로 청정하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깊어진 걸 청정이라 그래요. 그걸 결정해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내 인생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급도 안 되는 게 지도 확신한다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예? 안 되지도 있네. 아니지, 안 되지. 일체 공양직으로, 일체 모든 공양거리로서 공경, 공양, 일체 재불이라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한다.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 일체 재불이라고 하는 거는 응심불, 보심불, 법심불이라.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 어복 친구하는 공양하는 거 이양 공양 또 남들 공경하는 것도 공양이고 남들 또 믿음으로 닦고 계획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남 시봉 잘하는 것도 공경이고
공격하는 것도 남이 손님이 오면 잘 맞이해주고 잘 바래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남에 대한 존중이고 공경이고. 진짜 공경은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자체가 그냥 사람이 수행하는 자체가 세상에 대한 공경이죠. 예? 어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한테 예의를 먼저 갖춰라. 어릴 때 저희는 대학원에 있을 때 스님한테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계속되는.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라. 저는 그것을 이제 뒤에 훗날에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그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한다.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아라. 그 자기를 존경 못하니까 자만심. 예? 자만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니내 건조 알지? 내 누군지 알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건 자만심이야. 그쵸? 자만심과 자존심은 남에게 져주는 겁니다. 누가 집니까? 착한 사람이 져요. 예? 착한 네가 참아라 하잖아요. 잘 참고, 잘 지고. 지는 게, 그게 이제 자존심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소리죠. 자존심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모든 부처님한테 이제 빠짐없이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빠짐없이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무유여 강대여 법계라. 남음이 없게 하는 것이니 강대하기 법계와 같고. 구경여 허공이라. 완벽한 것은, 구경은 퍼펙트예요. 터미네이터, 터미널. 여 허공이라. 완전히 구경여 허공이라. 끝없기는 허공보다 더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삶아도 삶기기를 하나, 끓여도 끓기기를 하나, 막 잡아 째도 째지기를 하나, 찔러도 찔리기를 하나. 법계와 같이 이렇게 강대하다는 것은 모든 성근 가운데서 강대한 시, 강대, 이것도 좀 한자 한자 다 해석해야 돼, 사실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는 것은 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공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허공 같다. 진미래자야.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않는다.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러니까 망상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진심은 끝날 날이 없어요. 왜? 본래였기 때문에. 망상은 어디에 기대세요? 항상 진심에 기대가 있지만 진심은 더 이상 다른 데 기댈 데가 없거든. 별이나 다른 전부 허공에 붙어서 기대가 있지만 허공은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예? 허공은 무소이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얘기할 때 무조건 허공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여 여허공이라. 그대여 삼세 제불에 약인 욕식 불경계라. 부처님의 경계를, 부처님의 경지를 알고 싶은가요? 당정기여 여허공이라. 그대 마음을 당정 깨끗하게 허공처럼 맑혀봐라. 예? 그게 안 되지. 자, 이게 크다고 하는 거는 복전도 커야 되고 공양하는 일도 커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되고 또 공덕을 또 거두어들여서 중생을 포섭하는 것도 커야 되고 씨앗을 심는 것도 커야 돼요. 예? 쨈맨한 거뭐 탱자나무 씨앗 하나 심어놓고는 낙낙장성이 소나무 씨앗 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예? 메추리 알 가지고 거기서 타조가 나올 리가 없다. 한경 십주품 그려놨죠. 가령빙가는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창궁을 나르는 독수리보다 낫다 하거든. 가령빙가 있잖아요. 예. 그래, 부처님은 한 발짝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구만리 나르는 중생보다 훨씬 손오공보다 나은 거라. 예? 그런 얘기를 다 해놨지. 기세가 다르다 하거든, 기세가. 그게 꿈과 이상이 다른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됐는가? 꿈과 이상이 다르대.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도 다른 거라. 조그만 호수를 갖다 놓고 굉장히 뭐 소양강이나 저지 충주댐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호수 크잖아요. 그거 가서 와 바다만큼 넓다니까. 씨 웃음 바다 부산 안 가봤나. 한강 내려다 보고 막 한강 뷰 했었거든. 해운대 뷰못 봤나. 예? 급이다, 급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메르치 지가 뭐 뺏다고 했다고 고래하고 지가 비교할게. 그래. 아이고 참. 환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하암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뭐 그 받아들이게 조금 뭘 해야겠지. 그리고 공양 원리도 모든 부처님이 해보잖아요. 1불, 2불, 3, 4, 5불이 아니고 이정성은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공양은 어떻게 할 거냐? 한도 끝도 없이 해버리고, 예? 공경은 어떻게 할 거냐? 남김없이 해버리고. 그 법계 해양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오늘은 두 번째나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열 개 단락이 있는데. 또 큰 서원을 세우되 원수 일체 불법륜이라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다. 법륜을 받아 지니는 것은 뭡니까? 자, 만유제 보살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정명남.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예? 그게 뭐 어렵노? 경전을 뺏겨 쓰고, 경전을 다 또 남에게 공양도 잘 올리고, 경전 공양도, 법 공양도, 책 공양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올리고, 그리고 읽고 또 외우고 이게 이제 그 법륜을 받아 쓰는 거야. 수지하는 거야. 우리가 사경 우리 마치고 나서 또 사경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법륜을 받아 지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게 바로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도 한 사람은 듣거든. 예? 안 들을 수가. 그 자기에게 자기의 법문을 계속 해주고 그 자기가 자꾸 읽어주고 눈으로 읽어주고 귀로 들어주고 입으로 말해주고 경전을 계속 독송하다 보면은 음성이 익어지고. 왜 익은 과일이 맛있잖아요. 예? 경전 읽는 것도 생연불보다는 익은 게 좀 좋아요. 예? 그런데 막 음성이 안 돼가지고 원섭일체불벌이 무당무다듯이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속에 다 있어. 원섭일체불보리하며 이렇게 촤 이러면 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죠?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거두어진다. 보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문보리, 영각보리, 불보리. 우리 무슨 보리? 싹다보리. 원어일체제불교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지이다. 소성이 됐든 대성이 됐든. 소성은 대성보다 작아서 소성이 아니라 소성을 딛고서 대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적이고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성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젖먹이 때는 젖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난 대성이다. 에라이 대성이다. 입맛 대성이 한 만원. 대성이 어떻게 대성? 대성은 바로 일성이고 대성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대성이라 그래요. 불성. 누가 뭐 대성 대성 한다고 진짜 대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소성에 맞으면 그 후회할 것도 없고 언젠간 나도 대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하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성문영각이라서 부처님의 이 보살 정신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분들 다 어떻게 평합니까? 비록 성문영각이라 하지만은 부처님 10대 제자보다가 더 하엄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보살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살으로 하연하신 분들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자타일시 성불대라고 하는 거지. 하도 말 안 되니까 있는 우리 범주 내에서도 보살을 찾지만은 하안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외래 보살들, 예? 외인 구단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끼리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바깥에서 외국 선수들 하나씩 뽑아오잖아요. 좀 하안경을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꾸려가지고 또 가고 그렇잖아요. 자,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해 준다. 우리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도 있지만은 수행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 내가 잘못된 것이 경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하다가 경전이 이해가 안 가거나 지가 이해 안 가지 경전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벌거지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치를 보면은 알로 있을 때나
그 유충으로 있을 때나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죠?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어른벌레로 성충으로 있을 때나 유충으로 있을 때나 성충으로 있을 때나 그 일리평등하게 구더기로 있을 때나 똥파리로 있을 때나 똑같아 이거예요. 이치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죠. 구더기하고 똥파리는 똑같은 놈이지만은 이치는 똑같이 흘러가지만은 태중이 나나 연세 지금 꼬부라들어 가지고 이제 100세 된 노인이나 똑같은 한 생명의 이는 진리는 이치는 하나로 흐르고 있고 그건 없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진공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 진리가 사실화되고 모양화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것이 절대 둘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아까도 월드컵 가지고 했지만 이건 종체 기용이요 수병 기체다. 그럼 연세 드시면은 병에 드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늘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되니까 보톡스 맞다 안 되면 이제 봉침 맞아가지고 봉톡스도 맞고 봉톡스 알아요? 벌침. 자, 별 우스운 얘기도 아닌데 이상하네. 일체 원지 일체 제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지이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끝없기가 흐음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진멸이도록 일체 급수의 무유 휴식이라 절대 쉬지 않는다. 그렇게 첫째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아까 수도라의 가르침을 차라리 이어받아 법륜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세 종류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수행을 닦고 나가 여실하게 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취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성취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아주 보존하고 잘 교법을 보존해야 돼요. 가르침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읽고 쓰고 외우고 해설하고 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돼 보면은 저기 서당 문화처럼 그 향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박제 문화가 돼 버린다고. 예, 저기 박물관에 가 가지고 있는 박제 문화가 되잖아요. 그 우리는 계속 염불해야 되고 강경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강의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또 정득해야 되고. 그 정득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요. 교도와 정도라는 게 있어요. 예? 교법과 정법. 예? 교법과 정법. 교법은 이론이에요, 이론. 정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고와야 되고, 눈빛이 고와야 되고, 손길이 따뜻해야 되고, 예? 요것이 정덕으로, 정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말은 그럴싸한데, 아까 뭐 했죠? 생여보심, 또 이제 청강하야, 다음 대목 뭡니까? 여설 수행이라. 말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한의지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 십향품까지는 좀 버거운가 봐요. 어진 사람한테까지는 버거운데 거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삼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삼업 진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정삼업 진언이 안 되니까 뭐랍니까? 정삼업 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달바 사바바바 수도함 뭐 그런 거막 하잖아요. 그죠? 사바사바 해가면서 막 그래 한다 우리가 이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다수리 싹다수리 사바 만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의 길을 보호하고 수행하는 법까지 이제 잘 이제 세워놓은 것이 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끝났습니다. 예, 다음 달에는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사내

0: 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위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타가 예전에 리틀 부타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부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발언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만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가사장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다 따로 뭐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뭐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석 예불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뭐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이렇게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난 떡국을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또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다할지 뭐 절에를 다닌다할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야신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신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0: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

0: 아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행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행을 올리는데요.
1: 오, 맛있게.
0: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행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2: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천수물을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샘물 받아서 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0: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릇을 닦으며 오늘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떠올리는 스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살펴보지만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 맷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 다 갈린 것 같아요.
0: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2: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0: 커피 한 모금에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녹아내리고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스님은 쉴 법도 한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3: 아,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지금.

0: 지금 글 다듬고 있지.
1: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는 스님. 사실 스님은 이미 두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라는데요. 이 시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0: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물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물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산물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산물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통스플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1: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0: 어떤 날
2: 갑자기
0: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노래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타 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냥 물었지. 내가 곡을 쓴게 있는데 혹시 편곡하는 사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슨 노래인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3: 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선생님 그 금산사 꽃살 노래
0: 이거는 내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눈물한테 했다가
1: 눈물 나오라.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참 반주라는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선임의 가사 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줄여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3: 음악.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4: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수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3: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 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손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절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화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급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0: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개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BTN과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선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특별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은 단 3초만 멈춰 감정의 본래 자리를 바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을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산사가 젊은 활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청년들이 불교에 열광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현상과 원인을 짚었습니다. 김해 독립선언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3000일 기도정진을 원만 회향했습니다. 최근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에 지장전 조성을 발언하며 새로운 천일 기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불교학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이주형 교수는 불교 미술을 신앙과 의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N 불교 TV와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3개월간 이어지는 릴레이 특별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법회에 포문을 연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은 단 3초만 멈춰서 감정의 본래 자리를 바로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1: 조계종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이 직접 지은 선시, 이멋궐을 무상사 대중들에게 낭송합니다. 대중들은 박수갈채와 함께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선시가 주는 시원함에 공감합니다. 금강스님이 지난 5일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의 노래를 주제로 선명상 특별법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오래전부터 신신명과 증도가 법성계처럼 노래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부처님법을 더 쉽게 전하기 위한 고민 속 선명상이 탄생했고 이를 홍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2: 한국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생각을
1: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날카로운 말을 듣고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달싹이는 순간 본인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권했습니다. 단 5초, 3초만이라도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잠시 멈출 때 비로소 중심을 바로잡고 현재에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분노가 지나가고 이성이 깨어나는 틈,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그 3초가 우리의 관계를 살릴 거예요.
1: 그래서 금강 스님은 선명상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에 있는데 각자의 근기에 따라 그동안 이어온 개인적인 수행법들도 포용하는 게 선명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초, 5분, 30분 선명상에서 나아가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단화선을 시도해보길 추천했습니다.
2: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1: 금강 스님을 시작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예정돼 있는 무상사 유료법회 선명상 특별법회.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깨우는 선명상을 주제로 한국 명상 심리상담 연구소장 서광 스님이 두 번째 법석에 오르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조계종이 주최하고 미래본부와 세종광재사가 공동 주관하는 2016 세종 선명상 축제가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5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 광재사 주지 탄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재사 마당에 핀 연

0: 꽃, 마음을 물들이달 주제로 2016 세종 선명상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지 탄대 스님은 선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와 지혜를 되새겨 서로를 향해 따뜻한 배려를 나누는 평화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사무국장 혜오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전통 불교 수행법과 현대 명상법을 결합한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전하는 뜻깊은 지역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명상 엠베서더 선중 스님의 내 몸의 숨결, 내 마음의 친절을 주제로 시작된 선명상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힙한 트렌드를 꼽으라면 단연 불교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찰을 찾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조용한 산사가 젊은 활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BTN 뉴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에선 첫 번째로 청년들이 왜 이토록 불교에 열광하고 실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그 현상과 원인을 양유근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 이른 아침부터 전시장 입구 주변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금세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가득 찹니다.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장이나 미슐랭 맛집 풍경이 아닙니다. 바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입니다. 과거 어르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난 4월 열린 201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수는 무려 25만 명. 지난해 20만 명 대비 5만 명이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 중 무려 73%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불교 오픈런을 주도한 관람객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청년층이었던 셈입니다.
2: 제가 알고 있었던 것들, 인터넷으로 봤던 것들보다 더 힙한 것들이 많아서 원래 생각했던 거는 광명진원 맨투맨이었는데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1: 이러한 열풍은 행사장 안에서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청년들의 실제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의 모빌리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행 데이터 상위 1,000개를 분석한 결과 사찰을 찾는 수요가 3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마다 조용했던 산사 주차장이 차량으로 붐비는 이유입니다.
3: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한 정보 과부하,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찰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 휴양지가 아닌 사찰을 찾는 진짜 불교적인 이유는 사찰이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1: 청년들이 이토록 불교와 사찰로 향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유행 이면에는 극심한 취업난과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청년들의 깊은 마음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 구도에 내몰리는 청년들에게 불교는 또 다른 성장을 채찍질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쉼과 내려놓음을 제안합니다.
3: 무언가를 자꾸 쟁취하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온전히 비워낼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불교 특유의 관용성과 편안함이 청년들을 사찰로 이끄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명상과 마음 치유가 청년들에게 거대한 심리적 해방감을 주는 겁니다. 불교계 역시 이러한 청년들의 열망에 발맞춰 힙불교의 무대를 전국과 세계로 넓히며 소통의 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올해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등 지역 불교 박람회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불교 박람회로 확장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불교 문화권의 상호 소통과 세대 통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지역 도심 포교와 문화전법의 중심 역할을 해온 통도사 김해 독림 선원이 10년 동안 이어온 3,000일 기도 정진을 지난 5일 원만 회향했습니다. 독림선원 사부대중은 그 원력을 이어 최근 준공한 문화공간 독림내에 지장전 조성을 발원하며 새로운 천일 기도의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그 현장을 BTN 부산 경남지사 김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수려한 불모산 자락에 위치한 김해 독림선원 대법당이 사부대중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축청림 통도사 김해 독림선원이 지난 5일 3,000일 기도 회향 및 지장 1,000일 기도 입제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이 정림법사로 참석한 가운데 주지 신공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모여 10년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선언은 대웅

0: 생존 3존불 전환과 천불 조성, 생화 봉환 등을 이어오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수행 문화 복합 도량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 그 건물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늘 언제나 기도하고 부처님 법 배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0: 법회에서 10년 정진을 함께해온 신도 11명에게 감사패를, 도량 건축에 힘쓴 관계자에게 등록패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현덕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시간 흔들림 없이 정진해온 주지 스님과 불자들의 원력을 찬탄했습니다.
2: 본사에서 사실 이런 큰 불사를 해도 참 천사를 탔는데 스님께서 개인의 원력으로 이렇게 큰 도량을 이뤄내셨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0: 이날 독립선언은 삼천일 정진의 결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장 천일 기도의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한 문화공간 독립 내 지장전 조선과 지장보살 봉안 불사의 원력을 다시금 다진 겁니다. 지난 10년간 수행과 문화가 결합한 복합 전법 도량으로 발전해온 독립선언.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열린 수행 공간으로서 포교와 전법의 새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효동입니다.
3: 직지사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직지사 노인요양원이 지난 6일 새마을금고 지역희망 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직지사 회주 법성대종사, 주지 장명스님, 베나코 김천시장이 참석해 차량 전달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전달된 차량은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안전한 이동 지원에 활용될 예정으로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소중한 선물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역시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남해용문사가 제2회 수국축제 산사음악회를 성황리에 봉행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4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주지 승원 스님, 류경환 남해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수 버디킴의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트로트 가수 정미의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용문사는 남해군의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에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오늘 음악회가 일상에 지친 군민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유와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불상과 불안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시대의 신앙과 문화를 담아낸 기록이기도 한데요. 불교학연구회가 불교 미술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3일간의 학술 워크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4: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불교의 시대적 사상과 신앙의 흔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불교미술. 불교미술의 가치와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학연구회 학예 워크숍이 어제 이화여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주형 서울대 명예교수는 버나르 포르의 논문, 불교성상과 현대적 시선을 소개하며 불교미술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불교미술품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신앙과 의례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문헌해독이 학문의 기본이듯 불교미술 연구 역시 유물의 제작 시기와 장소, 전례 경로를 밝혀내는 치밀한 기초조사가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그럼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 적의 것이고 혹은 다른 데서 만들어 가져온 것인지 혹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불교미술 연구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불교학 연구자에게 그걸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4: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재연도 이어졌습니다. 불상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제작과 봉안, 나아가 오늘날 대중에게 수용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0: 합니다. 이를 위해 불교 미술학자와 불교학자 간의 긴밀한 교류는 물론 연구자 스스로 불교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정신적인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창조의 원동력이 됐었고 어쨌든 불교의 중요성 때문에 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0: 사흘간 진행되는 학위 워크숍은 불교 미술사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인도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불교 미술의 흐름을 주제별로 강의합니다. 김현미 이화여대 교수, 최선아 명지대 교수, 신광희 충북대 교수가 불상과 불화, 불교 의례와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합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연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2: 불교 미술 연구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테크니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학문이 뭐고 불교학이 뭐고 그럼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걸 함께 물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진정성 있는 글도 좀 쓰고
3: 불교라고 하는 이제 소재에 의해서 통일성이 주어지는 관심 이제 비슷한 연구자들끼리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0: 이번 워크숍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차세대 연구자들의 소통을 끌어내며 불교 미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불교학 연구회는 오는 동계 워크숍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문화 속 불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 불교의 문화적 특징을 함께 조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제12회 불교 무용대전이 지난 4일 3주간의 여정을 회향했습니다. 아시아 불교 무용의 허브로 자리 잡은 이번 축제는 국경을 넘어선 학술 컨퍼런스와 야외 결선 무대로 불교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불교 무용의 대중화 전략과 문화 콘텐츠로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제12회 불교 무용대전 기념 컨퍼런스. 지난 3일 서울대학로 좋은 공연 안내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불교 무용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 무용대전에 참가하는 무용수들이 직접 무대 위 고백과 다짐을 풀어내는 생생한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구슬주머니 이철진 대표는 불교야말로 아시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6: 아시아의 공동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그리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5: 발표자로 나선 인도 무용수 아논나 구아는 모든 존재가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원흉 사상을 춤에 담아낸 과정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마주한 한국 무용계의 열린 태도가 불교적 상생의 가치를 창작에 녹여내는 큰 동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7: A lot of openness to dance, to art, to music, and very similar to in India because we have very similar. Thinking India and Korea as far as art is concerned, as far as you know, respecting the various dance and music forms are concerned.
5: 일본 무용수 사라사 스즈메는 일본 고전 소설 겐지 이야기를 준비하며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슬픔을 불교적 해탈의 관점으로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스즈메 무용수는 몸짓이라는 언어로 소통하며 이번 축제가 아시아 무용계의 협업으로 이어지길 소망했습니다.
8: 伝統的な踊りと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をミックスさせて踊っているダンサーの方がもしいらっしゃったら私も日本の伝統的な踊りを学んでそのコンテンポラリーダンスと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てということをし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その交流ができたら嬉しいです。
5: 이번 불교 무용대전은 불교 철학의 심오함을 몸짓으로 증명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상생의 원력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결선에서는 장홍신 바라승무 보존회가 종합대상인 총무원장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쫀득연구소를 비롯한 두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9: 불교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춤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었고 불교 무용을 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 분들 춤추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 다름을 느꼈고 그 다름이 되게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5: 한국 불교 무용이 세계 불교 무용과 상생하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0: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창원 성주사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채로운 수행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성주사는 지난 5월부터

문학 강좌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 체험과 주지 스님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산사의 가치를 마음 깊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후원하고 성주사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계룡산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가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산신대제 보존과 계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신원사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지난 5일 신원사 세심당에서 이사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쌍계사 주지 대륜 스님, 동열사 주지 종성 스님,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첫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계룡산 중학단은 단순한 사찰의 재단이 아니라 국행제를 봉행하는 국가 제례의 중심이었다며 산신대제를 국민 모두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은 황실과 불교의 전통이 깃든 중학단 산신대제를 충남과 한국의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학단 산신대제 보존회는 산신대제 봉행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K명상 및 힐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 계승과 보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광주 광덕사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교 간 대화와 시민 입문 강좌로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모색합니다.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은 지난 3일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를 주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성용 신부를 초청해 천주교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조이밴드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원효사 해청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박인수 신도회장, 민판기 누리하재 인문학당 준비위원장, 정진우 민주당 의원 등 불자 시민 200여 명이 동참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광덕사는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8월 7일 개신교 임의진 목사의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다, 9월 11일 강혜윤 교무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과 원불교를 주제로 시민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기획 보도를 통해 힛불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내려놓음에 미하게 응답하는 청년들, 더 널리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불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따회.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맞춰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남북교류와 민족화합에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이신 성행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BTN 불교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BTN 불교TV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BTN을 많이 사랑해 달래서
1: 그러니까.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지난해 8월이었죠.
1: 예예.
0: 네. 불교가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총무원장의 그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가 있으셨잖아요. 예예. 그래서 우리 그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을 스님께서 맡아 주셨어요.
1: 예예, 맞습니다.
0: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는 어떤 곳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법기구로서
0: 네.
1: 민족공동체추진본부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남북 간의 관계를
0: 네.
1: 민간 차원, 종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더 완화시켜서
0: 네.
1: 저희들이 바라는 북한에 불교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같이 교류하고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에 풍파되었던 많은 사찰들을
0: 네.
1: 복원하고 또 보수를 하고
0: 네.
1: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불교 유산을 가꾸고 지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또 이 경색된 국가 간의 신뢰를
0: 네.
1: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키는
0: 네.
1: 그런 왕충제 역할을 하는 게
0: 네.
1: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의 역할입니다.
0: 네, 예. 그렇죠. 앞으로 불교가 남북 관계를 좀 더 화해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0: 네.
1: 예.
0: 이제 불교가 분단의 이런 시간을 넘어서 화해와 이 공존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1: 예.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를 이끄시는
1: 예.
0: 소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0: 네.
1: 임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이 사실 남북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깨에 무겁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들 민족 공동체 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나
0: 네.
1: 그리고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잘해서
0: 네.
1: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운영위원도 새롭게 잘 꾸몄고
0: 네.
1: 집행위원도 잘 새롭게 꾸미고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사진들이 해왔던 그런 많은 일들이 운영과 집행위원들이
0: 네.
1: 공존을 해서 서로가 이제 많은 것을 탁망하면서
0: 네.
1: 시대에 맞는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0: 네.
1: 계속 저희들이

0: 지원하고 연구하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남북 불교 교류 재개를 위해서 좀 중장기 전략과 예, 예. 또 신뢰 구축에 대한 집중하겠다라고 예, 예. 방침을 밝히셨어요. 예, 예, 우리 맞습니다. 스님께서. 예, 예. 그래서 2026년 민초본 사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되는 기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예. 네.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남북 교류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건강상 관광 재개를 위한
1: 네.
0: 모습이고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해서 그 건강상 순례 도보길을 만들고 그리고 2019년부터 단절됐던 신계사 복원을 한 뒤에 이루어졌던 템플스테이
1: 네.
0: 간을 다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뭐 이룩하는 게 이제 목적에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근본 이제 대통령께서 밝혔던
1: 네.
0: 남북한의 어떤 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1: 네.
0: 통일부 장관께서 했었던 말씀
1: 네.
0: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1: 예.
0: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1: 네.
0: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스님 말씀 중에
0: 예, 예.
1: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0: 예, 예.
1: 복합 공간 건립
0: 예, 예.
1: 예, 이 부분과 또 금강산 평화 순례길 조성
0: 예, 예.
1: 그 예전에는 우리가 신계사 쪽으로 순례를 다 했었잖아요.
0: 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0: 예, 예, 예.
1: 이런 계획이 아주 큰 계획들이에요.
0: 예, 그렇죠.
1: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0: 예,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1: 네.
0: 남북 그 간의 경색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경우에 되면 이제 민간 교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1: 네.
0: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이제 이미 20년 전에 신계사 보고 추진을 했었고
1: 네.
0: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관광을 많이 또 가게 되었고
1: 그랬었죠.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계획이 이제 그때 그 북한의 불교 인권 불교 위원장하고
1: 네.
0: 그 템플 스테이를 그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때
1: 네.
0: 당시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1: 아.
0: 그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1: 네.
0: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금강산 그 관광을 재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1: 네.
0: 도보로
1: 네.
0: 순례를 하는 길을
1: 네.
0: 자연스럽게 추진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원산 갈마지구로
1: 네.
0: 인해서 그쪽으로 해서 금강산을 연계해서 저희 생각은 이제 신계사까지
1: 네.
0: 연결을 해서 거기서 템플스테이관을 지금 짓게 되면
1: 네.
0: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1: 네.
0: 좀 더 자연스러운
1: 네.
0: 그런 교류 역할을 좀 보이기 위해서
1: 네.
0: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좀 더 남북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고
0: 아, 예,
1: 예전처럼 좀 신계사라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0: 아,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0: 예, 예.
1: 아, 그리고 지난 4월 8일이었네요.
0: 예, 예.
1: 예, 그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그 DMZ 박물관에서
0: 예, 예.
1: 그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 화합을 발언한 기원부패가 열렸다고 해요.
0: 예,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스님이 가서 주관을 하셨나요?
0: 예, 예, 예. 그렇죠. 네.
1: 어땠습니까?
0: 예, 그 4월 8일 날
1: 네.
0: 그 고성 DMZ 현장에서
1: 네.
0: 성대하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1: 네.
0: 그리고 저희의 종단 총무장선이
1: 네.
0: 그리고 이제 각계 기관
1: 네.
0: 그리고 그 국회의원
1: 네.
0: 그리고 그 신흥사 그 교부장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분들
1: 네.
0: 해서 성대하게 잘 열렸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하면서 장관님도 그렇고 저희 원장 스님도 그렇고 그 남북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1: 네.
0: 발언을 굉장히 서원을 세웠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내고 그 통일 전.

0: 망대까지
1: 네.
0: 도보로 극기 순례를
1: 네.
0: 같이 함께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많은
1: 그러셨군요.
0: 분들이 참석을 했고,
1: 네.
0: 그것 또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1: 네.
0: 아주 다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1: 네.
0: 행사도 끝내고 극기 행사도 끝내고 또
1: 네.
0: 통일 정만대에서 서로 북한 쪽을 보면서
1: 네.
0: 저희들이 생각했던
1: 네.
0: 금강산 재개 발언을 다시 한번 더
1: 네.
0: 뭔가 마음으로 염원을 하고 왔습니다.
1: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기원법이 끝난 후에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0: 그렇게 됐죠.
1: 아, 그러셨군요.
0: 일단 저희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1: 네.
0: 준비를 해서
1: 그렇죠.
0: 있으면은
1: 네.
0: 어느 날 되면 저희는 이제 준비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준비가
1: 네.
0: 잘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1: 아마도 요즘은 뭐 SNS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아요.
1: 아, 남한에서는 저런 행사를 했구만, 이러고. 아,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고.
0: 맞습니다.
1: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기들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0: 그렇죠.
1: 서로가 노력을 민간에서는 해야 돼요.
0: 그럼.
1: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물꼬를 터가야지 아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좀 시기적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0: 그렇죠.
1: 네, 그런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잇는 평화 순례길 조성,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나요?
0: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 예.
0: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이 교류가 진행이 되고
1: 네.
0: 되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남북 교류가 우선이 돼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산 갈마지구를 개방을 해서
1: 네.
0: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금강산 도보 순례길을 따라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저희들이 이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노력과 힘도 필요하고 또 북한 쪽에서도 노력과 또 담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삼일체가 된다 하면은 충분히 그 전에 저희들이 소 끌고 들어가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자연스럽게 도보라든지 순례라든지 이런 걸로서 다시 성화시키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생각이
1: 그럼요.
0: 듭니다.
1: 네. 진짜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0: 그렇죠.
1: 손끌고 들어가시고 우리는 신계사 들어갈 때 버스 타고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우리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0: 맞습니다.
1: 그죠? 네. 아,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평화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 민추본의 내부의 역량 강화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간에 진행되어 온 어떤 다양한 사업들 올해 내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0: 저희들이 이제 뭐 4월 달에도 행사를 했고, 다행히 마침 얼마 전에 북한의 평양 여자 축구단이 들어왔습니다.
1: 그러게
0: 내고향
1: 말입니다.
0: 축구단이. 그래서 수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저희 민추본도 한 100명을 응원단을 만들어서
1: 같이
0: 함께
1: 갔었어요.
0: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열심히 응원도 하고, 뭐 저희 수원 FC 위민서 축구단이 지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내려와서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을 격파하고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탑 찼듯이 지어지면은 완성이 될것 같고요.
1: 그럼요.
0: 그리고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민추본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거는 평화 교육에 대한 거는 계속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카데미도 열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 에 대한 순례도 더 계속됩니다.
1: 해외 평화 순례. 네,
0: 그래서
1: 9월 말또 남북 접경 지역에 평화 명상 걷기.
0: 그렇죠. 평화 명상 걷기도 진행이 되고 또 해외 또 평화 또 걷기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반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0: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교육을 시켜서
1: 그렇죠.
0: 그런 평화와 그 반전에 대한
1: 네.
0: 교육이 충분히 된 그 회원을 함께
1: 네.
0: 회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네. 참 좋은 소식이네요. 11월에는 민족 공동체 불교 지도자 과정.
0: 예, 예.
1: 예. 및 해외 평화 순례.
0: 예, 맞습니다. 예,
1: 그거가 예정되어 있고
0: 예, 예.
1: 또 10월 말에는 남북 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
0: 예, 예. 예. 그렇죠.
1: 이 포럼도 참 중요할 것
0: 예,
1: 같네요.
0: 예, 예.
1: 왜냐하면 그 불교 문화유산이 북한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0: 예,
1: 거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예, 이 포럼을 잘 개최를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0: 그래서 이번에 예. 저희 종단에서
1: 네.
0: 강화문의 점등식 행사를
1: 네.
0: 그 보현사
1: 네, 등을
0: 탑으로 한
1: 탑등.
0: 이유도
1: 네.
0: 그런 이제 염원이 담긴 거죠.
1: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추본의 홍보 그리고 조직 관리 강화
0: 예, 예.
1: 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0: 예, 그렇죠.
1: 네. 이용자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시고
0: 예, 예, 예.
1: 또 안정적인 남북 불교 교류 또 통일 활동을 위해서는 이 평화통일 도량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0: 아, 예.
1: 하셨는데
0: 예,
1: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0: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제주도 지역 본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 네.
0: 인천 강화 지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지금 81개쯤 정리가 되어 있는데
1: 네.
0: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1: 네.
0: 100개까지 도량을 만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들 108을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108개의 지역에
1: 네.
0: 그 공동체 추진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 네.
0: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1: 네.
0: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 강원도 끝에서
0: 그렇죠.
1: 저 남쪽 끝 제주도까지
0: 예, 예.
1: 108개 사찰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0: 아, 예, 예.
1: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이신 성행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품격 있는 프로그램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님.
0: 예.
1: 이 인재 양성 참 그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계도 중요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인재 양성과 공익 활동에 대한 우리 스님의 원력,
0: 예.
1: 주지로 계시는 청계사에서도 아주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0: 예.
1: 스님 활동을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0: 예.
1: 많이 들었는데 이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 제2대 이 연맹장 취임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스카우팅을
0: 예.
1: 네, 골자로 해서 2027년까지 10년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었어요.
0: 예.
1: 그게 벌써 어느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년 동안
0: 예.
1: 네, 궁금해지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저희 스카우트가 이제 태동이 되고
1: 예.
0: 많은 회원과 스카우트 연맹의 역할 그리고 중앙이사회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의
1: 네.
0: 위상 제고 그리고 그 불교 스카우트 연맹에서 움직여지는 간부
1: 네.
0: 만들어내는 교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쭉 꾸준히 10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교수진 뭐 이렇게 다 구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장소건 어느 여건이든 저희들 연맹에서 지도자 양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언제든지 충분히 역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중앙이사회
1: 네.
0: 중앙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언권도 이제 제법 예, 높아졌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스카우트 활동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잘 아다시피 저 새만금에서 그
1: 네.
0: 잼버리 대회도
1: 네.
0: 잘 치르면서
1: 네.
0: 저희들은 또 좋은 차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템플스테이라는 네. 네.

0: 좋은 차원이 있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1: 마치 오히려 그때는
0: 네 오히려 네. 저희들은 이 스카우트가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1: 그렇죠. 네,
0: 잼버리 대회가
1: 네.
0: 그래서 그 파행적인 그 잼버리 대회가
1: 네.
0: 저희 조계종 템플 스테이가 결합이 되면서
1: 네.
0: 굉장히 그 세계인들로 인해서 호응이 좋았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또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할 때 네, 저희들이 불교 의식을
1: 네.
0: 하게 되었고 그 의식을 하는 것을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보고
1: 네.
0: 굉장히 좀 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1: 그렇죠.
0: 그런
1: 네.
0: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1: 네.
0: 그러듯이 이제 불교 스카우트는 13년째인데 상당히 이제 위치와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1: 네.
0: 저희 연등회 때 또 스카우트 단이 네. 나가서 프레이드를 같이 함께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한국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은 통일시를 이룬 그 하랑
1: 네.
0: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도 이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잘
1: 네.
0: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그리고 스님 청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유산청 또 의왕시 문화재 활용연구소가 협업해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0: 예, 예,
1: 들었거든요.
0: 예, 예.
1: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그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0: 예, 예, 맞습니다.
1: 이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어떤
0: 예, 예.
1: 네.
0: 저희 청계사에서 그 문화유산청하고
1: 네.
0: 그리고 그 컬처 로드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하고 의왕시하고 청계사
1: 네. 네.
0: 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1: 네.
0: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습니다.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청계사에는 목판이 640여 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천수경부터
1: 네.
0: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 천자문
1: 네.
0: 그리고 그 사집부터 경전 법화경까지
1: 네.
0: 예, 총망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서각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인경을 하고
1: 네.
0: 또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경전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를 인쇄를 하는
1: 네.
0: 그런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1: 네, 그래서
0: 그게 이제
1: 시발점이
0: 인쇄소 됐죠.
1: 이야기.
0: 예, 예, 예.
1: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274호인 이 청계사 신중도 유명하잖아요.
0: 예, 예, 예.
1: 이 신중도에 표현된 전통 악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파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의 인기도
0: 예, 예.
1: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0: 예, 예, 예.
1: 네, 어느새 4기까지 수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0: 예, 맞습니다.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0: 예.
1: 네,
0: 저희 그 말 그대로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1: 네.
0: 이게. 그래서 저희 그 사찰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중에 이제 청계사 신중도에 있는 비파가 있습니다.
1: 네.
0: 하음신중 중에.
1: 네, 네.
0: 그래서 그 비파를 가지고 현대에 악기를 만들어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요즘 그 비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마롱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1: 네.
0: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롱 선생을 위시해서
1: 네.
0: 그 매기마다 그 비파 연주자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파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비파를 그 배우고 익혀서
1: 네.
0: 이제 다양한 그 곳에 이제 봉사도 나가거든요.
1: 네.
0: 그 연주회도 하고
1: 네, 네.
0: 그러듯이 이 비파는 사실 치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 비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1: 네.
0: 마음이 녹아들어서 선인으로 변하는
1: 네.
0: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파가 이제 저희 문화재 활용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1: 네.
0: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면 바로 그냥 솔드아웃 될 정도로
1: 네.
0: 예, 끝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회원들이
1: 아니 예. 우리나라에 63% 이상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0: 네, 그렇죠.
1: 국보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걸 활용해서 어떻게 국립박물관만
0: 네,
1: 저렇게
0: 맞습니다.
1: 대박이 납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사찰은 정말 우리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그래서
0: 맞아요.

0: 아, 우리 청계사 주지스님께 우리 스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좀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네. 아, 그리고요. 24년부터네요. 경기도 군포와 의왕,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공유학교? 네, 공유학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공유학교 하면은 어떤 곳이 공유학교인가? 시청자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1: 말 그대로 이제 공유입니다. 서로
0: 네.
1: 함께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 그게
0: 아.
1: 이제 그전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
0: 네.
1: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학교에서 대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공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어도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다양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제이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 이거는 처음이 있는데 사찰에서 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라고 하게 사찰에서 하는 거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지 종교 세계 하나도 안 뜁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 할수 있는 거는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아우러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0: 그렇죠.
1: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종교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했는데 첫 시험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장학위원들이 한분 와서 했고, 또 부모 학부모들이 와서 했고, 교사들이 와서 했고, 그런데 이제 다 해보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학생들을 참여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해에 그 공유학교 참여한 학생들이 너무나도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교육지원청, 군포교육청 하나씩 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광주교육지원청까지 늘어났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렇군요.
1: 지금 올해도 모든 게다 끝났고요. 그러듯이 이 3년 동안의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고 보험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명상까지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명상까지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자연,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우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스님 말씀 중에 참 우리는 마당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거든요. 근데 절대 우리는 불교를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수쿨이다, 무슨 수쿨이다 하는데 예산 주느니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장소 제공하겠다. 이런데 예산을 주고 이런 공유학교 같은 걸 운영하게 하고 아이들 인성을 키워가는 게 훨씬
1: 아이,
0: 낫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공유학교를 잘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사찰들이 좀 스님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 그렇지요.
1: 처음 시작했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요즘 시대가 참 우리나라는 복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죠? 이제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복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또 맞춤형 복지까지. 우리가 늦게 복지를 시작했지만 많이 우리가 달라졌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예견이나 하신 듯이 일찌감치 복지학과를 중앙승가대학에서 1기로 졸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계사 주지 맡으시면서 지역복지,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아주 남다른 정성을 쏟으셨거든요. 근데 이 청계사를 장애인 복지 전문 도량으로 자리매김하셨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또 군인 또 재소자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까지. 예.

0: 아주 전방위적으로 계층별 포교에 진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때 복지과를 선택을 하실 때 예.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1: 처음에 제가 복지학과를 가고자 하는 것도 네. 앞으로 불교 부처님 말씀 자체가 복지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것을 행으로 보여줘야 된다.
0: 네.
1: 아무리 많은 생각과 지식을 가진 들 네. 행하는 게 중요하다.
0: 네.
1: 그래서 그 복지학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네. 자격을 취득해서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죠.
0: 네.
1: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묘하게 인연들이 이렇게 맺어져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청계사를 오다 보니까 2000년도에
0: 네. 네.
1: 마침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0: 네.
1: 뭐 미인가 시설이었는데
0: 네.
1: 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그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0: 네.
1: 제대로 된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원력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 뭐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크고
0: 네.
1: 잘 되는 시설로
0: 있죠.
1: 이제 평가가
0: 네.
1: 되었고요.
0: 네.
1: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위탁을 네. 이제 장애인 복지관 위탁을 하고 센터도 위탁을 하게 되고
0: 그러셨군요.
1: 해서 제가 장애인 쪽은 제가 지역에서
0: 네.
1: 제가 다 책임지고 하는
0: 네.
1: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죠.
0: 네. 네. 네. 그리고 또 청계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재소자를 돌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네, 서울교도소죠.
1: 서울구치소.
0: 서울구치소.
1: 예, 예, 예.
0: 구치소가 거기 있으니까
1: 예, 예.
0: 또 이제 재소자들까지 포교에 나서야 그렇죠. 되고
1: 예, 예.
0: 청소년, 어린이, 스님은 정말 다양한 계층을
1: 예, 예.
0: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즘은 이제 민추본 본부장까지
1: 예, 예.
0: 예. 우리 스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 하나의 큰 물줄기에서 만나지 않을까
1: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1: 예.
0: 가슴에 새기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나를 단단하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예. 예.
0: 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0: 네.
1: 뭐 지금까지 저희 뭐 조실 스님
0: 네.
1: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
0: 네.
1: 그리고 또 저를 가르쳐준 많은 선지식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제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고
0: 네.
1: 항상 발심을 해서
0: 네.
1: 그 계기로 해서 나의 모든 본바탕을
0: 네.
1: 다시 한번 자정기이하는
0: 네.
1: 그런 이제 마음으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저희들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경전을 보고 읽고 해도
0: 네.
1: 그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치신 그 부분,
0: 네.
1: 옥무소수 이생기심이라는 그거를 네.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을 많이 새기거든요, 사실.
0: 네.
1: 그래서 그 본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 마음속에 깊이 담는데 어느 구절 하나가 다 뭐 허투루 할 게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받들어서 절대 이 초심 하나만큼은 잃지 말자라는
0: 네.
1: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이만큼 출가해서 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야지 싶지만 때때로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보면 흔들리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1: 예, 예.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예.
0: 네, 우리 스님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1: 예.
0: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단단한 지금이
1: 그렇죠.
0: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1: 예.
0: 스님 소임을 보면은 사실 하루에 12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때로는 힘들어서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1: 아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0: 네.
1: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출가한 지도 40년이 넘고
0: 그렇죠.
1: 나이도 네. 이제 60이 넘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내 생각대로 너무 오래 하면
0: 네.
1: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0: 네.
1: 스님이
0: 예.
1: 역할이 오히려 내 때문에 불편하거나
0: 네.
1: 또 후퇴되지 않을까
0: 네.
1: 하는 그 좀

0: 걱정도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은 저희 근본이고
1: 네.
0: 포교나 복지나 이런 모든 행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의 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업보를 다할 때까지 예,
1: 네.
0: 다할 때까지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1: 네.
0: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감사한
0: 예.
1: 일입니다. 사실은 스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복지 관련 일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력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내 업보가 다할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의 바램, 소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임자로서의 어떤 소원도 있지만 수행자로서의 소원도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0: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뭐 수행과 포교, 정법 활동을 하고 왔지만 조금 더 제가 나를 돌아보면서 한 번쯤 이 마음의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가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본분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 아마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게 되면 또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또 본분사를
0: 그렇죠.
1: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작되지
0: 예,
1: 않을까.
0: 맞습니다.
1: 우리가 항상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0: 그렇죠.
1: 하잖아요. 원도 늘 우리가 세우고
0: 예.
1: 그 세운 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1: 싶습니다. 스님 끝으로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0: 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0: 그러겠습니다. 우리 그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이 BTN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 스님, 한 포교사보다 더큰 공덕을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큰 후원이 없으면 이 법당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TV가 더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더 힘을 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BTN 불교TV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걱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후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유,
0: 감사합니다.
1: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차마 드러내놓고 할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0: 제가 저니까.
1: 스님께서 해주시는데 사실은 불국사와 청계사가 큰 후원자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BTN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또 후원하고 돌봐야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스님들 모두가 하는 일보다 더큰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0: 맞습니다.
1: 바쁘신 중에 이렇게 지대방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님 다양한 일을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길 저는
0: 예,
1: 축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비와 평화, 상생으로 남북 화합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갈등과 단절의 시대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공존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란화 불자님, 노재인 불자님, 이명헌 불자가정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밝은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듭니다.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길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사를 하는 거예요. 유도하고 말이죠. 실제로 유도야.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이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노화의 속도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늘어나도 언제나 청춘처럼 멋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바로 지혜의 다락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스포츠의학의 대가 김병곤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매주 저희에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0: 마지막 강연의 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혹시 저희 전 3주에 대한 운동 조금씩 해보셨나요? 운동은 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뜨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천천히 나이 드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답을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이 박사님과 함께하니 정답은 당연히 운동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맞나요?
1: 네. 네, 운동이 맞긴 한데요. 거기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0: 두 가지요?
1: 네. 네. 그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식사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적절한 수면.
0: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그리고 또 운동. 이겠죠? 이 저속노화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 신체 안팎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다 이제 천천히 늙기를 원하지만 이 관리하는 법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잘 균형 있게 해야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0: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령을 불문하고 막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령대가 분명 다양할 거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체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공통되고요. 대신에 운동하고 영양은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0: 네.
1: 네, 예를 들면 영양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운동 역시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운동이 조금 더 건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0: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이 성별에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성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만 보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네, 여성들은 근육량이 몸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보단 근육량이 필요한데
0: 아마 그렇군요.
1: 그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남녀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하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0: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박사님. 네. 그것보다는 이제 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맞춤 운동도 필요한 거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이 강연을 듣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장에서 준비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 성별,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앞서 3주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 자꾸 쉬운 길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 하실 텐데 있나요?
1: 아마 이 저희 4강을 듣고 나면 그거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와 함께 저속 노화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데 또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체 없이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이 저속노화와 고속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운동, 식사, 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했을 때 건강하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면요. 우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가 숨이 조금 찬 상태를 말하고요.

숨이 차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아주 미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보통 근력 운동하면 팔, 허벅지, 몸통 이런 곳에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력 운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에 관련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류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식단들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어떤 비율로 먹을 것인지 또는 어떤 순서로 먹을 것인지를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젯밤에 몇 번 깨고 주무셨나요? 또는 충분하게 수면은 하셨나요? 잠이 들길 어려워하시나요? 또는 잠에서 자꾸 깨시나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효과를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수면은 8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7에서 8시간이니까요. 물론 태아라든지 어린아이들은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도 수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육의 양이 극도로 부족해지는 근감소증이 생기면 이것은 바로 수면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로 인한 수면의 질 하락이 계속해서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연구에서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또는 수면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수면의 질이 얕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혹시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통합적인 근육과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백질만 드시거나 입맛은 없고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니 단백질 섭취는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은 충분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꾸로 식사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음식이 섭취가 됐을 때 당으로 바뀌는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으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놀라겠죠. 우리 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느리게 혈당으로 전환됩니다. 보통은 두세 시간에서 여섯, 일곱 시간까지 걸리게 되니까요. 아주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거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략 10%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야채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요. 그리고 혈당에 자극을 주지 않는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먼저 식사한 사람보다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한번 식사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발 균형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로 쓴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9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에 힘을 꽉 주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눈을 뜨고 한다면 대략 30초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저랑 30초 합니다. 지금 제 발바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균형을 잡기 위한 조율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서볼게요. 지금 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30초를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30초를 넘어가면 1분까지 아주 좋고요. 1분이 넘어가면 그때는 눈을 감고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딛고 보지 말고 저랑 따라해 보세요. 일어서시고요. 자, 차렷 상태에서 허리 손 그리고 왼발 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30초만 견딥니다. 보이나요? 제발 저 일부러가 아니고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경과 근육이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더. 네, 좋아요. 네, 10초만 더 서볼게요. 아, 네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발바닥을 꽉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1분까지 연습을 하시고 1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하시는데요. 눈을 감고 시간은 15초 서시면 아마 우리나라 상위 1%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잡기 운동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TV 볼 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아주 평형성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법, 저속 노화 운동의 정의를 내립니다. 저속 노화란 신체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운동, 생활 습관, 그것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목표는 건강하게입니다. 그냥 오래 살기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포 수준의 노화 지연 도구가 텔로미어라고 하는 길이를 유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발달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체 나이가 젊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운동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의 5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 노화 운동 5가지 핵심 요소에 균형 잡힌 조화가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낙상 예방과 자세를 안정화시켜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는 능력이 있죠. 자, 세 번째는 근력이라고 해서 근육의 양을 말합니다. 근육량을 보존하고 대사를 유지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지구력을 향상하는데요. 이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인데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을 때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는 이러한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0: 움직이지 않고 동적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아마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기능이 저하되면 균형성을 잃게 됩니다. 또는 시각의 기능이 떨어져도, 시력이 떨어져도 평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체의 기능 저하는요, 내가 섰을 때 균형이 왼발에 있는지 오른발에 있는지에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 증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균형 능력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연간 낙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년인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에게 곧 다가올 위험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낙상은 노인 주요 사망 요인의 첫 번째입니다. 낙상의 연쇄 위험을 보면은요, 우선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의 골절입니다. 수술 및 장기 입원으로 아마도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는 뇌진탕과 두부 손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상의 공포증에 의해서 활동량을 감소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난간을 잡는다든지 이러면서 무서워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근육을 감소시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립되고 그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성 훈련은 낙상 위험의 최대 40%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균형 훈련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똑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의자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대로 의자에 앉습니다. 엉덩이는 의자의 한 앞쪽에 한 절반 정도에 걸터앉아 주시고요. 양발은 내 골반보다 조금 넓게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손은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게 되면 발바닥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이 완전히 들어온 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자, 앉을 때 의자에 완전히 앉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조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저와 10개 하실 거니까 그대로 따라하세요. 살짝 엉덩이가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후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셔야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쭉.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살짝 벌린다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엉덩이 살짝 닫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네 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앉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힘 꽉. 자, 세 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다 왔습니다. 두 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상체 힘 주시고 엉덩이 닫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살짝 닫고 10초만. 10, 9, 견디세요. 8, 7, 6, 5, 4, 3, 2, 허벅지 엉덩이 1, 그대로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1: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스쿼트 운동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쉽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운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성 강화는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형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운동을 넘어서 핵심 활동으로 해야 하고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야 됩니다. 평형성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세 번 또는 한 발에 30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뭐 태극권 같은 기공 이런 동작들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이런 동작들이 느린 동작을 중심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을 따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 만약에 보드가 없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들어도 균형이 잡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면 발가락 10개로 균형을 잡아서 계속 내 몸을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꿈치가 들려있기 때문에 발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균형 잡는 데 아주 좋고요. 그다음엔 일자 보행 훈련이라고 해서요. 보도블록 같은 데 있으면 양발을 겹쳐서 걷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걷게 되면 좌우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정성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이 균형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의 역할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요. 나이가 들어도 콜라겐 섬유의 경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성을 감소시켜줘서 유연성 저하를 막아줍니다. 근육의 긴장 및 경화, 딱딱해지는 것을 완화해주고요. 만성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거나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유연성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 겁니다. 그럼 효과적인 유연성 훈련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양쪽 어깨를 팔꿈치를 걸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멈추지 않은 채 어깨의 뒤쪽을 스트레칭하죠. 이렇게 해서 20에서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런 운동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준비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움직임 기반 스트레칭이라 이런 동작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강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이런 동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가나 필라테스류의 호흡 연계를 통한 전신 훈련인데요. 유연성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만들어내면서 심신에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움직임의 엔진이라고 하는 근력입니다. 근력. 여러분은 근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력 유지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요, 아주 큽니다. 40세 이후부터 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이 되죠. 여러분이 근육이 빠진다는 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40세 분이 60대가 됐다. 그러면 근육량이 20%가 감소한 거니까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래서 오르던 계단이 불편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근육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육의 크기가 뇌의 용적과 동일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없는 분들은 골밀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자꾸 찐다는 것은 근육량이 적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 역시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근력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 지연을 시켜야 하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움직임의 엔진인 근력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랑 슬로우 조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는 순서가 발끝이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오른발은 딛고 왼발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그렇죠.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디뎌질 때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면서 척추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골반 위쪽, 상체는 그대로 고정한 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정한 채 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팔은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른 거거든요. 멈추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계속 빠른 상태에서 움직여서 제 속도랑 한번 맞춰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빨라지면 달리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집에서 소리 안 나실 거예요. 골반, 네, 골반은 수평을 유지하고 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네, 펴서 그대로. 배꼽 위만 보면 아, 이 사람 안 움직이나?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네, 움직이셔야 돼요. 위에만 보면. 그리고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골반은 수평으로 맞춰주고. 자, 자, 그대로. 네, 10초만 더 하실게요. 하나, 더. 팔꿈치는 앞이 아니고 뒤로, 뒤로. 제 몸 쭉 일자로 서 있죠? 팔꿈치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네, 숨이 찹니다. 시간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1분, 2분, 3분 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면서 종아리와 하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시다가 집이 좁다 생각이 드시면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뛰어보시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슬로우 조깅을 몇 달 해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때는 러닝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80세, 90세에도 러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걷기,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은 좋으신가요? 이 심폐지구력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

하게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라톤을 5km, 10km 하는 분은 30대보다 혈관과 심장, 폐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소를 35%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예방 가능한 만성 질환을 살펴보면요. 고혈압,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일부 암, 대장암이나 유방암들이 지구력과 심폐지구력과 밀접하다고 합니다. 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있는 분에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처방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감이 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유산소 운동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하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75분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운동은 걷기, 러닝, 수영, 자전거, 댄스도 포함됩니다. 나는 운동보다는 댄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댄스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빠른 반응, 민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민첩성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신속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노화는 신경 전달 속도가 저하돼서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경근의 연결을 강화하게 되고요. 자극 반응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바닥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협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눈, 손, 발의 협응 능력이 좋아지죠. 젊었을 때 날아오는 공을 잘 잡았었는데 지금은 젓가락을 자꾸 놓치거나 물건을 자꾸 놓치는 일들이 이런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작의 정확성이 향상되어야 하고요. 동작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운전하는 것 역시도 이런 민첩성과 밀접한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단 오르기에서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게 협응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인지와 운동을 연결하면 우리 뇌가 근육에 명령합니다. 자, 이 물건을 잡아줘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잡죠. 나이 드신 분들, 80세 이상이 넘어간 분들 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질 할 때 손이 많이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에서 떨리라고 한 것보다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손 자체가 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와 운동의 연결이 부조화가 생긴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어야 민첩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5대 요소의 시너지를 살펴보면 맞춤형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5대 운동 요소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요. 통합 실천 시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과 평형성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심폐지구력 운동,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성 운동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하는 동작들을 해주시고요. 일요일은 능동적으로 휴식하고 가볍게 산책, 명상, 호흡 훈련 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설계의 원칙은 점진적 과부하, 개인 맞춤화, 그 다음에 일관성,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3대 핵심 원칙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민첩성 운동이고요. 민첩해야 젊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은 또 민첩합니다. 자, 허리를 살짝 숙여주시고요.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발을 살짝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나갔다가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발.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넷, 발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여섯, 뒤꿈치 들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최대한 빠르게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해서 4강의 운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제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들리시나요? 숨이 찹니다. 그리고 지금 허벅지랑 종아리가 빡빡해졌습니다. 이 민첩성 운동이 좋은 점은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심폐지구력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운동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그 빨라짐은 젊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원에서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젊음을 되찾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속노화 운동을 통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속노화 운동은 체력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설계의 종합 접근법이죠. 여러분들이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마트에 가고 스스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운동의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의 건강수명 또는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는 선택이 아닌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조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왜 이렇게 며칠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몇 번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너무 지나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3시간 운동을 할 거고 한 달에 10kg를 감량할 거고 너무 버겁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지나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의 운동, 스트레칭 한 가지, 근력 운동 한 가지 또는 균형 잡는 운동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이 내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스며들듯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많이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내 몸에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신다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아마 3개월, 5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그 다음 날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운동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가벼운 운동 하나를 매일 해주는 거죠. 30초 운동도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 30초만 운동할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면 30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30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움의 부족은요, 우리가 운동하면 엘리트 선수의 운동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면 죽기 살기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수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들었을 거고요. 그냥 걷는 것 정도로 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려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운동이 될 듯 말 듯한 아주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것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유산소 하면 달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자전거만 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하면 오늘은 걷고 내일은 슬로우 조깅을 하고 그 다음은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맨손 운동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작심삼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나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일관되게 운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닌 즐거운 운동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작심삼일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4강의 운동을 조금 조금씩 해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스트레칭 하나, 코어 운동 하나,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 하나를 매일매일 반복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을 통해서 무슨 요일에 어떤 운동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반대로 운동은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저속 노화를 이루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역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몸을 직접 움직이는 데 있을 텐데요. 4주간 김병곤 박사님과 나눈 내용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만의 멋진 습관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지혜를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성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여

전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야구유인 등문시경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끊임없이 귀가 아프도록 귀가 아프도록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이다. 내가 절에 다니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할 것이 아니라, 아, 내 업장을 소멸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구나. 지금이 내 업보를 깨끗하게 씻어낼 가장 중요한 때이구나.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이때가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이구나.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낭떠러지와

같은 절벽 위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순간 속에서도 참으로 신비롭고 묘한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놀라울 정도로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들으면서 이 소나무를 통해 제 불심이 더 커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저리게 사무치게 느끼고는 합니다.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놀라운 가피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인천에 사는 금강장이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보리심이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금강장으로 법명을 새로이 받았습니다. 2000년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돗물을 튼 것처럼 하혈을 하였습니다. 어이구구구.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 타려는 순간 제 귓가에 모모병원 하고 실바람과 함께 가늘고 중성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병원으로 가주세요 했고 대원분들이 대형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그때부터 모든 게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려 해도 수술 불가 상태라며 이 상태로는 수술을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판정에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조차 못할 상황이었대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차라리 자기네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수술은 하지 않되 그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치료를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다녔던 절에서는 스님께서 저를 위해 철야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겨운 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 1시쯤 제 귓가에 목탁 소리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듣자마자 몸을 일으켜 목탁 소리를 따라 병원 비상구를 통해 지하 5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이라 제 몸에는 링거 바늘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는데 그때에는 그 링거들 하나 없이 아주 가벼이 내려갔습니다. 5층에 도착한 저는 비상구 문을 열어 작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당 안 중앙 한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좌선을 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고 주변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엎드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다가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 반배를 하고 뒷걸음질 쳐 법당을 나오니 남성 세 분이 복도를 걸어오는 겁니다. 병원 내 경호원 분들인 줄 알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 법당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맨 앞에 서 있는 분의 모습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까만 도포자락에 새카만 갓까지 쓰고 또 가슴에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누런 옛날 책을 품에 안고 굉장히 싸늘한 눈초리로 저를 보고는 그대로 앞을 지나쳐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저승사자, 저승사자. 까만 도포자락에 새까만 갓을 쓰고 있었대요. 저승사자. 오, 무섭다. 오. 살아오면서 그런 눈 홀김은 처음 겪었습니다. 굉장히 매섭고 차가웠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새까맸습니다. 속으로는 놀랐지만 저도 병실로 돌아가야 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같이 가려고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분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그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위층으로 올라가 병실로 향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상 옆 기계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 얼굴을 탁탁탁 때리고 흔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아, 그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잠시 법당에 좀 다녀왔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 제게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여긴 어딘가요? 날짜는요? 하며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몸을 살펴봤을 때는 법당에 갈 때만 해도 없던 링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실감을 했지요. 제가 무언가 경험을 했다고요. 저는 강도 높은 치료 때문에 몸속에 있는 장이 다 타버렸고 시력은 떨어졌으며 잇몸은 다 물러져서 이가 자꾸 빠지고 얼굴빛은 새까맣고 손톱은 갈라졌습니다. 장이 타버린 관계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질 못했습니다. 유동식을 먹어도 타버린 장이 움직이질 않아 다 토해내야 했으니 밥 먹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몸무게는 25, 27kg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엄청 고생하셨네요. 엄청 고생하셨네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사가 주변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만 해도

2000년도였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는 건 분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게 가피를 주신 게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0년도에 의사가 이제 주변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때 그 환상 같은 생생한 꿈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그 법당 앞에서 새까만 저승사자를 마주쳤는데 저승사자가 자기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이런 체험과 가피가 이런 어떤 힘 때문에 그래도 의사가 2000년도에 주변 정리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나마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을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사,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분명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전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빌면서 병상에 계신 분들, 불행하다 생각되시는 분들도 모두 가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특히 괴로움에 빠져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움에 빠진 모든 분들,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자비로운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분이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불보살님께 받은 가피가 많아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와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독한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제 장기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고구구. 이것뿐이 아닙니다. 손에는 임파선암이 또 방광암까지, 제 몸에는 암만 세 가지가 있고 목과 허리에 디스크, 또 고혈압과 아주 심한 골다공증, 시력도 청각도 모두 좋지 않고 잇몸은 약해서 이가 빠지고 깨지는 현상에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관세음보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여러 통증들에 시달리며 힘겹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쯤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우렁차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부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부처님께서 오셨다. 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한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순간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그 환희심이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니. 그때 어떤 말이라도 해야겠는데

입에 풀이라도 바른 듯 벌어지지 않았고 제 몸은 합장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뿌연 안개 속에 뵌 부처님께서 분명 제 눈에는 아기 부처님 모습으로 제 머리 정수리에 손을 얹고서 그냥 자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거라. 정수리에 손을 탁 얹고서 자거라. 그 순간 저는 네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지 못한 숱한 밤들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픈 이유로 처음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딸이 그러는 겁니다. 새벽에 그런 저를 보고 엄마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래? 라고 물으렸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딸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대요. 딸이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합장하고 있을 때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입이 저절로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았대요.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받느냐 물으니 엄마가 그렇게 단번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 처음 봤다며 놀랐답니다. 그게 정확히 8년 전이었습니다. 치료 이후부터 수십 년을 음식을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밥 안 먹고 사냐고 너무 말랐다고 하는 그 말들이 너무도 듣기 싫었고 창피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상태라면 다른 분들은 아마 수발을 받으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견 후에 그때 아기 부처님처럼 생기신 부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정수리에 손을 얹고 자거라.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나서 저는 친견 후에 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일어나고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제가 단잠에 빠졌던 날 이후로 그때 부처님을 친견하고 아픈 이후로 간만에 처음으로 단잠에 빠졌던 그날 이후로 처음 밥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버린 장을 가지고 음식을 섭취하면 큰 고통이 따라서 너무 무서워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를 먹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밥맛이었구나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어우 제가 막 코끝이 지금 찡해가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후로 지금은 조금씩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스치는 바람 한 점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뜻이 있고 인연이 아닌 게 없다고 배웠습니다. 전 부처님을 분명 직접 친견하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환희심이 힘이 난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아무 뜻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엔 다 뜻이 있고 누구나 불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분들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세상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마음 아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 순간도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 다 부처님의 가피 받아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보리심을 잃지 않고 환희심으로 정진해 나가시길 바라며, 스님 성불하십시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고통에 빠진 우리 중생들, 괴로움에 빠진 우리 중생들,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부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들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가득한 편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인 불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보살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스님, 왜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팔만대장경에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항상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중생의 업장이 두터워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보았든 못 보았든 상관없이 분명히 계시다. 부처님이, 보살님들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염불해라. 간절히 꾸준히 꾸준히 염불해라, 기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몸이 아픈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고치기 어려운 큰 병일수록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장이랍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게 중요합니다. 알고 지은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내가 지은 그 업보, 업장이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내가 지은 그 무거운 업보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높이는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요, 깊이는 저 바다보다도 깊을 것이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인연대로 이번 생을 살아가는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자라면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더라. 왜냐?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닦아야 한다? 누가 닦아야 한다?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부처님을 향해 염불하고 기도한 이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오니 일체 모든 중생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발원합니다. 부처님,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발언하면서 닦고 닦고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몸이 아파올까요?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그 죄업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수가 없더라. 이 인과법이 참으로 무섭더라. 다만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은 그 인연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나마 내가 닦아서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그 도리를 아는가?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도리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한다. 항상 염불하세요, 여러분.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건 약사여래부를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간절한 그 염불의 마음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을 다 스스로 선택하고, 제가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했죠? 노는 입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노보살님은 이렇게 미끄러지셨는데, 넘어지셨는데, 넘어지면서 딱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하고 넘어지셨대요.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급박한 순간에 저절로 튀어나온 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옴마니반매음도 좋고 광명진원도 좋습니다. 천수경 심묘장구다라니도 좋고 지장경도 좋고 금강경도 좋고 법화경도 참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수많은 불자님들께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위장병으로 고생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늘 염주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늘 염불하는 습관을 지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셨대요. 그날도 뭐 밥을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불편한데 아유 또 오늘도 위장이 또 속을 썩히나 보구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하다, 염불하다. 그렇게 염불하다 비몽사몽, 비몽사몽에 깜빡 꿈을 꿨는데 막 토르라는 꿈을 꿨답니다. 웩, 웩, 웩 하고 막 토르라는 막 꿈을 꿨는데 시원하게 이제 토를 다 하고 나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꿈에서 너무 시원하게 토를 해가지고 꿈에서 토를 했는데 꿈에서 깼는데 위가 편안하더랍니다.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이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렇게 괴롭혔던 위장병이 저절로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젊은 나이인데도 허리 디스크가 생겼나 봐요. 병원을 다니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허리가 낫지를 않더랍니다.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하니 마니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니 막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병원에서도 솔직히 얘기한답니다. 뭐 최후의 방법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사실 수술은 마지막이다. 사실 뭐 재활치료를 받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고 젊은 나이일수록 수술하는 게 솔직히 좋지는 않다. 하지만 방법이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수술밖엔 방법이 없다. 이 비구니 스님이 고민하다가 그래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처님께 기도해보자. 그래서 어디 멀리 작은 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염불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등받이 의자를 놓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염불했대요. 부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가지고 목탁을 도저히 못 치겠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애틋하게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목탁 치면서 기도해도 부디 부처님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부처님 제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했는데도 이렇게 지독하게 허리가 아프다니
다 제가 지은 업보.

0: 인 것 같습니다. 업장 소멸, 제 업보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몇 달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긴 침을 꺼내가지고 그 비군이 있으면 허리에다가 침을 딱 놔줬대요. 얼마나 아프든지 앗! 하고 잠에서 딱 깼대요. 꿈에서 침을 맞았는데도 허리가 얼얼하더래요. 꿈에서 그 침을 맞고 나서 점점 허리 아픈 게 사라지더니 지금은 뛰어다닌대요.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허리병이 나은 비구니스님의 카피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소나무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새로울 것도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자기가 체험했다고 수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그 가피 이야기를 아직도 저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스님, 저는 소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가피 이야기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아직도 지금도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가피 받은 수많은 가피 체험담 이야기를 지금도 수많은 불자님들이 꾸준히 저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어찌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의지하고 중심을 딱 세워서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말해주소서 세존이시여. 파멸의 둘째 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것 좋아하고 진실한 것 싫어.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맨정신에는 아, 스님 행복합니다. 근데 술이 취하니까 어떻게 됐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의 두 모습을 다 봤어요. 이 남성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이 남성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가슴속에 한가득 쌓여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사회에 뛰어들기 전에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수영법을 누구에게 배우고 뛰어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말에 소파에서 자는 남편이 한심해 보여요. 딸들도 아들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과연 언제 쉬어야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응원합니다. 최고의, 정말 전 세계 최고의 남성들은 전 대한민국 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을 정말 저는 응원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저는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저는 돈도 안 벌어요. 무능력자예요. 공감하시는 거죠, 그죠? 제 동생이 있어요, 친동생이. 근데 이분도 스님이에요. 근데 그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친족이라고는 이제 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조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정말로 그 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혹시 누구누구 씨 저 형님 되십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정말로 무능력자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무능력자냐고 물어보시는 거냐고. 경제활동도 안 하냐? 예. 가정도 없? 예, 없습니다. 취업하실 계획? 예, 없습니다. 무능력자래요. 저는 그 상태에서 뭐만 하죠? 공부만 해요. 그 상태에서 나와서 여러분과 같이

0: 이야기 나눌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말고는. 근데 여러분은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경쟁도 하셔야 되고요. 아내도 챙겨야 되고요. 자식도 돌봐야 되고요. 장인, 장모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친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서운한 것도 들어드려야 돼요.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해요. 훨씬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하느냐면 사내진비 들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다 연차 내고 남자들이. 여기 백수들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대학 가거나 하시는 분 말고는, 학생들 말고는 다 직장이 있는 분들이에요. 맞죠? 오늘 직장 빼신 거죠? 네. 아, 방송을 알아요. 약간 늦었지만. 네. 다 연차 내고 월차 내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플러스 뭐까지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하려는 마음까지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칭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노력하셨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냐면, 어렵게 얘기하면 교육, 쉽게 얘기하려면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뭐를 배울 수 있을지도 나오잖아요. 내가 아프다라는 걸 자각을 해야 약을 찾듯이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내가 뭘 못하는지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멋진 존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는, 이 문제의식은 사실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그물에 걸려 있는지, 뭔지 아십니까? 생로병사의 그물이에요. 먹고 사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음의 고통. 우리는 이네 가지 고통 속에 갇혀 있더라. 라는 문제의식을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면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강의를 쭉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 같이 훈련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다 불경에서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이 순복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배워야 될지를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그랬죠, 아까. 우리 나쁜 교육. 뭐 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잘 우는 법, 이거. 재밌겠죠? 네, 잘 우는 법. 제가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 많을 거예요.
0: 저 진짜 많아요, 눈물. 진짜 많아요. 저는 그 MBTI를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극 F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굉장히 계산적이고 논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렇게 비웃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되게 오래 가요, 저는. 뒤끝도 길어요. 잘 우는 법이라고 제가 썼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것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 대부분 남자들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우리 BTN, 우리 스튜디오를 이제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놓고 저한테 망치 한개 줘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모조리 다 두드러고 박는 걸로만 만들 거예요, 아마. 망치밖에 없으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많은 정신의 능력을 나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중에 우리 대부분 뭘

0: 무슨 줄 아세요? 우리 고사님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대부분 뭘 쓰세요? 어? 저봐. 여자분이 대답하잖아요. 우리 이거 많이 써요. 이거 많이 써요. 특히 운전할 때. 그죠? 운전할 때 욕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예, 네, 언제 욕하세요? 그렇지. 갑자기 끼어들 때. 공감하십니까? 갑자기 끼어들 때. 무슨 욕하세요? 여기다 편집되니까 괜찮아. 시원하게 그냥 얘기해버리세요. 땡땡 같은 놈. 제가 그랬잖아요. 이 표현하는 방법, 그죠? 이거를 분노, 이 화가 섞인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화를 표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엄청 막 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입을 닫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한테 화가 나면, 어머니, 저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서운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방문 꽝 닫고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입을 닫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더라. 다할수 있어요. 근데 왜 요걸로만 표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속에 있는 감정을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세련되게 아주 젠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표현법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불경이에요. 불경에서 특히 스님들이 서로 함께 사는 대중 가운데서는 말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시면 여러분 가정에 가서 회사에 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자제분들을 대할 때 반드시 써먹어 보세요. 한 번만 써먹어 보세요. 약장사 같네요. 한 번만 먹어봐. 무조건 여러분 감동하실 거예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남자의 신통력. 이렇게 썼어요. 제가 커리큘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화를 내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낼 것이냐? 외로움을 느끼는 건 좋아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왜 표현이 중요한지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는 게 불교의 수행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불교의 수행을 한다 그러면 화도 내려놓고 슬픔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여러분 이미지를 혹시 떠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수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를 표현할 때 남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분노를 표현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행복하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게 수영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이거 배우고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한 5분 정도 우리 인사했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여기서 왔습니다. 아유, 그래요. 고생했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두 번째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는 사과하면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자제분들한테도 알려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그죠? 학교에서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친구하고. 없어요. 이렇게 방송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히 없어야죠. 잘 지내야지. 맞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툼을 일으키면, 갈등을 일으키면 그거를 심지어는 남자애들 막 주먹질을 하고 싸우잖아요. 우리 고사님들은 그런 거 경험 있죠, 그죠? 네. 주로 때리는 쪽이었어요? 맞는 쪽이었어요?
1: 둘 다였어요.
0: 둘 다였어요. 아, 치고받고. 아,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0: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뒤에 그 친구하고 화해한 기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1: 잘 기억 안 나요.
0: 예, 때렸네 보니까.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끼리 싸우고 그 친구 싸운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와 정말 가까운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분명히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회를 모든 아이들한테서 박탈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다툼이 있으면 학교에 폭력이 생기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사소한 다툼만 생겨도 누가 출동해요? 부모님과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생겨나는 아이들과의 갈등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훈육할 의무가 없어지셨어요. 맞죠? 네, 교사들한테는 그 의무가 없어요. 다툼이 생기면 학폭위를 열면 되고요. 경찰이 오면 되고요. 부모님들을 불러서 애들이 없는 자리에서 부모끼리 합의를 하든지 뭐 절충을 해요. 그러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누군가와 다툼을 일으켰던 이 학생은 언제 사과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좋게 좋게 어른들이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만나서 잘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애들을 전학을 시켜요. 전학 가는 걸로 끝내요. 그러면 전학 간 친구나 남아있는 친구나 둘 다 어떤 기회를 뺏겼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뺏겼어요. 사과 못해요 이제. 만나야 사과를 하지.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 사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원수예요. 아, 그때 내가 이래서 미안했어. 과연 그 친구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도 사과하는 거를 못했는데 어른 20년, 30년이 지나서 그걸 사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육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사과는 누가 하는 거냐면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 어른 앞에서 그게 아니고요. 아유 내가 그런 말 해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속상했죠. 내가 나이만 먹고 어른 노릇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누구 대사죠? 어른의 대사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젊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똑바로 하지 그랬어요 이럴까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게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과를 하면 지는 거라는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주문하고 싶어요. 사과해보시라고. 여러분 나와서 실습할 거예요 저하고. 제가 훈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서 저한테 사과하실 거예요. 잘못한 거 많잖아요 저한테. 아, 지금 막 옆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 이 인간 나가야 돼 이러고. 사과하는 법을 우리는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사과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를 내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이 이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과한 적 있으세요? 저희 스님들은 그렇게 합니다. 대중생활을 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이렇게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대중 스님들 앞에서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포살 법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전 스님들이 전부 다 법당에 모여서 이 법만경이라는 것을 읽고 그 계본을 읽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스님들이 어른 스님께서 그걸 읽어주세요. 가장 어른께서 그걸 읽어줘요. 앞에서. 한 권을 다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 스님네들 다 잊지 않고 수행 잘하고 계시죠? 예,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 제가 이런 거를 잘 못했습니다. 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법대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스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정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처님 당시부터의 문화인데 저는 오늘날에도 그 포살 법회 때 저는 그 문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였냐면 맨 끝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들어갈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 문구를 어른께서 읽으실 때 가슴이 참 뭐라 그럴까 뭉클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 보만, 저 사문 보만은 비구 보만은 여러분이 시켜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켜서 오늘 이 계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음성으로 오랜 시간 매끄럽게 읽지 못해서 많은 대중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거기 나와요, 그 얘기가. 많은 스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누가 읽는다고요? 막내가? 가장 어른이 읽어요. 이 불교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불교의 문화는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많고 법납이 높고 어른 스님이라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 배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게 절지반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절지반의 문화가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류가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시켜서 이렇게 했지만 제가 좋지 않은 음성으로 긴 시간 매끄럽게 읽지 못해서 많은 대중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글쎄요. 어느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서운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과하는 법. 이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어른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과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기대가 되세요? 제가 볼 때 이거 할 때 방청객이 많이 줄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와서 해보는 거예요. 멋지게 사과하는 법. 우리 그거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하면서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사과를 받을 때는 사과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실? 유치원에서 해야 돼요, 유치원. 그렇지,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치원에서. 근데 요즘에는 사과도 영어로 하게 생겼어요. 아주 큰일 났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가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들으시더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보만아, 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천상의 법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되는 것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의 법문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런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출세간,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위대한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유의법이에요. 있음의 법이에요. 이거는 부처님께서 보시면 너는 정말 작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남성 불교 심리학 사내 진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가기 전에 이런 아름다움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그릇에 향기로운 음식을 담기 전에 그릇부터 좀 깨끗하게 닦아놓자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이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 출가자, 처음 출가한 자들에게 경전을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말씀하셨을까요? 계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계율은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먼저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뒤에 경을 배웠어요. 이 남성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짜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누구에게나 갖고 갖춰져야 할 교양,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겠어요? 아,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제분

0: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제분들에 대한 얘기. 이 엄마가 남자들이 이제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결혼하셨죠?
1: 네.
0: 네, 자제분 있으세요?
1: 네.
0: 아, 네. 자제분의 따님 아드님 어떻게 되세요?
1: 둘 다 있습니다.
0: 어, 둘 다 두 분이에요, 그렇게?
1: 네.
0: 아, 네. 딸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여행 간 적 있다 없다?
1: 아, 여행은 없었어요.
0: 없어요? 그게 뭐 1박 2일이 아니라 당일치기 나도.
1: 아, 당일치기 간 적 있죠.
0: 간 적 있어요? 대화가 잘 되세요?
1: 그때 어릴 때라서.
0: 아, 어릴 때. 아기 때, 그죠? 네. 그때는 돼요. 근데 한 중학생 정도 넘어가면서. 없죠.
1: 아들하고 둘이 있는 간 적 있어요.
0: 아, 그때는 대화가 됐어요?
1: 별로 말을 많이 하지
0: 않죠, 그죠? 어, 맞아요. 저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애들이.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애들을 뭐라고요? 그게 더 편해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익숙하고요. 얘기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누구하고 하냐면 이 자녀들하고 이 부모님과 자식들이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요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훈련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정말 착하고 정말 멋져요.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진짜 멋있어요. 내가 볼 때.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이 최고의 남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커리큘럼에 다 들어있거든요. 수많은 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 못할까요?
2: 안 해봐서.
0: 안 해봐서. 그렇죠. 그렇죠. 안 해봐서. 안 해봐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안 해봤을 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죠. 주둥이는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먹으라고 앞에 가로치고 한 글자가 더 있었어요. 제가 방송이라서 얘기를 못한 거. 그 입 밖에 내시면 안 돼요. 네. 그 앞에 가로치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주둥이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뭐냐면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저도 했습니다. 근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모 강의에서 했어요. 그게 그때 거의 400명이 있는 장소였는데 다른 강의 끝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왜 도대체 사랑한다는 얘기 못하냐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차담을 하는데 차담할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100명 넘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차담할 때 제가 항상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거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니까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어?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연세가 한 60, 70대 정도,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제가 평생 살면서 이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모든 남성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스님 그리고 평생을 내 옆을 지켜왔던 제 아내 그리고 이 자리엔 없지만 못난 아버지를 믿고 따라줬던 내 자식들에게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이크를 대고 사랑합니다를 얘기하는데 다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마음. 그분이 어떤 용기를 냈을까요? 저는 정말 멋진 사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여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자들이 막 우와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의 남자지만 괜찮죠? 괜찮대요.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항상 향기가 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깨달음으로 된 정신을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 정신 안에는 이런 제가 얘기한 사사로운 능력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위대한 능력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써먹을 수 있었느냐. 그동안 못 써먹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앞으로 훈련해 나갑시다.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2: 네.
0: 네. 여러분 사과하는 법, 대화하는 법, 또 칭찬하는 법. 우리 자제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입을 닫고 살았다니까요. 그때 어른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기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스님 저 오늘 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님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엄청 많이 나 저 이렇게 많이 떠든 거 처음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요 그 모 심리학 교수님이시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스님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보통 10개월 정도 지나야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입과 귀는 동시에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입이 열리면 귀가 닫혀요. 우리 가정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귀가 열리면 입이 닫힙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느 쪽이 열려 있죠? 그렇지. 잘 돌아보세요. 이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조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야심경에 나오죠. 조견.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비추어서 다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을 조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조견의 일환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리고 익숙치 않은 걸 뭔가를 할 때 나 왜 이렇게 어색하지? 별것도 아닌데? 이걸 여러분이 느꼈을 때 여러분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출가해서 스님네들이 대중생활을 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내진미 이 감사한 프로그램을 제가 맡아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또 도대체 저 인간은 머릿속에 뭐가 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내분들과 또 내 자식이지만 속을 모르겠다 하는 우리 아들들 이 세상을 정말 힘겹게 헤집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모든 남성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스님들의 이 화합하는 이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해보진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야 쟤만 나타나면 쟤는 야 어떻게 사람 마음을 저렇게 쉽게 이렇게 어루만지고 열어줄까? 쟤하고만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얘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이런 사람 있죠 분명히.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가족의 답답함을 여러분이 들어줄 수도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어릴 적 꿈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아시죠? 그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가 됐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죠. 누구죠? 이발사. 이 왕의 왕관을 벗기고 머리를 깎으니까 귀가 커진 거를 그 사람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발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어디 가서 했죠? 대나무숲. 저 그 동화를 아기 때 읽었어요. 대나무숲에 가서 시원하게 그 사파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청소년기를 들어서니까 내 얘기를 하기 바쁜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마름질이 뭔지 아시죠? 재단하는 거예요. 가위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출가해서 배웠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저분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저를 안아주신 스승님과 큰 스님들과 우리 대중스님들 덕분에 저도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사내진미 쭉 진행해갑니다. 많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0: 우리가 뭐다 아는 내용이네라고 할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앞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방법이 있었어? 하고 이거 꼭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걸어 가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BTN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휴가 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뵈니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고 그동안 큰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노력하시고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빛나는 보석처럼 향기가 나는 꽃처럼 우리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저 역시도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함께 제 손 잡고 이 아름다운 길을 좀 걸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사내진미 첫 번째 강의 오리엔테이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잠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강경을 예.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을 하는데
0: 네.
1: 지금 한 40분 뭐 그렇게 해서 쭉 그 하는데 한 한 달 정도 좀 지났거든요. 하는데도 계속 딴 생각이 들어와요.
0: 아, 딴 생각이 들어와요. 네. 예.
1: 그 운동할 때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이게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러는지
0: 예.
1: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지 아니면
0: 아, 네.
1: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운동과 같이 집중력이 생길 수 있는지
0: 그거를 그냥 쭉 읽기만 하시는 거예요?
1: 의미도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아직 덜 돼서 그런 건지 언제쯤이면 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0: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저도 딴 생각해요. 경전 읽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재밌는 영화를 보면 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리고 특히 저는 주식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그 주식 하시는 분은 그 그래프 막 보잖아요. 그거 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세요? 아 몰라요? 혹시 아세요? 거쌤 아세요? 안 해봤어요? 난 날렸다. 아니 날렸다가 아니고 해봤다. 없어요? 아니, 뭐 뭔가를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딴 생각 할까요? 제가 볼 때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재미도 없는 걸 쳐다보면서 딴 생각을 안 할까요? 내 얘기를 볼 때는 누구나 눈이 커지고 귀가 커져요. 내 얘기니까. 근데 금강경 읽을 때는 왜 딴 생각이 들까요? 내 얘기가? 그렇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와 금강경 내용이 너무 재밌다 이러면 설법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나와서.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왜? 내 얘기라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딴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내용이 정말 나의 이야기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선지식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 꼭 그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선지식을 먼저 찾으시는 이 앞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의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예, 선생님.
2: 저는 태어나서 평생 경쟁만 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뒤돌아보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라니까 첫 번째, 제가 어머니하고 부모님한테 참 효자라고 자칭을 하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류만 했지 한 게 없습니다.
0: 아, 네.
2: 또 자식들한테는 열심히 잘하고 화합을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남매가 다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손자들하고는 이 소통 방법이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0: 그렇죠, 그렇죠. 네.
2: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주제거리가 별로 없어요.
0: 주제거리가 네. 그렇죠, 네, 네.
2: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0: 어, 네, 네.
2: 근데 우리는 큰 손자하고는 소통이 잘 돼요.
0: 네.
2: 근데 이제 지금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4학년, 1학년짜리하고는 전혀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0: 아, 네, 네.
2: 요번 남성 심리학이 되는 그 요걸 인해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평생 노력만 해왔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차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제가 교육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교육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받아왔던 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어른들의 그 습관 있잖아요. 이 생각, 견해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에 어른들이 알려준 대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처님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얻을 수 있어.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너의 내일은 밝을 거야 라고 교육받았어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 라고 가르쳐요. 지금 행복해야 다음 순간도 행복해 라고 알려줘요. 좀 다르죠. 교육의 방법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주변에 나와 인연된 사람들이 지금은 서서히 하나씩 떠나요. 그죠? 그리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기억이 있어요. 나의 주변에 내 또래들이 하나씩 떠난다. 맞아요. 네, 그런 것에서 오는 외로움과 불편함, 속상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고통 있죠. 그거는 거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고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걸 갖고 있어요.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 고민하지 말아라, 별거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나의 주변에 나의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그리고 내가 평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부처님 가르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눈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촬영을 했었는데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이라는 거에 뭘 넣어드리고 싶으냐면 도반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이 출가자들의 모임, 승가는요, 혈연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맞죠? 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정말 혈연보다 더 끈끈하고 위대한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왜 가족에게만 눈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가족이 최고다. 하지만 그 감사함을 볼 줄 아는 눈을 젊은 세대들에게는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과하는 법, 대화하는 법 배우시면 돼요. 저는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나의 혈연이 아닌데도 내 주변에 나를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도반이, 나의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도반들로 우리 거사님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이 정도만 드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때 주제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게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기관이 바로 저는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장구를 길들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성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장부를 길들이는 이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좀 많이 전달하고 또 그 이야기가 종교의 영역에 갇혀있지 않고 모든 분들이 상식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휴가까지 내서 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소년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인연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 부처님의 정말 아름다운 남성 불교 심리학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BTN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더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유로우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땅히 세계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어린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불하고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길사람 중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길사람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해야 합니다.

0: 우리는 종종 인생을 하얀 도화지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보통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얀 도화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1: 그림이 늘 실수 없이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도 하는데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덧칠을 통해 감쪽같이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고 실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0: 하지만 늘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흔적이 너무 진하게 남거나 실수가 잦으면 도화지가 망가지거나 찢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선택은 신중히, 잘못은 되돌릴 수 있을 때 되돌려야 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가요? 어떤 그림이든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훗날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 도화지 한 켠에 밝은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어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과 함께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남궁진 씨는 인생을 도화지 속 그림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저는 약간 밭 이런 것 같아요. 밭.
0: 밭.
1: 예. 그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약간 꽃씨를 뿌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걸음도 잘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1: 걸음과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나상도 씨는요?
0: 전 논이요.
1: 논이요?
0: 예, 네. 논인데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1: 아, 잘 뿌렸습니다.
0: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잡초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뽑느라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예,
1: 그렇습니다.
0: 잡생각이 많다는 소리죠. 앞으로는 제 꿈을 달려가기에 앞서서 생각을 정리하고 딱 그냥 진짜 정신일도 하사불성으로 제 꿈만 보고 달릴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시겠죠?
1: 가끔 예. 제초가 필요하시면 저 불러주십시오. 제가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0: 제초요?
1: 네.
0: 제 잡초가 당신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0: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쾌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주세요.

0: 아, 드디어 왔습니다.
1: 이야.
0: 예, 제가 기다리던 누구죠?
1: 우리 정서주 씨였습니다. 예, 편한 초대석 오늘의 손님 우리 정서주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얀 민들레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2: 네.
1: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로 3 주인 첫눈 보이스 가수 정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봄이 온 것 같아요.
0: 아니, 스튜디오에 진짜 꽃이 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민들레 향기로 가득하네요, 진짜. 네. 꽃이 피었네. 서주꽃이 피었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네.
1: 그리고 이제 방금 불러주신 노래죠. 하얀 네. 민들레.
2: 네.
1: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2: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1: 네.
2: 이 노래가 원래 원곡이 진미령 선생님 노래인데 제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 노래를 앨범을 한번 냈었습니다.
0: 너무 잘 어울린다.
1: 네, 진짜 잘 어울립니다.
0: 네, 중학교 언제라고요?
2: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0: 2학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옛날처럼 들리는데 네. 불과 3, 4년 전이에요.

0: 제 중학교 3학년은요.
1: 거의 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0: 28년? 네. 네, 그쯤입니다. 아, 네.
1: 그렇습니다.
2: 28년 전이라고? 네? 28년 전이라고?
0: 새삼스럽게 놀라세요?
2: 늘상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0: 아. 네. 아, 예,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았습니다.
1: 네네.
0: 아, 우리 서주영은 그 세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해요?
2: 아, 저는 라일락 꽃을 좋아해요. 연보라인데. 그 꽃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0: 라일락 꽃 필 때면.
2: 원래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0: 아, 지금 다 이거 지금 부른 거 전부 다 꽃, 이거 엄마 꽃, 라일락 꽃. 안성호 씨 곡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예, 우리가 출연했던 사람들 노래 한번 부르거든요.
2: 아, 그래요?
0: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삼촌들은 어떤 꽃이 어울려요?
2: 남궁진 오라버니는
1: 오라버니라고 하셨습니다. 삼촌과 오라버니. 아, 오늘 예, 방송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오라버니.
2: 백합 같아요.
1: 백합.
2: 왜냐면 너무 하얗시고 네. 잘생기셨으니까 네. 백합이 떠오르고.
0: 아, 백합 국물 내면 맛있어요, 저게.
1: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백합하고 다른 백합입니다.
0: 저는요. 네. 기대됩니다.
2: 삼촌은 네. 해바라기?
0: 해바라기? 해바라기?
2: 왜냐면 웃는 게 너무 매력적이시니까 해바라기가 떠오릅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좋네요, 좋네요.
0: 좋아요. 네. 자, 우리 오프닝에서 도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서주향의 인생 도화지 속 그림을 표현한다면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2: 저는 꽃밭으로 가는 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저희는 뭐 논이었고 밭이었는데 여기는 꽃밭이에요. 야, 시작이 달라요.
2: 제 꿈이에요, 제 꿈. 왜냐면 저는 아직 꽃밭에 도착한 건 아니고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1: 아니, 뭐 이미 도착하신 것 같아요, 이미.
2: 아닙니다. 네.
0: 그대가 있는 곳이 꽃밭이요.
1: 맞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배우병 걸려가지고.
2: 중증. 갑자기 뮤지컬을 하시네요.
0: 예, 중증입니다. 네.
1: 그래, 그럼 삼촌은 좀 약간 언어 선택이 좀 다르시네요.
0: 좋겠습니다, 오라버니. 네, 네,
1: 네. 아, 근데 우리 서준양은 네.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네.
1: 내가 간혹 가다 내가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다 이런 느낌을 또 받곤 하시나요?
2: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이거 꿈을 적을 때는 네. 화가를 적었었어요. 가수 전에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저도 옛날에 꿈 화가로 적었었어요.
1: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0: 이것저것 그렸는데 네. 그래서 좀 이러긴 했어요. 근데 평소에 화가 많아요.
2: 화가 뭐예요?
1: 네, 어쨌든 뭐 이러긴 이렇습니다.
0: 미안합니다.
1: 약간 조금 예, 토크의 결이 조금 다르긴
2: 뭐예요?
1: 합니다만.
0: 네, 오라버니랑 조카랑 잘 노세요. 네, 네. 자,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정서주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주향과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0: 네.
1: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정서주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서주향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1: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껌딱지.
0: 껌딱지라 함은 뭐 이렇게 뭐 이게 어떤 사람한테 그냥 찰싹 달라붙나 왜 껌딱지처럼 달라붙냐 이런 건데.
2: 네.
0: 이게 무슨 뜻이죠?
2: 제가 데뷔 전에는 굉장히 어렸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어렸는데 네. 그때는 엄마 껌딱지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우리 서준이 엄마 껌딱지야 이렇게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곤 했어가지고
0: 많이 뵀죠. 그리고 참고로 서주영 어머니랑 저는 별살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2: 아니에요.
0: 예, 비슷해가지고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어머니랑.
1: 네.
0: 보자. 껌딱지. 네. 좋아요.
1: 그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2: 지금도 엄마 껌딱지기도 하고 이제 네. 미스트롯3 나가다 보니까 언니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들도 너는 언니 진짜 껌딱지다. 언니 껌딱지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0: 여기저기 잘 붙어다니네요.
2: 네.
1: 근데 그만큼 누군가의 사랑을 이제 잔뜩 받으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지금은 예전보다 이게 스케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예전에 학생일 때 그때보다는 엄마랑 많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조금 서운해하진 않아요?
2: 엄마가 원래 부산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저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20년 동안 거기서 직장을 다니시다가 저 때문에 다 그만두시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맨날 보기 때문에 서운할 일은 없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2: 네.
0: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소중한 그런 좀 아쉬움은 좀

0: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네. 바로 볼까요?
1: 다음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 주세요. 바닷가. 아, 바닷가.
0: 영어는 또 부산이니까.
1: 아, 네. 그렇습니까?
0: 부산 아이가.
2: 부산 아이가. 부산이기 때문에 네. 키워드가 사실 바다가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항상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광안리 바닷가였어가지고 아~ 제 인생에서 바닷가가 빠질 수 없고 요즘에도 가끔 살짝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그럴 때마다 아 빨리 부산 바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0: 아~ 예전에 그 해수욕장, 부산 해수욕장에서 사진 찍은 것도 올린 거 봤어요, 저는.
2: 네, 맞아요. 인스타에도 예. 많이 올리고 오, 오. 네, 저희 애 어릴 때
1: 아니, 불과 2012년, 2013년입니다.
2: 네, 이때 엄마, 아빠랑 정말 많이 놀러 갔던 것 같아요.
0: 이야, 정말 저는 그렇게, 어? 저 30대 때 사진이에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그러면 지금도 가족분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2: 아, 요즘은 사실 잘 못 다녔어요. 그래서 뭐, 일본에 공연 가거나 할 때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그때 잠깐 뭐, 여유를 좀 즐기거나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이번 연도 겨울쯤에는 좀 해외여행을 엄마, 아빠랑 가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효녀다, 효녀.
1: 야, 그럼 부산에 그래도 오래 있었잖아요.
2: 네.
1: 그래도 부산에서 즐겨 드시던 음식이나 식당이 혹시 있을까요? 추천해주고 싶으신 곳이 있을까요?
2: 그냥 회를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먹었고 산낙지를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회는 회센터를 가야 네. 제일 맛있어요. 그냥 식당보다는 회센터가 네. 제일 맛있지 않나.
0: 어, 지금 약간 머리 땅한 것도 낙지 다리 같아요.
2: 아, 왜 그러세요?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낙지 다리라뇨.
0: 삼촌 짓궂죠?
2: 네.
0: 아,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2024.
0: 불과 2년 전인데요?
1: 네.
0: 2년 전이면 서주향이 오디션 준비할 때인가?
2: 맞아요. 미스트롯 3 때가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좀 잘 많이 변환점이 됐던 때라 가지고 미스트롯 3를 나갔던 2024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0: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서주영한테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하고
1: 맞아요.
0: 너무 아기자기하고 해서 정말 예쁜 소리, 네. 좋은 소리만 해주고 싶지만 이제 삼촌이 알죠? 잔소리 엄청 많이 하잖아요.
2: 네. 네.
0: 네. 계속 맨날 아재라고 얘기하는데
1: 네.
0: 와, 서주영이 2024년 정말 힘들었잖아요.
2: 네.
0: 그리고 지금 조금 나이가 먹어서 이제 곧 있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0: 예. 성인이 되면 더 힘들어요.
2: 아, 왜 예.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서주향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1: 근데 그만큼 아낀다는 소리니까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서주향이 네.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삼촌의 마음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2: 네, 감사해요. 예.
0: 좋은 거 받아. 아, 정말 성의 없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 그럼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2: 저는 사실 미스트롯 네. 3 때는 그냥 마냥 언니들이 좋아서 즐겁게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가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등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사실 뭐 다른 가수분들처럼 엄청 오랫동안 노래한 게 아니었었으니까 뭔가 살짝 좀 저를 막 그렇게 좀 미워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살짝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아까 회를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서주 네? 사랑해. 다음 키워드
0: 오늘 안 받으실래요?
1: 어쨌든 근데 아, 이런 게 안 되는구나.
0: 근데 여기 서주향이 금방 네. 생각한 이거는 진짜 짚고 네.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서주향이 뭐 사람들이 날 뭐 미워하지 않을까 1등인데 뭐 이렇게 기대치가 높잖아요. 근데 그런 미움과 뭐 시기와 두려움 이런 거는 서주향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신감으로 노래한다면 아니 그 1등이 누구 한 명이 준 게 아니에요. 국민 맞아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1: 네.
0: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1: 맞습니다.
0: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서주향 뒤에는 국민들이 있는데.
1: 정서주 씨 국민들의 사랑회. 네.
0: 아니 내가 좋은 말 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가지고 뺏어먹어요?
2: 아, 진짜 웃기네.
0: 아, 정말 웃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웃기다.
1: 네, 오늘 뿌듯합니다. 아주
0: 토크를 얘기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보시죠.
1: 네. 다음 키워드 꿈 같은 순간 키워드를 네. 가지고 오셨어요.
0: 이거는 근데 알 것 같죠?
2: 네, 아실 것 같아요.
0: 예, 소주양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2: 네, 아무래도 미스트로3 진이 되는 그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그 터닝포인트가 된 날군요.
2: 네, 그날 네. 진짜 꿈 같았어요.

0: 그냥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어, 그때 그냥 원래 트로트 하면 막 뭔가 좀 화려하고 힘있고 뽕끼 있고 이런 음악이 아니라 소주형은 되게 약간 센세이션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오, 진이 되네? 이런, 그래서 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진이 됐을 때 나이가
0: 15살.
1: 중학생이었나요?
0: 중학생이었어요.
1: 야, 중학생 때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 진짜로,
1: 사실.
2: 진짜로.
1: 참 대단한 업적이죠.
2: 맞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하죠.
1: 참 부럽기도 했고.
2: 네.
1: 그래서 4등이었으니까.
2: 아, 예. 1등? 야, 1등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0: 진짜 이 키워드 그대로. 네. 꿈 같았고
1: 어벙벙하고
0: 황당하고 사실 지금도 당황스럽고. 제가 거기서 1등을 한지 실감이 막 그렇게까지 나진 않아요.
2: 아~ 그럼 내심이 약간 1등 기대하고 뭐 그런 것도 없으셨나요?
0: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난 몇 등쯤 하겠다 뭐 결승전 때.
0: 결승전 때요?
1: 예.
0: 아니에요. 1등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1: 아,
0: 진짜.
1: 7등 안에만 들어가면 좋겠다.
0: 네, 당연하죠.
1: 아,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2: 야, 진짜로.
1: 예. 네. 그 지금 미스트롯 3 그 출신 있잖아요.
0: 네.
1: 그 중에 가장 뭐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0: 저는 소연 언니, 김소연 언니랑 진짜 거의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영상 통화하고.
2: 아, 진짜요?
0: 네, 쉬는 날은 언니 만나고.
1: 안 지겨워요?
0: 안 지겹죠.
1: 아니, 가끔
0: 어떻게 사람이
1: 지겹습니까? 소주 형이 저한테 영상 통화를 뜬금없이 걸어요. 전화하고 그러면서 네. 삼촌 뭐 하세요 하는데 꼭 그 옆에 소연이가 있어요.
0: 아~ 네. 소연 언니를 이렇게 얘기하다 상수 삼촌 뭐 하는데 전화해보자 이렇게 하고.
1: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네.
1: 그걸 준비했죠.
2: 연결이 되어 있죠. 전화 연결이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씨와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0: 아, 진짜?
2: 네.
0: 지금요?
1: 한번 네. 불러보세요.
2: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0: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우와, 뭐야? 뭐야? 신기하다.
2: 네, 반갑습니다. 김소연 씨.
3: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BTN 라디오 태남열전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는 만능 트롯돌 김소연입니다.
1: 아, 역시! 야, 거의 행사처럼.
0: 너무 귀여워.
1: 아, 인사해줬습니다.
2: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1: 아, 네. 귀엽죠, 귀엽죠. 네. 소연 씨!
3: 네.
1: 잘 지내고 있죠?
3: 네, 상도 오빠 안녕.
1: 네, 예, 안녕이요.
2: 평소에 많이
1: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2: 네,
1: 이런 존재. 그리고 평소에
3: 아니, 너무 평소에도 잘 네. 챙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확실히 방송이라 그러지 평소에 그 목소리와는 조금 다르네요.
0: 그러니까요.
3: 아, 그래요?
0: 저 맨날 전화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네요.
1: 네, 맞아요. 조금은 차분하네요. 이거보다 더 약간 비타민이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2: 네, 네.
1: 통통 튀는 느낌인데,
2: 네.
1: 어,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3: 아, 밥 먹고 후식으로 프로틴바 먹고 있었어요.
0: 아~ 프로틴바를 먹고.
1: 야, 이거 남궁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루틴입니다.
2: 야,
1: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잘.
2: 야. 단백질 중요합니다. 네, 네 프로틴
3: 잘. 네, 단백질 중요하죠.
2: 네. 네. 아니, 우리 서주영하고 얼마나 네. 친하게 지내세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로는 매일 같이 뭐 쉬는 날마다 만난다고 하시는데 진짜 자주 그렇죠? 만나시나요?
3: 네. 아, 사실 미스트롯 경연하면서 만난 동생이라서
2: 네.
3: 경연이라는 곳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끼고 가까운 친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미스트롯 3 끝난 이후에도 매일 서주 말대로 매일 연락하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그냥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남자친구 같은 가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제 찐친이 됐어요.
1: 아, 거의 뭐 저한테 안성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0: 그런 느낌.
1: 네, 그런 느낌이네. 아 근데 이게 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게 안 맞는 게 있거든요.
2: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네. 말은 못해요.
2: 네.
1: 이 기회를 빌어서 아, 서주랑 너무 친한데 아, 요거는 네. 조금 안 맞는다 하는 점이 있어요? 말씀해
3: 근데
1: 주세요.
3: 저는 원래 너무 저랑 똑같은 사람보단 살짝 좀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딱 안 맞는 걸 뽑아보자면 거의 다 잘 맞긴 한데 저는 평소에 야채를 진짜 좋아하고 챙겨 먹는 편이거든요.
1: 네.
2: 네.
3: 소주는 야채를 진짜 싫어해요.
1: 제가
3: 그건... 예. 조류나 두부, 오이 이런 거 챙겨올 때마다 서주가 처음에는 막 할머니 아니냐고 놀리고
1: 예전에 그 저희가 스크롤폰 녹화 그 대기실에서

0: 서주현 그 채소 안 먹는다고 제가 혼낸 적도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삼촌이.
0: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네, 같이 먹어라. 그 이런 거 이게 잔소리입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에요.
2: 조언이죠, 조언.
0: 그렇죠. 네. 수현 씨 안 그렇습니까?
3: 맞아요. 그게 다 몸을 필요로 하는 성분이죠.
0: 그렇죠. 아니 진짜 이거 남궁진 씨랑 소현 씨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이게.
2: 야 이거 뭐 너무 예 너무 바람직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0: 찐친이 될 수 있는.
2: 좋습니다.
0: 성향이 비슷해요.
1: 잘 맞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서주 씨는. 혹시 뭐 약간 좀 안 맞는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1: 아 저도 사실 진짜 없는데 생각을 네. 해보니까 약간 저희가 만나면 옷 구경을 많이 가요. 네. 그럴 때마다 언니는 굉장히 화려한 완전 튀는 약간 해외 언니들이 입을 것 같은
0: 거의 김현정 선생님이 드렸어 같은
1: 그런 느낌.
3: 아니, 그런 느낌 아닙니다.
1: 사실 그런 느낌인데 저는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걸 좋아하는데 언니는 되게 그러니까 튀고 발랄하고 약간 이런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안 맞지 않아요?
0: 이게 평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진짜 평소에 우리 소연 양 제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었지만 진짜 목소리부터도 통통 튀고 하는 행동도 너무 튀고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소연 씨가 옆에 있잖아요. 네. 기분이 좋아져요.
2: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0: 텐션을 쫙 끌어올려요.
2: 네. 네.
3: 근데
0: 서주 양은 좀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옷 스타일에도 조금 투영이 된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 옷 구경할 때 각자 옷 구경할 땐 진짜 딴짓하고 그래요.
2: 자 그러면 우리 소연 씨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서주 씨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3: 선생님 한마디를요?
2: 네.
3: 네. 서주야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같이 웃을 수 있는 너가 있어서 좋고 항상 이렇게 쭉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너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옆에서 의지되는 든든한 언니가 될게.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2: 야, 우리
1: 너무 감동이다.
2: 네,
1: 저도 언니한테 정말 힘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언니 옆에서 항상 으쌰으쌰 약간 언니가 힘들어 할 때도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동생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2: 너무
3: 나도
2: 고맙습니다.
3: 사랑해.
0: 아 좋습니다. 우리 소연 양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소연 안녕.
3: 안녕.
2: 고맙습니다.
0: 와, 동동 뛰죠?
2: 네.
0: 잠이 다 깼어요.
2: 네.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0: 좋습니다.
2: 네. 네,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서 정서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정서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아, 네. 좋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네.
0: 3초 안에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화면 띄워주세요.
2: 다음 중 더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대 산낙지.
0: 하나, 둘, 셋.
1: 산낙지.
2: 산낙지. 아, 더 웃픈 때는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나이보다 성숙하게.
1: 사람들이 이름 헷갈려 할 때.
2: 오, 이름 헷갈려 할 때. 자,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첫눈 보이스 대 트로트 샛별.
1: 첫눈 보이스.
0: 아, 좋죠.
2: 더 자신 있는 개인기는
0: 대박이죠,
2: 복과술
0: 대박.
2: 대 짱구 목소리.
1: 짱구 목소리.
0: 오, 오. 대박이죠.
2: 자, 더 짜릿했던 칭찬은 무엇일까요? 송가인 씨께서 타고났다. 큰 물에서 놀아야 할 것.
0: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아니, 이걸 어떻게 선택해요?
2: 후배지만 존경스럽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0: 자, 하나, 둘, 셋!
1: 김현정 선생님.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예,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1: 저 빨랐죠?
0: 네. 엄청 빨랐죠. 보통은 한 번 정도는 막히거든요. 소정이 선택이 빨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닭발 산낙지였죠?
2: 네.
0: 닭발도 좋아해요?
1: 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닭발로 바꾸고 싶어요.
2: 아, 그래요? 그만큼.
0: 그냥 둘 다 하세요. 아, 닭발 산낙지.
1: 근데. 저 너무 좋아하는 음식.
0: 근데 보통 이게 산낙지, 닭발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는 음식이잖아요.
2: 예.
0: 네. 산낙지는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1: 저는 사실 이 빨판을 좋아해요.
2: 빨판을?
0: 빨판이요?
2: 이게 막 갈라붙잖아요.
1: 네, 그걸 좋아해요. 애기 때부터 그냥 애기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0: 애기 때부터 산낙지 드셨어요?
2: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
1: 완전 애기 때부터 뭐 한 5살 때쯤부터
2: 먹었던
1: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다 아빠도 남해 사람이고 저도 부산 사람이고

0: 바다 앞에 있으니까 해산물 다 좋아요, 그냥.
1: 소유 씨 아버지가 우리 동네 행김 아닙니까?
0: 네, 남의
1: 같은 미연이세요.
2: 아, 그렇습니까?
1: 행김 아닙니까? 네. 엄마는 거의 동갑 아닙니까? 네. 서주영 남의 홍보대사 아닙니까?
0: 네, 맞아요.
1: 저도 홍보대사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 다 연관이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2: 알겠습니다.
1: 재족합니다.
2: 아, 삼촌 알겠습니다.
1: 예, 예. 자, 다음 볼까요? 야, 이건
2: 더 첫눈 보이스를 선택을 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별명으로요.
0: 네. 네, 트로트 샛별은 뭔가 떠오르는 샛별이잖아요. 그리고 네.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 왜 이제 떠올랐는데요? 아, 눈은 더 빨리 녹아요. 그렇게 따지면.
0: 아, 그런가?
1: 네. 아, 근데 저는 이 첫눈 보이스가 이게 첫눈이라는 건 거의 모든 커플, 모든 연인들, 모든 사람들이 첫눈만 기다리잖아요.
2: 맞아요.
1: 그 첫눈 오면 서로 연락하면서 네. 첫눈 왔다, 첫눈 왔다. 네. 밖에
2: 마음이 설레고.
1: 그렇죠. 네. 네. 또 그만큼 서주 씨가 어디서 노래 부를 때 서주 노래 부른다 그런 기다림을 맞아요. 부르는 그런 목소리고 첫눈이 정말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니까
2: 네,
1: 서주 형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한데요.
2: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그 옥구슬도 이런 옥구슬이 네. 없어요.
0: 감사해요. 네.
2: 항상 들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들어요.
1: 제가 볼 때는 이 첫눈 보이스는 네. 서주 형을 상징하는 닉네임이에요.
2: 드레스까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1: 트로트 샛별 저거는 저도 달아봤어요. 예, 라이징 스타. 트로트 샛별이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게 진짜 소중한 상징하는 거다.
0: 저도 그래서 이걸 선택했어요.
1: 예, 의상도 딱 첫눈 같잖아요.
2: 네.
1: 예, 잘 뽑아봤네요. 손은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볼까요?
2: 더 자신 있는 개인기.
0: 네.
1: 아, 근데 이거 네. 소주향. 우리 남궁지 씨 이거 봤어요, 개인기 하는 거?
2: 저 못 봤어.
1: 아니, 근데 장난 아니고 진짜 잘해요.
2: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1: 그리고 네. 예, 이거 판단 잘해요, 네. 이런 거. 소주향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0: 짱구요?
1: 네, 짱구.
0: 한번 눈 좀 가려주세요. 예. 부끄러우니까.
1: 네?
0: 오, 예쁜 여자들! 조금이 사주세요!
2: 잠깐만,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애니메이션 틀어놓은
1: 거 아니에요? 흰둥아, 흰둥아! 일로 와! 흰둥이 없나? 흰둥이 있는 줄 알았네.
2: 저 지금, 예.
0: 저 잘하죠.
2: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1: 진짜 잘하죠.
2: 와, 진짜 잘한다.
0: 그리고 복화술도 잘해요.
1: 복화술 더 대박이에요.
2: 복화술? 복화술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야
0: 네,
2: 되잖아요.
0: 돼요.
2: 네.
0: 저는 볼 빵빵을 하고 입을 네. 움직이지 않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
2: 이거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0: 안녕하세요, 정서주입니다.
2: 되게 신기하다.
1: 신기하죠? 해보세요. 이게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0: 그런 게 있습니다.
1: 연습을 한 거예요?
0: 네, 저 터득했습니다.
1: 어떻게?
0: 이게 살짝 발성에 좋대요.
1: 예.
0: 이게 소리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라서. 발성에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다 너무 훌륭한.
0: 정말요?
2: 예,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입을 좀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1: 입 아예 안 열어요?
2: 입을 안 벌리시네. 입술을 붙이고.
0: 볼빵빵을 하셔야죠, 볼빵빵을.
2: 볼빵빵을 해야 돼요?
1: 해야 잘 돼요?
0: 네.
1: 다음에 연구할게요.
2: 알겠습니다.
1: 당장 될 수 있는 개인기가 아닙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2: 되게 특이하다.
1: 저는 이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녹화를 할 때 몇 번 봤었는데 네. 그때도 신기했는데 지금 더 신기하네요.
0: 진짜요?
1: 점점 연습을 하나 봐요.
0: 아니
1: 더 잘 되네요.
2: 네, 저는 약간 입을 살짝 벌리고 하는 것도 봤어도 네. 입을 닫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1: 이거 오래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리고 좀 네. 불편한 질문이 있었죠?
0: 네.
1: 자,
0: 네. 이거 진짜 고르기 어려웠어요.
2: 두 선배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송가인 선배님, 김연자 선배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김연자 선배님의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이런 천재는 또 없다.
1: 자, 이게 김연자 선생님께서 후배지만 존경, 이런 천재가 또 없어. 너무 감사하고
0: 네.
1: 칭찬이었고 우리 송가인 씨 타고났다, 큰물에서 놀아야 할 가수는 별로 감동이 없었다.
0: 아니, 이거 제가 데뷔 전에 남해 네. 그 축제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차에서 내리시면서 전 연예인을 그때 거의 처음 봤어요.
2: 네,
0: 그래가지고 언니가 직접 내려서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2: 진짜.
0: 서울로 올라오라고.
1: 마늘 축제?
0: 네, 맞아요.
1: 와.
0: 거기서 이렇게
1: 저 그 영상을 봤거든요.
0: 진짜 짜릿했고 이때는 사실 김연아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선생님의 말씀이었어가지고

0: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기준을 드릴게요. 데뷔 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이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데뷔 후에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좋았던 칭찬.
1: 맞아요.
0: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둘 다 좋은 칭찬이었다. 네,
2: 진짜 아까 상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을 전하는 가수.
0: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네. 예,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0: 자, 차종근님께서 빠른 곡이나 댄스곡도 도전해볼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2: 네.
1: 저도 있습니다.
0: 오. 있어요?
1: 네.
0: 춤 많이 들었어요?
1: 춤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못 춘다고는 생각을 못 하는데
0: 네네.
2: 저도 그래요.
1: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상두삼촌 진짜 잘 추시잖아요.
0: 아 저는 잘 못 춰요. 저는 거의 뭐 무술이고요.
1: 아니 진짜 잘 추세요. 그래서 네. 저는 상두삼촌한테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0: 근데 춤이라는 것은 말이죠. 처음에 기본기를 잘 써야 돼요. 여기서 배우잖아요.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1: 아니 상두삼촌 진짜 타고난 끼가 있으시죠. 아,
0: 저만의 그 넘치죠. 바운스가 있죠.
2: 네.
0: 근데 같은 이제 트로트 업종 가수한테 배우려면 저는 추혁진 씨 추천합니다. 혁진 씨가 춤을 진짜 그렇죠. 잘 춰요.
2: 맞아요, 진짜 맞아요.
1: 기본기가. 씨.
0: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궁진 씨 같은 분한테 춤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1: 안성훈 오빠
0: 진짜 많이 들었어요.
1: 예? 안성훈 오빠 춤.
0: 매 한 가지입니다. 비슷해요.
1: 춤 잘 추세요.
0: 비슷합니다.
2: 야, 알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2: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드림즈 오브 도니님께서 신곡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신곡 계획 있으신가요?
1: 신곡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0: 아직 컨택 중이네요.
1: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팬분들이 기다리시는 마음 너무 알아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0: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찾고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곡이 나오려고.
2: 맞아요, 맞아요.
0: 예. 야, 더 좋은 곡, 더 좋은 네. 곡을 찾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지 아니면 약간 보여드렸던 모습 중에서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0: 둘 다 하세요?
1: 아, 앨범으로요?
0: 둘 다 하면 돼요. 네. 차근차근. 앞으로 많잖아요.
1: 네. 네.
2: 근데 평소에 이제 기타도 이렇게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1: 네.
2: 싱어송라이터가 또 꿈이라고 하시기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자작곡 같은 것도 지금?
1: 자작곡은 항상 집에서 그냥 기타 코드 치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곡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이제 또 내년 되면 대학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더 음악적으로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은 분들께 좀 좋은 노래로 자작곡으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2: 요즘 이렇게 흥얼거리시는 곡 중에서도 약간 살짝 뭐 불러주실 수 있는 곡들이
1: 갑자기요? 자작곡 중에요?
0: 네.
1: 네, 그럼 하이라이트만 조금
0: 드릴게요. 네. 싸게 완성이 됐는데 벌써? 네. 다 만든 거죠.
2: 네.

0: 오,
1: 아니 이거 바로 내도 되겠는데요?
0: 괜찮은데?
1: 네.
0: 멜로디가 너무 예쁘다.
2: 감사합니다.
1: 오, 바로 내도 되겠습니다.
0: 네. 아니 이거 저희가 이제 작곡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음악도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규칙을 벗어나면 그 음계도 그게 벗어나면 이제 불협이 되잖아요.
1: 그렇죠. 불협이 되죠.
0: 그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리듬과 박자가 어떠냐에 따라 노래 느낌이 달라지는데, 오 지금 되게 정석대로 잘 갔어요.
2: 네. 그냥 집에서 흥얼거리면서.
0: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1: 그러니까요.
0: 예, 좋습니다. 아 진짜.
1: 야 오늘 덕담이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네,
0: 벌써 시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1: 맞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0: 시간 빠르죠.
1: 네.
2: 그냥 끝이에요?
0: 아니요. 이제 1분 끝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2: 아니.
0: 빨리 기타 치고
2: 너무
0: 싶어요.
2: 너무 아쉬워서, 네.
0: 그렇죠.
1: 이거 자작곡 완성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0: 우리 소연 씨랑 통화하고, 네. 선생님 삼촌한테 잔소리 몇 번 드리니까 끝나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0: 좋습니다. 네. 자, 나상동.
1: 남궁진의
0: 크람 열전. 이야기 논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1부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어떤 곡으로 들려주실 예정이신가요?
2: 저는

0: 노래 손편지 한 장 준비했습니다.
1: 아, 손편지 좋습니다. 그럼 정서주 씨의 손편지 한 장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정서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 정서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예, 세준님 안녕하세요.
2: 네. 어.
1: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 토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2: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0: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처님께 베풀 때에는 기쁘고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친구에게 베풀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신라시대. 당나라에서 구법의 길을 마친 자장스님이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험한 바닷길을 건너 신라 땅을 밟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실 명당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도 부처님을 모실 만한 터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스님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던 자장 스님은 결국 문수보살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2: 부디 부처님을
1: 스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부디 부처님을 모실 터를 점지해달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요한 정적 속에 신비로운 기운이 서서히 스님의 꿈속을 비추었습니다. 눈부신 빛의 갈래 사이로 맑고 수려한 기품을 지닌 동자가 홀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며 저 멀리 동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3: 동국의 부처님을
1: 그리고는 동국의
3: 하십시오.
1: 부처님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꿈에서 깬 스님은 동국이고 칠라임을 알았으나 넓디 넓은 이 땅 어디로 향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보살의 뜻을 받들기 위해 깊은 궁리에 빠졌던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나무를 깎아 오리 한 마리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간절한 염원을 담아 그 나무 오리를 동쪽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하게도 나무 오리가 부드러운 향기를 머금은 칡꽃 한 송이를 부리에 물고 스님에게 돌아왔습니다.
2: 한겨울에 어디서 칡꽃이
1: 피었단 말인가? 스님은 믿기지 않았지만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산세와 숲을 헤매며 묵묵히 걷기를 한참, 마침내 영취산 중턱에 다다르자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탐스러운 칡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까지 향기로운 법향을 전하는 천년고찰 통도사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자, 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네, 오늘은 무량의경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은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왕이라고 하고 있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 무량의경인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널리 알려진 그런 내용은 법화 삼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삼부란 말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얘기인데, 첫 번째가 이제 무량의경이라는 이 경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경을 묘범연화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해서 무량의경, 묘범연화경,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 세 가지를 이제 법화 삼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법화경, 묘범연화경이 중요한데, 그것을 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론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제 이 경을 여는 그러한 경을 개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개경이라는 대목에 해당하는 경이 바로 무량의경이고, 본경이 묘범연화경,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짓는 결경이라고.

그런데 관보현보살 행법경 또 내지는 보현경 또 참회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전이고 아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니다. 무한한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법화경과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 삶을 살면서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그 무상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거기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한간에서 얘기하기를 부자 3대 안 간다고 그러듯이 그 무상한 도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귀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좌표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법화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열반에 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 대승을 나누지를 않습니다. 또한 천태 대사께서 정문 본문 정문이라는 것은 이제 흔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본문이라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대승 소승을 나눈 것도 아니고 정문 본문도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일체가 전부 똑같다. 전부 훌륭하고 특별한 이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 약초의품에서 배웠듯이 모든 일체의 중생은 나름대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한다면은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사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돈이 있다가도 없고 또 명예가 있다가도 없고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하고 친밀하다가도 멀어지는 것이 일종의 변화입니다. 그걸 생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열반 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당신 혼자의 힘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그러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서 늘 이 중생을 제도하는 열애사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승은 자기에 대한 수행으로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승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혼자 앉아서 본인의 어떤 그 만족을 하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고 대승이라는 것은 본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크나큰 목적이고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러한 이 바탕에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무량어경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묘범연화경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허황된 그런 말같이 들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 무량어경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우리 법화경은 믿음의 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교는 약속의 서지만은 우리 불교는 믿음의 서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의품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의품의 내용은 궁자의 비유라고 그래서 장자와 궁자, 장자는 아버지요, 궁자는 가난한 아들이고 장자는 큰 부자인 명예와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 아버지인데 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아들을 만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방에 알아보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려

미국에서 군사를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내가 잡혀가면은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데려오려고 그런 것이고, 아들의 생각은 내가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변계 소집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분쟁은 변계 소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의 생각은 그러다는 얘기죠, 그게. 집안의 싸움도 역시 내 주장이 강하면은 집안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게 변계 소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만들어 줄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첫 번째 돼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무량의경에서는 바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그것을 불국토라고 그러는데, 불국토로 만들고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 원력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이 세상을 잘 꾸려가는 것이 그 공덕을 갚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래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욕망에 찬 그런 목적은 그게 별로 부질없다. 1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면은 똑같을 것이고, 2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화경은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설정해주는 그러한 크나큰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경전을 한 번만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 종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씨앗을 심으면은 거기서 두 잎이 나와가지고 또네 잎이 나오고 여덟 잎이 나오고 커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듣기만 해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크나큰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좀 어렵더라 하더라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문법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글을 듣는 공덕, 들을 문자, 법을 듣는 공덕.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결국은 법화경을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이 수위 공덕품에 보면은 이 20천만억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20천만억 개송이면은 2천조 개송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는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그러듯이 바닷물을 다 봐야지만이 짠 것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모금만 먹어도 짠 것은 알수 있듯이, 전부 알지 않아도 거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만 알아도 다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잘 모른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또 더러면 한 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는 데까지 흡수하고 또안 되면은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고 들으시면 되고, 단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난 3일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꾸준히 하루에 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경전을 한 대목이라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삶에는 본인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불나방처럼 돈을 위해서 쫓아간다든지 명예를 위해 쫓아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전부 권력 무상, 재물 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간 사람 봤습니까? 명예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간거 봤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는 가르침이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못 온다. 눈이 안 보여서 못 온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목적도 어떤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후원해 준 사람한테 가는 거고 7분의 6은 나에게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스님들은 집전하는 것인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뭐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신도님들을 위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집전해 주는 것이니까 그걸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축원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이름을 불러줬다 안 불러줬다 이런 수준 떨어진 얘기는 아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해야지만 이 100% 가는 것이지 그래도 7분의 1 갖고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 모르지 또 일본이나 미국에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다 신도님들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대승불교의 이 틀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게 결국은 본인을 위한 거다 얘기죠. 그게 예? 그렇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평화롭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관세음보살을 몰라도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살은 여자 남자의 남녀의 성별 구분이 없지만은 그 마음 씀씀이는 엄마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문을 얘기할 때 이 그 동물들이 새끼를 놔두고 도망가는 건 성문이라고 자기 혼자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각은 같이 간다는 도망을 같이 가. 그렇지만은 보살은 그 전쟁통에 총알을 맞으면서 자식을 보호하는 그러한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내가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도 편안하고 세상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군주도 법화경을 배워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를 이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통치자 역시 피로써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경전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윤보가 내려오면 그 윤보를 굴려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피를 흘리지 않는 정말로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그러려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나라 대통령 법화경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도 자꾸 얘기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귀가 간질간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법화경을 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가 이 공부를 해야지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통치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이 100년을 살지 앞으로 15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살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법화 삼부경의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량의경, 묘범연화경, 그 다음에 관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삼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량의경은 법화 삼부경 중에서 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경이란 말은 경을 여는 그런 이 여는 말씀이다. 그래서 무량경은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을 설하기 직전에 직전에 우리가 말하는 묘범연화경을 설하기 직전에 마가다국 왕사성 기사굴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이 있는 곳을 영축산이라고 그래요.
우리 노원구에도 영축사

있더라고 저쪽에 보니까. 오늘도 영축산에 스님 갔다 왔는데 영축산이 있어. 법화경에 설한 곳은 영축산입니다. 법화경에 설해진 곳은 참으로 이 불국 정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해졌고, 무량의경의 내용은 이 석가모니 세종께서 묘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직전에 설법하신 것이다. 묘범연화경을 강의를 하시기 전에 설법하신 것이다. 그래서 무량의경을 설하고 바로 무량의처 삼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량의처 삼매라는 것이 나와요. 무량의처 삼매 드시다가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쭉 설명을 하죠. 법화경을 설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삼부경의 중심은 묘범연화경인데, 이 묘범연화경을 배우기 전에 무량의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부처님께서 말씀한 교서를 천태대사께서 오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열 화엄시, 그 다음에 아엄시, 방등, 반야, 그 다음에 법화 열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화엄이라든지 아함이라든지 방등 반야에 이런 교설들을 통일해 가지고 말씀한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보면은 우주 실상을 밝혀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경전이 바로 그 부처님의 교설입니다. 그걸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통합적인 법화경을 들어가기 전에 무량의경부터 배워야 될그 이유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함경, 방등경, 또이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이 경전들을 통합한 경전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이 총합적인 경전을 설하기 전에 바로 무량의경을 보고 들어가야지만이 어떤 설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량의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 화엄이란 아함이란 방등이란 반야의 내용들은 우주 실상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에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총합적으로 모아놓은 경전이 법화경이다. 이게 법화경을 보면은 다 보는 것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모든 물이 만나지 않습니까? 또랑물이나 강물이나 빗물이나 뭐 오물이나 뭐 모든 물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바로 바다에 해당하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을 만들려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는 거예요. 또랑물이고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존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역시 내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다, 그 말이죠. 태양이 나를 돕고 있고, 달이 돕고 있고,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차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쌀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쌀을 만들려면은 배가 필요한데, 배를 만들려면 또 온갖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름을 가져와야 하는데 기름을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이나 혼자의 존재가 이 우주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 불교를 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인데 우리는 질병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뇌라고 그러는 것인데, 걸림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돈을 찾아가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는 것이고, 명예를 찾아가는 것은 명예에 약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찾아가니까. 당당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거 못 오면 적어 두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정수행이라고 그러는데, 동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동요를 하지 말으라고 말이야. 내가 설령 누구의 돈을 잃어버렸어도 동요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이유를 대야죠, 스스로. 누가 내돈 가져가서 잘 쓰고 있겠다, 이렇게 하고 말으라고 말이죠. 그래야 동요가 안 되죠.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은 그게 일종의 번뇌가 돼가지고 본인 몸만 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바꿔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을 봐야지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원래 기도 오기 전에 법문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바쁜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하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법문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원래 법문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발이 팍팍 받지. 팍팍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무량의경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무량의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덕행품이라는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설법품이 있고, 십공덕품이 있습니다. 3품이 있는데, 이 덕행품에서는 보살의 성품, 또 아니면 부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보살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보살처럼 살수 있을까?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의 성품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성품, 덕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살면 보살로 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얘기해 주면은, 마음이 넓은 것이 보살일까요? 좁은 것이 보살일까요?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보다 더 잘하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나 보면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 훌륭하다 하지 않고 넓은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부부 사이도 그렇게 성격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살아가는 데도 틀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고 양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면은 거기 흔들림이 없죠, 그게. 그래서, 이 미연 진실.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다. 방편법이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설법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로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발이 잘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까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역시 수행자들도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됩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에 대한 내용이 설법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세적인 이익, 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열 가지 공덕이 나오는데 그게 십공덕품이에요, 그게. 십공덕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간탐이라든지, 너무 아낀다든지, 살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생각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생사라는 것은 변화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듯이, 변하면은 일단은 뭔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헤로타는

않습니까? 헤엄쳐도 가도 되지만은 또 올라오면 헤엄쳐야 되지만 다리가 교량이 있으면은 그냥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방편경과 진실경의 그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경전이 무량의경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무량의경으로부터 들어가야지만이 이 법화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무량의경의 덕행품을 이제 서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설법품을 정종분이라고 얘기하고 시 공덕품을 유통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그렇다면은 서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경전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설해졌는가? 이게 대조적인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서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종분의 내용은 이 경전의 본론,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유통분이라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넓혀라. 많이 알려라, 유통을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익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현세의 이익도 있고, 또 우리의 사후에도 이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익이 뭔지 손해가 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 손해 이 손익을 따져라 그러면 돈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다 그러더라도 건강 해치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괜찮지만은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것은 손해다 그 말이죠. 그게 어리석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손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현세의 이익도 있고 사후에는 우리가 이 육체를 닿으면은 반드시 극락세계는 간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이 시기를 넘어가면은 극락세계에 운에 간다. 사경만 해도 도리천에 태어난다. 또이 경전을 사유하고 사경하면은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냥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다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지. 지옥에 떨어질 사람 없어요, 여기는. 스님 책임을 집니다. 스님이 먼저 죽어보면 어쩔 것이냐고? 그래도 부처님 알아 책임집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재테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테크를 해야 된다. 경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 그 시테크지만은 경전을 보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돼요, 그게. 커피를 보면서 경전을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커피만 보고 아무 생각도 없으면은 그게 손해다니까, 그게. 손익을 잘 따져봐야 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손해인지, 화를 안 내는 것이 손해인지. 뭐가 손해인가요? 근데 왜 잘하면서도 그렇게 나도 화를 내지만은 왜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그걸 따져봐야 돼. 욕심을 내는 것이 손해인지 안 내는 것이 이익인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니까. 돈만 갖고 따지지 말고 돈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센다고 해가지고 이득 별로 없어요, 그게. 돈은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재복이 넘칠 것이다, 나중에. 재물이. 또 귀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또 건강하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빈소리라 하더라도 좋은데 참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좋냐 그 말이지.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빈총 맞아도 기분 나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진짜 총 맞으면 기분이 나쁜 거야 죽어. 그런데 이런 말을 진실된 말을 들어고도 감이 안 오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 그 말이지. 감이 없어 조용해 이렇게. 그리고 노력도 하지도 안 해. 공부도 하지도 않고. 우선 뭐,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 그러는데, 그런 시간에 조금 시간 내라 그 말이죠.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량의경은 그런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은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품부터 쪼개서, 보현보살 군발품까지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결

결경은 바로 관보현보살 행법경이 결경입니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후에 배사리국의 대림정사에서 설하셨다고 합니다. 3대 사찰하면 중림정사, 그 다음에 기원정사, 그 다음에 대림정사, 4대 사찰하면 동원정사까지 하는데, 대림정사는 이제 부처님의 그 부인이었던 야수다라, 또 교단미, 마파사파제, 그 비구니들이 주로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맨 마지막에 보현보살 군밥품을 28품을 이어가지고 보현보살에 대해서 설하신 것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참여할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 바로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항상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또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해하고 양보하고 나 혼자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튼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풀리고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건강 부분이라든지 어떤 명예, 재물 모든 부분들이 인연관계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노력하라. 영원한 안락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마음의 불안이나 방임, 나태, 이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근본을 알고 규명하여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자산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3: 예, 세준이 안녕하세요.
4: 네.
3: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영국이다. 그래서
1: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4: 너무 알 것 같은데. 3번. 네.

0: 표정이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

0: 인생 천대받을 텐데.
1: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2: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0: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2: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0: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2: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0: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2: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1: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3: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강사의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1: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4: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1: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4: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1: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4: 그러네.
1: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4: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1: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5: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6: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7: 함께하겠습니다.
5: 자, 돌격하시오.
6: 돌격!
1: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6: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8: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6: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1: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4: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9: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4: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9: 네? 뭔 소리야?
4: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9: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4: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9: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1: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한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4: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9: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0: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2: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1: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2: 아마 안 될걸요.
0: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2: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1: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2: 얼마든지요.
0: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1: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0: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1: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0: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0: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3: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0: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3: 그게 뭔데?
0: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3: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0: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3: 아...
0: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2: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4: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2: 더 올라가야 합니까?
4: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2: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4: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2: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0: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2: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0: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2: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0: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3: 외국어 공부.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3: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3: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3: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5: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5: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5: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다.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0: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1: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2: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온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1: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2: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0: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2: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2: 저야 영광이지요.
0: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온 지자 보살.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도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현자를 만나는 것은 즐겁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0: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1: 헤이티!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2: 스님, 귀한 술인데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3: 저 용이 도솔뿌리 모원입니다.
4: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5: 저기
2: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0: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4: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5: 연불 좀 듣고 싶은데.
6: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고마워요.

미국의 왕사성 기수거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헌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데 어찌하여 보잘것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 불 화엄경 7개 약인 요교집 3세 일체불

황금나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뉘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여광불 백어 황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호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황불 제보당 만이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별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이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하셨습니다.

0: 차례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야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나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냐 바람에 따신경 완자재보사
3: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전
4: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5: 예, 서준이 안녕하세요.
1: 네. 어.
5: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3: 토성에 해당하는 예,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1: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종교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김지호 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차별이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주당 청와대 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스님 법문과 수행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불교가 청년 세대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취재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보기에 앉았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쇼필름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가 문화포교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다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듯 보이지만 대중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공적 언어의 이면엔 특정 종교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국가 공공 언어의 표준인 국어 사전과 여론을 주도하는 온라인 뉴스 등에서 불교 용어들이 심각하게 주변화되고 특정 종교의 언어가 표준으로 둔갑해 있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어제 종교 용어 차별에 관한 연구 발표회를 열고 한국 공공 언어의 종교적 비대칭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2: 일상 속 종교 용어의 차별적 요소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서로의 종교를 더욱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우리가 매일 쓰는 일상어와 공공언어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일까? 국가가 관리하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플랫폼 우리말샘을 중심으로 연구한 동국대 김지호 조교수는 국어사전이 종교 간 언어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고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교의 성스러운 공간인 절에 대한 격화를 꼽았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대해서는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반면 절은 유독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교법을 펴는 집으로 낮춰 기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3: 승려가 불상을 모시고 불도를 받으며 교법을 펴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사전학적으로 집은 주로 맛집, 옷집 같은 상업 공간이나 점집, 무당집 등 민속 신앙 시설을 낮잡아 부를 때 결합하는 전미사로 사찰의 역사성과 종교적 상징성을 세속적 공간으로 격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님 역시 출가 수행자로만 한정해 세상과의 단절, 탈사회성을 부각한 반면 기독교의 목사는 영적 지도, 예배 인도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직능을 상세하게 기술해 명백한 비대칭을 드러냈습니다. 공공언어의 왜곡은 언론 매체에서도 고스란히 복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경국립대 심태은 조교수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지를 통해 지난해 생성된 종교 뉴스를 분석한 결과 보통 명사들의 기독교적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은혜 등의 단어가 뉴스 담론 속에서 하나님, 목사 등과 압도적인 결속력을 보이며 기독교 패러다임에 독점돼 있다는 겁니다.
4: 기도 올렸어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종교에서는 다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사에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스 쪽으로 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7,846건이나 되는데 1순위가 교회입니다.
1: 이로 인해 기독교인은 설명 없이 무표적적 표준으로 신도라 불리고 기도를 하는 반면 불교 등 타종교인은 매번 불교신자, 불교식 기도, 법회 등 유표적 표지를 덧붙여야만 하는 차별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정기량 연구원은 불교 어휘가 기독교로 차용되면서 역사적 뿌리인 선조성이 지워지는 과정을 고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장로입니다. 현대인은 장로를 교회의 최고 직급으로 인식하지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 고문헌에서 장로는 조선 초기부터 지혜와 배움이 크고 덕이 높은 스님을 뜻하는 불교 용어였습니다. 천당과 지옥 역시 산스크리트어를 한역한 것으로 불교적 계보를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왜곡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는 우리 사회의 언어적 공공성이 특정 종교에 기울어져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강은희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청소년 마음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 번째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고 경험과 연륜을 잘 발휘해 주길 당부하며 특히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집중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종단 차원에서 개발한 어린이 청소년 사회정서교육 교과서와 지도서를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대구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교육 학기제와 연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머리만 좋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오작동을 막으려면 청소년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명상을 통한 마음관리 능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방에는 대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도 함께 배석해 향후 지역 청소년 교육 방향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선승 무주당 청화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종사의 방대한 법문과 수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생전 40여 년간 높지 않는 장좌불화와 일일 일식을 실천하고 연불선을 주창했던 무주당 청화대종사. 누구보다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미래 세대에 전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벽산 무주회가 어제 청화대종사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벽산 무주회가 보유한 대종사의 친필 원고와 육성 법문, 영상 자료, 포교 교재 등 2만 2천여 건, 약 2.7TB 규모의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큰 스님의 생애, 사상, 포교,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수행과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7: 향후 청학기념관에서 유형의 유물 전시와 수행 전판은 물론 더욱 확장된 큰 스님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한국 불교 문화 포털의 청화대종사 사이트와 연계되기를.
5: 자료는 웹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되는 것은 물론 향후 연구와 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도 함께 구축됩니다. 아울러 대종사의 수행처, 행적을 지리정보 기반으로 구축해 한국 불교문화포털, 불국토 문화지도에도 탑재할 계획입니다. 벽산무주회 부의장 무상스님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기금 5천만 원을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스님에게 전달하고 스승 청화대종사의 정신이 현시대 언어로 온전히 깃들길 발언했습니다.
8: 세계 1등 모범생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정통 불법을 적전으로

0: 이으셨다는 정통 조사란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후손에게 물려주어서.
1: 정목 스님은 대종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국 불교의 소중한 수행 전통을 디지털 자산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하신 거에 대해 저희들은 우리 박사님들 모시고 최대한 잘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잘 해드리겠습니다.
3: 국내 학자들과 또 세계적인 기준에서 그런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청하쌤에 대한 평가 또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 사업은 동국대 K-부디즘 사업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성과물은 내년 초 한국 불교문화 포털 현대 고승 테마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불교가 청년 세대의 대세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대중문화를 이끄는 이른바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년들에게 불교는 고리타분한 종교가 아닌 가장 힙한 문화로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두 번째 순서, 대중문화가 바꾼 불교의 지형도를 양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세계적인 그룹 BTS의 리더 RM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김천 직지사에서 보낸 템플스테이 인증샷과 작업실 한편에 놓인 미니 불상이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찰의 템플스테이 예약은 폭주했고 RM이 착용한 불교 관련 의류와 굿즈는 순식간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교계에도 아이돌 효과가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추천한 불교 서적 조역 부처의 말. 이 책은 청년층의 폭발적인 구매에 힘입어 단숨에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 역시 음악 속에 불교적 색채를 녹여냈습니다. 제니는 내면의 평정과 마음의 힘을 뜻하는 불교 용어 만트라와 젠을 음악적으로 풀어냈고 르세라핌은 반야심경 공사상을 담은 신곡 분팔라로 글로벌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에게 파급력이 큰 대중문화 스타들의 행보는 불교의 엄숙주의를 깨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6: 분팔라는 그 자기의 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분팔라 하면 바로 그 지금 복잡했던 마음들이 탁 놔지고 분팔라로 가는 거죠. 나의 마음 챙김으로 바로 가게 돼요.
7: 요즘 대학생들에게 불교는 엄숙한 교리를 무조건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일상을 환기하는 하나의 친근한 문화적 선택지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실용적인 대중문화의 결합 덕분에 청년들이 불교라는 세계에 거부감 없이 첫 발을 내딛는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불교의 상징물과 용어들이 SNS 상에서 하나의 멋진 밈이자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풍 뒤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의 깊은 교리와 정신적 가치가 지나치게 가벼운 유행이나 상업적으로만 소비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8: 일단은 아름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좋은 계기는 되었고 단발성으로 끝내기보다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현대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문턱을 낮추고 힙으로 유입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기준을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타들이 여러 젖힌 친근한 문을 통해 불교라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청년들. 이제 청년들에게는 불교를 유행처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참된 가르침을 알아볼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태고종이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진행된 연수 교육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교육원장 재홍 스님, 제주 종무원 스님과 전법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은 지역 여건을 배려한 연수 교육에 감사를 전하며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종도 스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태고 문화센터 건립과 불교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0: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가 3개월간의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10명 중 9명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좌복 위에 앉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참선의 기본 자세와 호흡법,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BTN 무상사 참선반. 64기 참선반이 어제 3개월 정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참선이 처음인 초심자부터 오랫동안 수행을 이어온 불자까지 법당을 가득 채운 70여 명의 수강생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지난 기수에 이어 다시 좌복 위에 앉은 재등록자입니다. 참선을 통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정과 생각을 살피며 마음이 한결 안정됐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 제1기 수강생으로 참선반과 인연을 맺어 현재 64기 부반장을 맡고 있는 이추월 불자에게도 참선은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2: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시간 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이 산란한 마음도 훨씬 좋아지고 조급하고 화나는 마음도 가라앉을 것 같아요.
1: 참선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수행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을 이어온 참가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3: 제가 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위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하가 올라오는 것도 많이 절제가 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자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BTN 무상사 참선반은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홍 스님의 지도는 오후 1시 20분 초심자를 위한 기초 참선부터 오후 2시 선수행 강의와 참선 실습으로 이어집니다.
4: 무엇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원적인 집착. 그래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다, 그르다. 네가 이것을 인식한다. 나는 인식하는 주체다. 라는 그 일체의 어떤 이원적인 그런 거 없이 상연하는 측면 그 자체의 마음을 둬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1: 어느덧 64번째 기수를 맞으며 도심 속 정진도량으로 자리 잡은 BTN 무상사 참선반. 참가자들은 오는 9월 29일까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훈입니다.
0: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의 91세 생신을 축하하고 건강을 염원하는 장수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6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회주 지현 스님을 비롯해 국내 체류 중인 티베트 스님과 신도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달라이라마 존자 생신 및 장수기원 법회를 개최하고 온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길 다 함께 염원했습니다. 회주 지현 스님은 은사 보성 대종사님과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형제 같은 깊은 인연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을 어머니처럼 섬기는 자비심을 늘 실천할 것이라며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사는 이날 한국 티베트 공동체 후원금 500만 원을 동학사 팔정회 모임은 국내 티베트 스님들의 장학금과 승보 공양금으로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사찰 소개나 법문 중심이던 불교 콘텐츠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춰 과감하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찰 법당과 성당 앞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담은 쇼필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경쾌한 비트 위 성당 앞마당을 무대 삼아 함께 몸을 흔드는 동자승과 수녀. 서로 다른 종교가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영화 부다 앤서 프리퀄입니다. 그동안 법문이나 사찰 소개, 다큐멘터리가 중심이던 기존 불교 콘텐츠와는 달리 영화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불교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풀어냅니다. 특히 동자승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AI 기술을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곽용근 감독은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직접 설명하기보다 더 즐겁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를 담았습니다.
6: 기존 불교는 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엄숙하고 나랑 거리가 멀고 그리고 조용할 때만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의 시선으로 본 시각에서 춤과 음악으로 얼마든지 불교도 즐겁고 행복할

0: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1: 사찰과 성당, 동자승과 수녀. 어른들이 만든 종교적 고정관념을 지운 자리에서 두 존재가 마주합니다. 동자승 현지는 천주교 성당을 어렵고 무거운 공간으로 보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 자신이 좋아하는 춤과 음악을 자연스럽게 공유합니다. 순수한 몸짓은 종교와 사람을 나누지 않는 시선으로 공존의 의미를 전합니다. 종교의 울타리를 허무는 아이의 몸짓은 어른들이 쳐놓은 고정관념의 경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작품을 위해 삭발하고 천수경 등 불교를 공부해온 서도준 배우에게도 법당한 퍼포먼스는 가장 특별한 수행이자 도전이었습니다.
2: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법당에서 춤을 제가 춰본 적도 없고 그런 상상만 했던 건데 제가 춤을 춰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정식 공개에 앞서 먼저 공개된 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SNS에서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막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풀어낸 영화는 문화 포교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종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K-콘텐츠로서 불교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트렌디하게 짚어냅니다.
0: 어떤 종교든 간에 그 모든 종교의 그 밑바탕에는 그냥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음악과 춤이라는 소재로 얼마든지 전 세계인과 하나가 될 수 있다.
1: 영화 부다앤서 프리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깨달음과 자비의 메시지를 담아 확장한 장편 영화로 전 세계 관객을 다시 찾아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부산 행복선원이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서원하며 정진해온 금강경 천일기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회향법석과 보살계 특별수계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부산 행복선원은 지난 5일 경내 법당에서 영천 은혜사조실 법타대종사를 증명으로 주지 윤광스님과 도림사주지 정찬스님을 비롯한 신도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0월 입제 이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수행을 이어온 천일간의 기도 원력을 회향했습니다. 주지 윤광스님은 천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동참해준 신도들의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천일기도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진의 시작인 만큼 복지센터 건립 서원을 성취하고 지역사회에 자비를 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선언은 천일기도 회향을 맞아 지역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서원에도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만호밥상이 조규일 진주시장과 함께 두 번째 건강급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진주 약사정사와 사단법인 원명은 지난 5일 주지 진여스님과 신도회, 자원봉사자가 함께 정성껏 마련한 점심 공양을 지역 상봉동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봉사를 같이한 조규일 시장은 어르신께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올리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만호밥상은 평생 중생의 어려움을 살폈던 도원당 만호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주 약사정사가 건립한 어르신 무료 급식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무상사 참선반 소식처럼 하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참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월 8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0: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실제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산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찰마다 전국에서 불안분절 백중 49일 영가 천도 입제 또 초제들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불안분절의 백중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보름 하안거 해제일 날 그걸 자자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안거 자자일 자자일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해제 날 모여서 각자 공부한 것을 검증하고 공부하다가 잘못된 거 뭐 참회할 일이 있으면 각자 발로 참회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누굴 미워했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등등 발로 참회 밖으로 드러나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보름 우란분절이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재 부인이 온갖 몹쓸 살아서 행위를 많이 해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신통제일인 아들인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비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월 보름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청정심이요 또 복력이 법력이 충만하고 높을 때 어머니를 위한 재공덕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해제하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또 뭐 저 공부할 수 있는 비가 안 새는 초소 이런 것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체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과를 증득해 가시는 스님들 진지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상가 스님들은 복견이다 복개밭이다 복개밭에 씨뿌리라는 게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고 천도제를 공승제를 올려라 해서 시작이 된 게 7월 보름 우란분절 조상 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전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기림진 문전오탑에 복을 씨앗을 스님들의 상가에 뿌렸어. 그런데 그 복을 씨앗을 뿌렸고 농사를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 큰 열매 맺게 해주는 기도하고 법문해주고 하는 분들이 청정승과 성문 스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여법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위가 없는 복전이시다.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어머니를 손도 이고 등락시켜라. 그래서 여러 불자들은 그러한 공양받아 보신받아 환영받아 합장받아 마땅한 사상팔배 선지식 스님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스님들을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그 7월 보름 해제의 때를 놓치지 말고 보시하고 마음에 남음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내 것을 보시하는 거 아니요? 일단은 물질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삼독심이 빛바래고 삼독심이 빛바래한다는 탐진이 삼독이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스님들한테나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서 삼독심이 치성하던 삼독심이 빛이 바랜다 힘을 못 쓴다 틈에 들지 않는다 벽에 틈이 갈라지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틈이 안 생기니까 스며 들지 않는다 탐진치 삼독의 욕심에 틈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법력 성문이라고 했는데 수행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암급 동안 정진했기 때문에 법력이 충만하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성문이다. 그래서 공승제

공양이란 말을 써봤는데요. 공승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공승제를 이제 하더라고. 근데 이제 대만 불교는 옛날부터 공승제를 했어요. 공승제를 어떻게 하냐면 백중에 내내 이제 그때에서 타이페이 시내 가면 한 10만, 한 15만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자들이, 스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있으면 또그 대만 불자들이 막 많이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막 필요한 보시, 여러 가지 다, 네 가지 보시 필요한 거 전부 막 이렇게 보따리 해, 보따리 보따리 해서 다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 할것 없이 세계에서 스님들이 많이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보시를 하고 공양을 또, 그 많은 그 스님들, 한 2,000분, 3,000분 넘죠. 스님들한테 공양을 전부 대접하는 게 공승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제다. 그래서 우람분조를 또 부처님 말씀대로 저 실천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공덕행이다라는 거. 공덕행을 해서 해탈자제, 생사윤회에서 지옥고통에서 있지 않고 해탈자제한다. 보채 플러스 연거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장경에 나오기를 공덕, 부모가 먼저 가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먼저 가신 분들한테 공덕을 베푸는 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건데 거기에 이제 재 지내는 공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에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이익이 존은 산 사람, 망은 죽은 사람이거든, 영과. 산 자와 죽은 자의 같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올려드리면 지내주는 가족은 7분의 6에 공덕이 들어가고, 7분의 1은 영과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죄공덕을 올려드리는 유가, 그 산자, 아는 자, 도반, 유가족, 가족들이 얼마나 공덕 베푸는 게 소중하냐 이거요. 예, 이 제가 사람들이 이저 그런 제공덕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안다면은 그참 제공덕이 지장경에 그 산스크리트 본본이 있는 거예요. 지장경 위경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해마다 맥중되면은 그렇잖아요. 해마다 여러분들 불자들이 신심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뭐다 올려야 되나 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도제를 올려야 되는 이유, 왜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담장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니까에 나오는 말씀인데 담장박경.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담장박경의 유명한 경입니다. 부타카니까야라고 있어요. 또 사부니까야 말고 이제 오부니까야에 들어가는 건데 담장박경 죽은 이들은 거리에 담장 밖에 서 있거나 옛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돌아가신 영가가 좋은 데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면은 죽은 이들이 거리에 담장 밖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살던 옛집에, 살다 돌아가신 그 옛집에, 가족에 사는, 자손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담장 밖에 있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구천을 헤매는 영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가 안된 영가. 문기둥에 서 있거나, 응? 그래.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니네들이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으나, 내가 지금 그 거꾸로 매달려서 구천을 헤매는데, 그 우람바나라는 이따 설명을 저 이따 저 하겠습니다만은, 응?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예? 구천을 헤매는 고통이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예? 고통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신음은 것처럼 극한데, 나를 좀 구원해줘라.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가족이 잘못되길 바라겠어. 나를 구원해 주어라고 하소연하면은 그 하소연이요. 여러분들이 꿈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하소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담장박경이 길어요. 근데 좀 제가 줄였어요. 길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월 보름 우란분절에 이렇게 이제 입제 초제 뭐 초제부터 해서 7번이고 8번 이게 제를 올리는 것을 영가들이 이제 하소연, 어쨌든 간에 그걸 빠지지 않고 신신과 원력을 가지고 영양껏 그 제의식을 올린단 말이요. 그런데는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이제 그 영가들은 그 영가 이름 이제 세 글자 두 글자 무슨 써놓는다 해서 그 글씨지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 말 들어보고 저도 겪은 건데 와 우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공덕 베품에 고맙다라고 이꼭 오셔서 그러니까 영가의 천도는 공약물하고 영가 법문이에요. 큰 스님들 법문 청정한 스님 상계월동 공부한 법령이 높은 스님의 법령 높은 선지식의 법문으로서 천도가 된다. 그래서 음식 공양도 되고 복 공양도 돼요. 천도는 두 가지가 다. 자손들아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라 음덕이 있으리라 고맙다 이거예요. 후손들아 자손들아 반드시 그 공덕은 있으리라. 나는 그들을 낳고 이제 그 영가들이 이제 공덕 있으라 음덕을 베풀겠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낳고 기르고 재산을 물려주었네. 응? 그랬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키워서 뭐 돌아가실 때뭐 있으나 마느나 지거나 상속까지 해주고 물려주었네. 그래서 부모 조상의 공덕을 회상하며 우리 산자들은 가족들은 유가족은 영가에게 헌공을 해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네. 돌아가시면 불자라면은 독경해주고 염불해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잘 기도도 않는 분들 그냥 울고 그냥 기도 오는 소리까지 영가가 못 들게 그냥 소리 질러서 울고 그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슬프면 혼자 뭐 집에 가셔든지 뭐 울을 뭐 얼마든지 우세요. 우는 건뭐 뭐라고 해서 하겠어요. 내 슬프고 울음 나오면 염불해드리라. 남아민타불 6자만이라도 줄기차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비구들은 힘을 얻었다는 건 힘을 얻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덕으로 또 보시를 많이 받아서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런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봉양 올려서 불자들이 후손들이 영가 천도하세요 부탁하면서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이게 담장밖의 경입니다. 긴걸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래서 천도제를 왜 지내느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족마다 좋은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안 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의 정토에 태어나는 가랑자 날생자입니다. 뭐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아미타불이 아니라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법장비구 48대 의원에 의해서 원력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극락세계에 가는데 왕생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제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공덕제를 올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왕생의 근본 원인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판서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겸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설명했습니다. 우란분절이라는 걸 우란바나 뜻이 우란분절, 우란분제 그럽니다. 우리말로 백중이라고 하고
이 재해, 우란 분재, 우란 분절. 그런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보모로 우란바나. 우란바나는 한문 한역으로 하면은 구원을 굳자, 거꾸로지 졸자, 매달연자. 연거가 좋은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우란바나.

연불산매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말씀, 연불산매 증득은 저 뒤에서 말씀을 올릴게요. 연불산매를 증득했는데 첫째 조건이, 이건 잘 좀 뭐 물자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토행자들은 이 신원행이라는 걸 관세모살 나무아미탑을 머리에 이듯이 외워야 돼. 나는 정토행자라면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안으면 이건 안 돼요. 정토행자들은 그냥 마음이 뭐 깨끗하면 뭐 그저 정 마음이 막 깨끗하면 극락세계요, 응? 아미타불요, 유심정토, 응? 자성미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토행자 극락세계 얘기를 할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아미타경이나 정토삼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이 나오는 말씀을 전부 그거 일본 스님, 중국 스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본 있는 거, 정토삼부경이. 그래서 그걸 부처님 말씀, 경전님 말씀 믿고, 서방정토에 극락세계 있다는 걸 믿고,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다는 걸 믿고, 원력을 세워서 아, 나는 그새에 갈 거야. 이 사바세계 자국 때문에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산 넘어서 힘들어. 원력을 세워. 그래서 실천에 연불산매, 연불, 실천인 건 연불하는 거예요. 연불을 줄기차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주 선지식 법력이다. 법주라는 건, 자, 천도제,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천도제라고 통틀어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요령 잡은 스님이 법력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인사 일타 큰 스님, 유사 스님한테 의식을 공부할 때 이걸 아주 특별히 당부해 하더라고. 영가는 법력이 있어야 된다. 시식문에 있는 모든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연불을 알아도 망상 피면 못 알아듣는다. 법주 요령 잡은 스님의 연불한 스님의 생각에 따라서 알아듣기 때문에 반드시 뜻을 알아서 뜻을 전달하고 산 사람한테 법문을 해서 산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딴 소리 하면은 내가 소리 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듯이 영가한테 다 뜻을 전하려면 그 원문 어려운 그 시식문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력이 있었는데 또 망상 피울 수도 있잖아요. 연불을 하면서 이분 말이 나오는데 생각은 그럼 또 천도가 안 된다. 그래서 법주 선지식에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 가지. 연불산매 증득해야 되고 신문은행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고 법주에 제지 올리는 스님의 법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연불산매 증득의 방법, 연불산매를 증득해야 극락세에 갈 수 있다 했는데 방법론,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산매 이 얘기도 잘 들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송불이라고 그러지 입으로만 독송하고 입으로만 나무아미타불 하는 건 재올릴 때 그냥 장음연불할 때 나무아미타불 몇 번 하면 조상들이 다 극락세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불산매 증득이 상당히 중요해. 첫 번째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절심, 간절절, 절이 왜 절이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아미타불 본원력이라는 건 법장 비구가 수행할 때 48대 원을 세운 걸 얘기해. 본원력, 극락세계에 나는 건설할 거고, 건설해가지고 그 세계에 나를 내 나무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세계에 심념왕생원 못 가면은 나는 성부르지 않겠다 한 거, 그 19대원, 18대원, 48대 중에서 18, 19원. 절 간절한 마음으로 본원력을 믿고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이 됐던 그 모든 그것을 칭명연불을 부처님의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등등 해서 이름을 일컬

칭자 일컬어서 염불을 해라. 그래 염불을 쭉 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잊어버려야 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뭐 염불하면서 망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부처님과 내가 소통.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야 깨달을 수 있고 가피를 기도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로 뭐 서쪽으로 가면서 뭐 목적지 간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과 소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부처님 채널에 맞추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BTN 불교TV 맞춰야 그 테레비가 볼수 있잖아. 그 프로를. 그래서 부처님의 소통이라는 건 부처님 채널, 예? TV 채널 뭐뭘 보든 간에 맞춰야 나오지. 안 맞추면 안 나오잖아요. 맞추라. 그래서 안으로는 내 안으로는 불기망념이라. 망념 일어나면 안 돼. 염불하면서. 안으로는 망념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경.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처법으로 의식되는 세계가 침입되면 안 돼. 밖에 경계가 들어오면 안 돼. 밖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염불 못 하겠어 하면 염불삼매가 안된 거요. 밖에는 벼락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염불삼매가 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래서 안으로는 망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경의 경계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나 안에 들어와. 나온에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열심히 부르고 이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삼매지경 가면은 부처님의 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요. 자비광명이 비춰. 지혜광명이. 그러고 나는 또 나의 부처님 불성은 또 부처님한테 또 들어가. 거기에 같이 하나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모지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게 나는 성불까지 할수 있어. 아랑까지 될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이라는 이치가 그거잖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요모양 요결로 아프기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서 살수 내가 아니야. 내 생명 무량공덕의 생명이야. 이걸 살리면서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성의 지혜가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과 계합이 돼. 하나가 돼. 계합이라는 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연계되는 거예요. 걔 엮어서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내가 부처님 내가 주객이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 주고 내가 객이라면 주와 객이 하나가 됐어.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초법이 하나가 됐어. 부처님이 내가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염불삼매를 증득을 한다. 염불삼매 증득을 한다. 여기 염불삼매 증득 방법론에서 염불을 이것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시증해가지고 머릿속에 인명하세요. 안될때 염불. 그냥 하다 보면 잘안 돼요. 망상망 떠오르고 잡념 일어나고. 그래서 염불삼매가 증득된다. 그럼 염불삼매 증득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또 이어서 염불삼매 필경불.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염불삼매, 염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은 바친이 반드시 부처님이 칭결한다. 근데 여기 이제 판서인데 좁아가지고 이제 제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예? 염불삼매가 이제 반드시 염불 몰입해서 집중하면 필경불, 성불한다. 부처님 칭결한다. 살아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쓰는 말, 여기서 이제 안 쓸게요. 명경지구 생불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명경지구 생불전.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난다.
생불

1전 부처님 앞에 아미타불 앞에 가서 태어난다. 견피인종 건념불. 자, 그러니 임종을 다다른 사람이 있거든. 부모나 도반이나 누구나 염불하라고 권하라. 남아미타불이라도 속으로라도 하라고 권해라. 걱정 근심 말고 하지 말고 산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걱정 놓으시고 극락세계 가도록 남아미타불만 하라고 권해라. 무시중상 영천경. 또 그리고 부처님 상을 보던 택마를 보던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쓴 것을 도리다 새긴 걸 보던 북구시를 보고들랑 영천경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여라.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연불삼매 몰입해서 필견불 하는 얘기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드렸고 아미타경 제8분에 나오는 이야기에 소성근 공덕 인연은 왕생 불가다. 소성근 이게 8분에 나오는 말씀 작은 성근 공덕으로는 염불 조금 해놓고 뭐 되니 안 되니 왕생하니 아느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약일일 약일 약삼 약사 야구 양육이 일심불란 응? 아미타불 신불존도 응? 부처님 불르면 좋아 부처님 불르면 좋아 문불소설 아미타불 부처님의 불르면 아미타불 불르면 좋아 듣고 집지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 머릿속에 입력해서 일심칭명,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을 일컬어서 일심불란, 응?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몰입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앞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든, 밖에 경계에 끊어지 않아. 헐떡거리지 않아. 안으로는. 밖으로는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소리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염불삼매에 빠져 있어. 신불존도 하면은 왕생근다 한다. 라는 이야기. 응? 지금 설명을 다 제가 좀 이제 증득하는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염불 그 왕생극락 하는데 염불삼매 증득이라는 건 용수보살 여러분들 아시죠? 화엄경 약챙이 지신 분. 제2의 석가모니 인도 스님 용수보살 보살. 그분은 왕생하는 데는 그 용수보살은요. 염불 삼매 수행뿐이 없다. 그 다음에 세친 유식이 완성자 세친보살도 왕생 조건에 염불 삼매 증득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제8분에 얘기하는 아미타불에 부르면 좋아하면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신불 염불 신명 염불을 해서 신불 전도되면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심불란 신불존도다. 제8부 아미타에 나오는 말씀, 염불안에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초 육문상방 자궁왕인데, 이게 아미타불 제야방, 장엄염불할 때, 천도제 지낼 때 장엄염불할 때 이야기인데,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라는 얘기는 이제 요건 놔두고, 저는 이제 착득신두 절망망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착득신두 절망망 염불을 착득한다 마음머리에 마음 중심에 아미타불을 꽉 잡으매 얻어 착득이라는 건 집착해서 내걸 만들어 얻어 마음머리에 착득해서 간절히 잊어버리지 마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염도영궁 무념처 그래가지고 염불하는데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느냐 궁한, 궁극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와, 염불은 나와 부처님 하나 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궁극에 이르를 또 도달할 동안 염불을 하면은 무념초, 생각이 없음에 무념무상에 돌아간다. 그때 육문상방 자궁광. 보통 여섯 적이라고 그러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안이비설치는 여섯 도적이요. 항상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도적놈, 도적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여섯 가지 도적이요. 그것이 이렇게 염불을 잘하면, 예? 육문상방 자궁광. 여섯 가지 도적놈이
방광을 놔요. 방광을. 어떤 방광을 놓냐면,

놓느냐? 부처님만 방광 놓는 게 아니라 자금색 광망 광명을 놓네. 광명 중에서 제일 빛이 좋은 광명, 육문상방 자궁과 여섯 군데에서 이게 연불산매의 가피예요. 사대강건 육군천정 스님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대강건 육군천정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이가 여섯 가지 도둑님이 예? 방광을 놓으니까 사대강건 육군청정 그대로 기도 성취고 가피고 성불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원연불 할 때 또 나오는 얘기인데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부 개양 보임 보온침익 재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응?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성인데 우리가 보여 문수보살은 지혜고 지혜를 알았으면 무수처님 말씀 경전을 알았으면 보현보살처럼 실천해야 되잖아. 부뚜막에 소금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국 끓이는데 넣어야 맛있을 거 아니오. 아차 보현의 수승한 행동 공덕 무변승복 개양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을 널리 해양해야 되겠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한테 보온침익 재중생 지옥에 빠져서 모든 중생들이 침이 빠져있어. 어디에? 지옥에? 나쁜 곳에 사막도에 널리 빠져있어. 일세로 이걸 다 구하기를 원해. 소강무량 광불찰. 빨리 광불찰. 부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또 우람분절에 그 소개할 수 있는 경이 몇 개를 소개를 해 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백중기도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간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송하면서 끝머리에 BTN 우리 시청자들한테 ARS를 공덕을 정성들여서 늘려란 그 멘트를 계속 넣는데 한번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방송 중에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났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공덕 얘기 천도도 공덕이고 모든 보시공도 모두의 공덕으로 부모가 좋은데 가고 스님들한테 보시해야 좋은데 가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공덕은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는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공덕이란 뭐냐? 그런데 금강경의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 복덕이 뭐야? 칠보로 물질로 보시라는 것보다 법보시가 최고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서는 남한테 해서 일러주는 것. 죽을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가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여기서 이제 백중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ARS 060-800에 7000번을 공들여 좀 눌러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멘트를 꼭 방송 끝에마다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밥밥밥 힘들 때 우리가 그냥 힘들어 힘들어만 하고 짜증내서 되겠어요? 배고픈데 밥밥밥 떡 먹고 싶어서 떡떡떡 하면은 배불러주고 떡이 들어오냐 이 말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음식 맛이 나지 이런 말씀 드리고 후에 뭐 또 할 거야 나는 안 할 게 아니야. 복 짓는 건 부처님이 미루지 말라 했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남에게 된다 때 놓치면. 그래서
가랑비에 어쩌

는다고 이 벚꽃이 저는 이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전국에 또 세계에 전부 밀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도 참한 달에 보통 한잘저저저 보이스피싱이라고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옷 젖는다고 ARS를 누르는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왜 드리느냐면 BTN이 참 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뭐 없어서보다 그 많은 프로 좋은 프로그램 제작하려면 받아 있으니 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덕 짓는 거라는 거, 울력을, 절에서 울력을 하든, 불사의 모든 울력을 하든, 몸으로 때우든, 봉사를 하든, 물질을 베풀든, 벚붓이든, 손해가 아니고 전부 공덕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덕은 짐승한테 주는 공덕, 일반인들한테 주는 공덕, 또 스님들 그냥 일반 스님한테 주는 공덕,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를 증득한 사람한테 주는 공덕이 차등봇이에요. 공덕이 돌아오는 공덕이. 그래서 내지갑이 부처님 불사에 보시하는 건 내지갑에 빠져나가서 지갑이 얇아져서 손해가 아니고 복덕 공덕 통장에 예금을 한 것이어서 나한테 그게 익으면 뻥튀기가 되어서 1,000원이 10,000원. 짐승한테 보시면 1,000원, 5,000원, 15,000원 다 했어요. 그런데 선지식한테 이 법부시 하는 불교 TV의 하나의 그런 그 방송국 얘기를 하죠. 보시 하는 거. 아예 한 분이 강의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손해가 아니고 공덕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예 뭐 다음에 또 시간 될때 누를 거야. 텔레비 보기도 풀어 보기도 바빠. 하지 마시고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ARS 060-800의 7000번을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ARS를 누르면 그 공덕이 몇배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걸200% 믿고 누르세요. 반드시. 그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공덕 짓는데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해도 가장 할수 있는 게 법보시만큼 부처님 말씀 오신 대로 내한테 돌아오는 뻥튀로 돌아올 수 있는 게더큰게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천도제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걸 소개를 못해서 시간이 다돼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불교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 IRS 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완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요즘 만든 성불하고 또 중사를 위해서 모든 길사람 중에 나무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길사람을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참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상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내기 이전이 아주 색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뜻해서 마음 내기 이전을 자기 불성이라고 하죠. 영원한 근본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냈다 하면은 또 법신이라고 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인다면 화신응신이라고 하죠. 화신은 바꿔지는 걸 말하고 응신은 서로가 대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을 안 냈을 때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냈을 때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움직일 때 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지를 볼때내 몸속에 많은 중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움직일 때 장이냐, 심장이냐, 위냐, 식도냐, 방광이냐, 콩팥이냐 하는 모든 일체 그 이름에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어떠한 부분에서 움직일 때, 정맥이냐, 동맥이냐. 정맥이 움직일 때 나라고 할수 있겠느냐? 동맥이 움직일 때 나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 많은 그 생명체들이 작용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작용할 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알아보신다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나기 이전에도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생각을 냈을 때, 몸이 움직일 때, 육체 속에서 또 움직일 때, 정맥이 움직일 때, 동맥이 움직일 때, 눈이 움직일 때, 귀가 움직일 때, 이 이름이 전부 내한 그릇에 있습니다. 내 몸뚱이 한 그릇에. 그런데 그게 다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모두 본인이 하는 거죠? 남이라고 할수 없죠? 몸 안에 들은 것도. 어떤 거위 한 마리도 나님이 없죠? 그러니 내가 했다고도 할수 없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거를 할때 내가 했다고 할수 없느니만큼 나는 없다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지 않고 정맥이, 동맥이 뛰고 끈을 이어서 돌아가는데 정맥이 뛸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동맥이 뛸때 내가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볼때 어떤 걸 내가 했다고 할수 없으니까 내가 없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나는 공동체야. 공동체니만큼 모든 것을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이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손도 손이 없는 손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이,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 작용하는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여러분들이 법신이자 부처님이자 바로 화신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로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항상 응신으로서 베푼다. 이겁니다. 이거를 타이에 어떠한 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자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나 자체부터. 내 자체가 나왔으니까 모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자체가 바로 악업선업이 인과가 돼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어머니의 살을 빌고 아버지의 뼈를 빌어서, 즉 정자와 난자를 말하죠. 그래서 합류화돼 가지고 합성 체제로서의 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 몸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나 외부에서 내 몸뚱이가 작용하는 거나 모든 것이 전체가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공하고, 모두가 함이 없이 했고, 모두가 비었다. 모두가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으니 물이 있으랴. 물이 없으니 강을 건널 게 있으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한 찰나찰나라고 하는 소리도 그 까닭입니다. 찰나의 아버지가 됐다, 찰나의 남편이 됐다. 이렇게 하듯 부처님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찰나의 바로 칠성 부처가 됐다가 지장이 됐다가 관시음보살이 됐다가 온통 한 찰나에 그렇게 약사가 됐다가 용신이 됐다가 지신이 됐다가 온통 그렇게 바뀌어서 화해서, 즉 바뀌는 게 아니라 화해서 놔두죠. 자동적으로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지금 해보시니까 그걸 놔두고 아시죠? 지금 생활

속에서도 바로 아버지다, 남편이다, 아들이다 하는 건 이름일 뿐이죠. 그런데 그 자동적으로 이름이 누구한테나 주어졌지만은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이름이 진실하기도 합니다. 영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고 본다면 그렇게 공하고 그렇게 내가 없는 가운데 바로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구나. 산과 물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구나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참 묘하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그 모든 권세나 모든 게 다 좋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작용을 한다면 미치든지 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마음의 꼭지에 달려서 움직이는 끌려당기는 움직이는 이 체가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만은 너무나 묘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게 모두 생활들을 하시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당당한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생각지를 못하세요, 모두. 그냥, 그래서 말입니다. 왜 자유인으로 부처다 이랬는데도, 왜 한꺼번에 벗지 못하고 그렇게 극매는지, 마음대로, 마음을,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건 난 말도 안 돼요. 그 요상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그거를 잘 다루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법입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도 다 입력이 돼요. 그냥 허탕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내기 이전이 꼭지가 붙어가지고 그 꼭지가 뭐냐? 그게 오신통이에요. 그 꼭지가요. 거기에는 숙명통도 들어있고 타심통도 들어있고 천안통도 들어있고 또 신족통도 들어있고 천이통도 들어있어요. 그게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는 동시에 이 마음에서 마음의 꼭지가 붙어 있는 데서 거기서 그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마음을 냈든 마음을 쓸 수 없게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음을 냈든 그 꼭지에서 신호가 두뇌로 갑니다. 그 두뇌에서 두뇌라는 거 우리가 지금 그냥 평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뇌로 가서 모든 것을 사대로 그 통신을 하게 돼 있죠. 통신을 해서 이 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마음을
다 알 수 있게끔요.

생각하고 부처님을 내가 집어삼키고 중생을 내가 모두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거를 포착해서 다 집어삼켜서 자리를 만들어도 그 자리 마음 자리가 적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 마음으로서 아주 축소해서 먼지 하나로 만들려도 먼지 하나로 만들고 내 손가락을 들어서 삼천 대천세계를 다이 손가락으로 들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바로 삶음의 포착이죠. 그러니 만약에 내 몸이 지금 이 선원에 와서 마음 공부하기 이전에 병이 들어서 할수 없이 이거는 몸이 없어지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몸은 바로 집은 망가져서 헐어버려야 될 지경이다 할지라도 새로 짓는 집을 잘 지어야 하니까요. 새로 짓는 집을 잘 짓고 그 안에 주인이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다 쥐고 자유스럽게 건질 수 있고 줄수 있고 걸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고 오미 없이 가고 올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하니까 그내 지금 집이 아주 오두막 집이 헐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겁내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훌떡 벗어버리면 됩니다. 마음대로 그것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입을 수도 없고 벗어버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 공부 하나만 하죠. 사실은 마음대로 못 사는 것도 마음대로고, 마음대로 사는 거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옛날에 그 하다못해 콩한 알갱이 떨어진 거를 콩한 알갱이 이렇게 따서 다 가져가고 비워가고 나머진데도 어떻게 생겼으면 가장구에 콩 하나든지 둘이든지 붙어 있어요. 비어가고 나머지 고추잎과 고추를 다 따간 뒤에도 그 조그마한 고추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슬 맞기 전에도 그렇고 이슬 맞고도 그렇고 그거를 무심코 따서 까서 입에 넣었다가 상당히 이 공부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한 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죠. 너 누구를 매개 살리려고 그러느냐? 너를 매개 살리려고 그러느냐? 내육 속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어떤 것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남의 것을 따서 내 육을 살리려고 그러느냐? 이런 고문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렇지 않으면 욕심에서 그러느냐? 그런 문제 등등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참,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있다고도 볼수 없고, 없다고도 볼수 없고, 이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